0: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노스름이 깔린 어느 야산자락에 고요히 자리 잡은 묘지. 노릇노릇한 잔디가 10개 덜핀 봉분이 두세 개 있고 그 가까이에 새로 파놓은 듯한 묘혈 하나가 보인다. 검은 흙이 양옆으로 높이 쌓여 있고 가운데 놓인 그 묘혈은 구랑신같이 깊고 어둡다.
1: 저건 대체 누구를 위한 묘혈인가?
0: 주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다. 나는 엎드린 채 자꾸 그곳으로 기어가려고 한다.
1: 어? 그러면 저건 내가 들어갈 자리란 말인가? 죽은 자만이 들어갈 곳인데 내가 왜 저리로 기어가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0: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다. 처음으로 나의 죽음을 사무치도록 의식하게 해준 꿈이었다. 초중 1학년 때 쯤이었을까. 그 꿈을 꾼 뒤 거의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스스로 잊으려 애썼지만 생생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삶이 중요한 만큼 죽음 역시 마찬가지로 무겁다. 다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고 또 죽음이란 삶처럼 그렇게 쉽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삶에 대해 생각할 기회보다 훨씬 적을 뿐이다. 그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도문역 플랫폼에 남겨둔 채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은 것이 어제 같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50대 중반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줄곧 고향을 등진 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스럽다. 쉼없이 달려온 풍진 세월이 갑자기 허무한 메아리처럼 울려오기 시작한 것은 지천명이라 세칭되는 50살을 넘기고 나서부터였다. 북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혼장 노릇을 하며 아글타글 10년, 이어 어정쩡하게 5년을 보내다가 주변에서 저마다 학위를 따는 바람이 불자 이대로 밀려날지도 모르겠네 하는 위기감이 들어 불혹의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가 늦가기로 학위를 딴답시고 마누라까지 고생시켰다. 그렇게 금태를 두르고 돌아와서 어영부영하는 사이 또 10년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교수 자리도 얻었고 석사와 박사들도 지도해 보았다.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것을 하나 둘 얻고 나니 어느덧 환갑이 저기 멀지 않은 곳에 턱 버티고 서 있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몇 해 전부터 나는 청명이면 꼭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찾는다. 어릴 적 할머니, 아니 아매를 따라 청명과 추석이면 꼭 아바이의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 음식을 먹던 추억 때문만은 물론 아니다. 하긴 그 어렵던 시절에도 아매 뒷꽁무니를 따라 산소에 가면 반드시 얻어먹었던 달걀의 맛이 아직도 혀끝에 살아있다. 그 시절 삶은 달걀 하나, 마른 오징어 한 조각이 어디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 물론 성묘를 갈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단순히 아련한 추억 때문만이 아니었다. 쉰 고개를 넘긴 지금 그보다 훨씬 절박하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청명이 가까워올 때마다 은근히 가슴이 무거워지고 누군가 자꾸만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청명은 봄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왔다. 올해는 딸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향했다. 아니, 동행했다. 해마다 동행하던 마누라가 회사일로 동행할 수 없다며 난감해하는 차이 마침 딸아이가 며칠 휴가를 내고 모처럼 아빠 고향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아빠가 청명마다 빼놓지 않고 천리밭 고향 땅에 성묘하러 가는 것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하기야,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맏손녀라며 귀여워해 주시니 싫지도 않았을 터이다. 무엇보다 연길에 가면 살얼음이 서걱서걱 씹히는 메밀냉면과 당수육, 꿀을 살짝 뿌린 토닭곰과 닭밥이 기다리고 있으니 목자주의 자인 딸아이에게 이번 여행은 성묘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항상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고향 나룻마을로 향하기 전 연길에서 냉면 한 사발로 허기진 속을 달래고 나서 재물 장보로 나섰다. 부모님께서 대부분 준비해 두셨고 제술이나 과일 같은 건 마누라가 미리 챙겨주었으니 건어물 한두 가지 보태는 정도가 전부였다. 우리가 서시장에 들린 건 청명 바로 전날 오후 마치 낡은 흑백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즐비한 가게, 북적이는 인파, 북경의 대형마트엔 없는 각종 산나물과 떡들이 눈에 띄었고 구수한 된장내, 상큼한 무침과 장아찌, 건어물의 바다향, 고춧가루나 들깨소금 같은 조미료 향이 정답게 코를 간지럽혔다. 배장 시간이 다가오자 시장하는 서둘러 물건을 사는 사람들과 매대를 정리하는 장사꾼들의 목소리로 어수선해졌다.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속에 휩쓸려 나왔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멈춰섰다. 레미 한복, 그 간판 아래 쇼윈도에 걸려있는 민족 복장을 바라보며 딸아이가 종알거렸다.
2: 아빠, 저 옷 이쁘네.
1: 입어보고 싶어?
2: 응.
1: 지금은 날도 어두워지고 할아버지 댁에 가야 하니까.
2: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1: 시집 갈 때 입으려고?
2: 그것도 괜찮겠지만.
0: 딸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기울이더니 확신에 찬 어조로 끝을 맺었다.
2: 아무튼 갖고 싶어.
0: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순수한 갈망과 기대 같은 것이 눈동자에 고여있었다. 지난해 대학에 들어간 이제 겨우 스무 살도 안 된 아이가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전혀 꺼리지 않는 모습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1: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0: 동시에 옛날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시집 장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이던 딸아이의 모습 말이다. 그래도 북경에서 나서 자란 딸이 민족 복장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에 감회가 새로웠다. 어릴 때 명절이면 어김없이 입혔던 그 옷이 기억의 깊은 곳에 살아있는 것일까. 마치 오랜 나무에서 새순이 움튼 것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대여받은 승용차로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땅거미가 짙게 내려앉아 마을 집집마다 창문에 등불이 반짝이는 시간이었다. 집집마다라고 했지만 내가 대학 가던 시절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집들이었다. 그 중에 한족 가구 몇 집이 있었고 조선족들은 흩어지며 빈집들이 태반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미리 우리가 올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부모님의 반가움이 과분했다.
1: 아이고, 우리 맞섰냐.
0: 평소 과묵하신 아버지도 딸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먼저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머니 역시 정주간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다가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뿌르르 뛰어오셨다. 안녕하셨어요? 딸아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간단한 인사말은 혀 꼬부린 소리 없이 제법 잘했다. 북경에서 친목 모임에 갈 때마다 쓰던 조선말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공손하게 허리를 꺾는 법은 어디서 배운 걸까? 마루에는 난모를 중년 남성이 걸터앉아 있었다. 옷차림만 보아도 조선족은 아닌 듯했다.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는 아랫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3: 나도 김계입니다.
0: 그가 건넨 인사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애초에 이번 청명 고향행을 앞두고 무슨 예감처럼 마음을 졸이면서 며칠 잠을 설쳤던 터였다. 한족이 서툰 조선말을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투와 억양이 예전 우리 마을의 유일한 한족이었던 김선생과 꼭 닮아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역시 김씨라는 사실이었다.
3: 설마 김선생의 조카란다. 기억이 나겠냐? 옛날 학교 김선생. 독신에 살았는데 그분 조카가 여기로 다시 이사왔구나.
0: 아버지가 자상한 설명을 이어가셨다.
1: 김선생은 잘 계십니까?
0: 나는 일부러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제야 떠올랐다. 사내의 이름은 김호, 셋째와 동갑일 것이다.
3: 별세하셨단다. 그 좋은 분이, 아이 벌써.
0: 아버지는 김호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말을 잇더니 잠시 침묵에 잠기셨다. 예전에 그분과 친분을 나누셨던 아버지다운 반응이었다.
3: 아버지, 세상 참 돌고 도는 것 같수구마.
0: 북경에서 가진 사투리와 억양을 들으며 살다 보니 말씨도 다 변해버렸지만 고향에만 오면 금방 사투리가 되살아난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엄마라고 부른다. 다만 엄마를 사투리로 부르지 않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굳어진 습관 때문이다.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0: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나는 그저 옛날 김 선생이 우리도 김가입니다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 그의 조카가 수십 년 만에 다시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아마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다 있었을 것이다. 조선족 마을에서 맺어졌던 한족과 조선족 남자 사이의 우정이었으니 여든 고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리라.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시며 세상에, 세상에를 연발하시었다. 모두가 잠시 할 말을 잃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해졌다. 아랫집 귀모도 갈까 말까 망설이는지 함께 식사하자는 말을 기다리는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마침 마누라의 전화번호가 핸드폰 화면에 떴다. 마누라는 항상 타이밍을 잘 맞춘다. 나는 걱정 말라고 막 도착했다고 보고를 했다. 나이 들수록 마누라에게 큰소리치기 힘든 것이 요즘 남자들의 처지이다. 잠시 통화한 뒤 어머님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핸드폰을 건네드렸다.
1: 오, 바쁜데 무슨 전화를 다 하오. 애비 오는 것만 해도 헐치 않은데 돈을 벌어서 길에다 다 늘어놓고 우리 맞선녀 다 커서 인사도 잘하고 에구 무슨 걱정이 있겠어. 고맙소. 시애비야 무슨. 야, 아, 그래요. 바꾸겠어냐?
0: 어머니는 아버지께 핸드폰을 내미셨다. 아버지는 건 기침을 하시며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몸가짐을 정돈하신 뒤에야 핸드폰을 받으셨다.
1: 며느리가 자식 교육을 참 잘 시켰더라. 인사도 잘하고 애가 참 말도 잘 듣고.
0: 한참을 야야야 하시다가 중간중간 웃음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마누라가 교묘하게 말주변을 살려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부모님 모두 흡족해 하시는 표정이었다. 맏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천리를 달려온 건 당연치사인 듯 한마디 치사도 없다. 부모님의 감사 인사를 듣고저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누라의 전화 한 통에 그렇게나 밝아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슬그머니 약이 오르기도 했다. 평생 회사에서 말로 밥벌이를 해온 사람이니 시골 노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식은 중 못길 텐데. 아랫집 김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돌아갔다.
2: 우리 집에도 놀러 오시오.
1: 아, 네.
0: 나는 그의 고수한 사투리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어물쩍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렇게 잠깐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김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2: 저 친구 언제 이사 왔음도?
1: 지난 겨울에 왔어. 벼농사를 지어보겠다면 소리.
0: 어머니가 먼저 말을 받으셨다.
2: 저 친구 밑에 여동생이 있었잼도.
0: 말을 꺼내고 나서야 아차 싶어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아버지는 모른 척 하시며 시선을 돌리셨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버지 쪽을 흘끔 보시는 눈치였다. 그런데 왜 김호의 여동생이 생각나는 걸까? 이름이 김리였던가?

소설 아버지의 산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이게 되면 초온 청심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여덟 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제품들 가운데서 크게 중약을 나눈다면 쌍후싱 중약하고 천장내 중약에, 이거 무슨 말인가, 올리뜨는 이런 중약하고 내리누르는 중약에 속하는데요.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심장열을 쳐주면서 심장이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골고루 돌봐주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열을 빼주고 노폐물을 재배출해주고 이런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눈꼴까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온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온 청심환은 그러면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항상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심장병 치료에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심폐열이 심하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가슴이 많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모질게 납니다. 거칠하죠. 이래서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기본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주 어느 신약대학방이든지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드리죠. 열여덟 각을 싸면 여섯 각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홉 각에 세 각이게 되면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고 세각의 한각에 계다면 한 달 완자호 병혈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기본 뭐 18가게에 6가게 이거는 기본이고 그보다도 더 많이 갖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다 숫자를 자기들로 승해보면 알게 되었는데요. 12가게 한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9가게 3각, 18가게 6가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 내 집에 있기보다 힘든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너무 젊은이들은 나간 그 비례가 적고 연세가 40대 중후반부터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 제품은 외국에 나가는 비례도 많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세관을 지나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1: 네, 안녕하세요.
2: 지금 내도 남고.
1: 아, 그렇죠.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2: 예. 예, 그저 저는 돈 없이만 얻어는 두 달 거의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 전인가 뭐 가슴이 자꾸 침침하고 예, 구두도 떨리고 기침 어째 계속 했습니다.
1: 아, 예.
2: 아, 그래서 뭐 저 투시도 해보고 했는데 편이 이렇다며 그럽니다.
1: 예.
2: 그래서 감기 듣고 선생님 감기 듣고 저기 좋은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기침도 먹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싹 이루어지고 야, 냄새 세게 났습니다.
1: 예, 예.
2: 예. 그리고 이 약이 또 뭐인가 뭐 혈압이 조절 잘 됩니다.
1: 아, 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돼 있어서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2: 예, 혈압이 조절되니까 영 좋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주머니가 뭐, 이 좋은 정신만은 가격도 저렴하고 주머니가 뭐, 부작용이 하나도 없을게다.
1: 아,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또 뭐, 고요, 중주다나까 주머니가 뭐.
1: 시름 넣고 복용할 수 있죠.
2: 예, 예.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그렇죠. 좋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내 활동이 좋을 지게 오늘도 9가구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여기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수고하셔. 두 분 선생님.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가슴이 바늘 찍는 것

0: 게 한 달씩까지 거쳐하는 게 이렇고 이 껌이 그렇게 아프던 게 이렇고 예. 혈압조절이 잘 되고 하니까 밤잠 잘 되고 그리고 몸이 해갖고 밥을 잘 먹으니까 몸이 부들고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그릉그릉 하던 것도 감기 지금 없습니다.
1: 아 예 예.
0: 예 감기를 거저 남이 재치기해서 감기를 거저 보름치 땡질 하던 게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1: 아 심장 건강의 역할이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심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감기 끝이 예. 피해갈 수 있다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몸도 헷갑아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나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청춘은 얻은 거가 한 가지.
1: 예. 예.
0: 예. 그래 이 예. 오늘이 또 아홉 가 깨달아서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셔. 열심히 쓰시게 되면 한계 치료 과정을 넉 달이니까 아홉 가지 세각을 받게 되면 한계 치료 과정 견제 알선량으로 보증됩니다. 건강하세요.
0: 저녁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의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바로 1분의 심장이 박동하는 평균 그 수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차 내지 100차 사이에는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떼서 1분의 1, 100, 2, 30차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늦게 떼서 1분의 한 40몇 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립니까? 여보세요.
3: 네, 지선합니까?
2: 네.
3: 네. 저는 예, 이
1: 말씀하세요.
2: 신호도 안 좋습니다.
1: 조금 가까이 하고 말씀하세요. 예.
2: 아니 그래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하나는 부정맥 주의해야 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40대 그 후반부터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심률이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심률이 거기에 그 베탈로그 같은 거 드시게 되면 베탈로그는 심률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40몇 차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베탈로그 그량을 꼭 조절하는 차원이거나 이사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상에서 제가 인정하는 데는 이미 지지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초음 청심환이 이 제품 자체가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지만 해도 나는 오른쪽 앞가슴도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뒷잔등이가 아프고 룩골이 아파나고 심지어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름으로서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인정을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걸 모두어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협심증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는 이 약 먹은 이제 한 열흘 되나마나 한다.
1: 아, 좋은 청심환은 시작했습니까? 예.
3: 예. 근데 어제 가슴이 어제부터 이렇게 떨리니까 아픈 데는 없는데 가슴이 너무 떨려죽겠습니다. 새새끼 도마도 맞고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저 다다다닥 뛰면서
1: 무슨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없습니까?
3: 저 천마 사약 먹습니다.
1: 아, 이 약을 드신 동안에는 기타 약을 잠시 그 후에 복용하더라도 요 며칠간은 아직 복용하지 마셔. 이 약 복용에 아.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 그렇습니까?
1: 처음입니다. 다른 약과 약과 약지간에 다른 네. 그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시 그 약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가 없지만 해도 그거 잠시 끊으세요. 그리고 이 약을 드시는 차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조약품 같은 거 오메가3라든지 아스피린 예. 장용편 같은 게라든지 이런 거는 예. 가능하게 돼 있지만 해도 이제 그 약은 잠시 끊으시오. 예. 문제 없습니다. 절대 문제.
3: 있습니까?
1: 예. 제가 거의 인정하는데 이것만 복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3: 가슴이 떨려요. 발이 떨기.
1: 아, 그러면 안 됩니다.
3: 예, 예. 막 떨기.
1: 아, 이런 처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 이 약을 끊으시오.
3: 예예. 그래란가.
1: 예, 잠시 끊으셔. 이따 다시 두고 먹이셔.
3: 심사에 아프거나 예 이런 데는.

0: 없는데 그거.
1: 아닙니다. 떨리면 안 됩니다.
0: 가슴이 막 떨려서
1: 아, 안 됩니다. 예예 예. 예, 예. 심율이 나올 때까지 그 혈압 재서 심율이
0: 심율은 예.
1: 정상이죠.
0: 92.4입니다.
1: 92.4입니까?
0: 예.
1: 아, 그 여전히 이걸 복용한 다음에 재봤습니까?
0: 예, 그래도
1: 아, 그럼 저쪽 약을 끊으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 하세요.
0: 아.
1: 어, 저는 그 건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약 꼭 끊으셔. 예, 예. 어,
0: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아,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협심증 이제 심장의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들끓거지 아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말해서 기관은 그 반사통이라 심장으로 나타나는 반사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우리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어,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제 40 내지 7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100분제 40 내지 70 막혔을 때는 중도로 막혔다. 그리고 중하게 중도 두사이 이렇게 말할 때는 70을 벗어져서 보통 75-90% 좌우를 말해서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여울링이 불량할 수도 있어서 불량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서 주자를 거기서 건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끝이 아닙니다. 막힌 부분을 금속 그물을 이어서 열어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개선해주는 이런 그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중하게 막혀서 주자를 하게 되면 뭐 MRI 같은 건 절대 못합니다. 뇌혈관의 기타 뭐 몸 부위에 꼭 MRI를 해야 될 것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 MRI는 그런 자기마당이 너무 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심장 관상동맥 안에 금속이 들어갔으니까 금속과 자기마당은 그 어울리지 절대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좋게는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제가 제기하는 초음청심환이 필요합니다.
2: 네, 그래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초음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음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가운데서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장을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는 높은 혈압 보통 80부터 뭐 120 이어간에서 높은 혈압은 120부터 우리 논에는 139까지 그 정상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낮은 혈압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60부터 90, 80 이상에는 모두 그 심장이 확장할 때 혈압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2: 네.
1: 숨이 많이 찬 겁니다. 뭐 때문에 숨이 많이 찬 가면 숨이 많이 찬 원인 자체는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산소는 그럼 얼마나 돼야 되는가 하면 100분제 98그 이상 100% 산소가 혈액 가운데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혈액만 잘 수통되게 되면 심장병이 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꼭 만파 상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하품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숨이 많이 차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반드시 노하기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베개를 택에다 고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처음 말씀을 못한다.
1: 예, 조금 움직이 말씀하세요. 신호가 조금.
4: 예. 예. 선생님 저기 천천히 시작.
2: 네.
4: 제가 인맥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좀 석 달 남았어.
1: 예, 석 달 넘어 복용하셨다. 예.
4: 예, 심가 영 불쾌하고 저녁에 이게 땀 숨이 차서 벌써 깨어났던데 이거 쓴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심률도 빠르던 게 심률도 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지금 잘 됩니다. 이거
1: 예.
4: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서 숨이 찬 게
1: 예, 숨이 찬 문제가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저기
2: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네 하나도 안 듣깁니다. 뭐라 하는지 네 그래요.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깨가 띄엄띄엄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밑으로 겨드랑이 사이까지 아파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뭐 팔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바닥에 헤매는 듯 같은 감을 느끼는가 하면 쥐가 자주 올라오는 이런 증상도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바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배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심장하고 위는 떨어질 수 없는 이런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이런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 치료에서 심의 통증한단 말이 있습니다. 심장과 윗병이 심장 치료했는데 윗병이 해결받더라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아주 중요한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이 약은 함께 써도 되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하니까 신약대학방에 가게 되면 리간 허위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 유리하다는 리, 간이란 간, 간과 위가 이게 잘 배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서 심장 혈이 위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리간 허위완이라는 거 이거 참고해 보셔. 이렇게 되면 심장병 치료하면서 간격을 두고 이거 함께 복용하시게 되면 소화는 완전히 시름나도 될 정도로서 좋아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정심환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으면서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혹은 또 뇌졸중 후유증으로서 이미 여러 해 지나갔거나 이제 금방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심부에 물이 찼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근염이라 신지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 좋은 정신환을 견지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뇌졸중이 왔다면 뇌혈관 따로 심장혈관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이 온

0: 어린 자체는 제일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생기게 됐는가며 심장혈이 문제가 생겨서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혈전을 형성하게 돼 있거나 우리 뇌졸중은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뇌출혈, 뇌혈전. 그런데 뇌출혈은 그건 무슨 원인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심장에서의 혈전이 동맥을 통해서 뇌에 올라가는 사이에 뇌 동맥 경화를 형성하게 돼서 뇌에 올라가는 동맥이 그 동맥 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탄성이 줄어들어서 뇌출혈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제품 자체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좋은 혈액이 머리에 전달되는 사이에 제2차, 3차로서 새로운 혈전이 생성하는 걸 막아주는가 하면 그리고 동맥 경화를, 뇌동맥 경화를 막아주는 데는 심장 근원으로부터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가게 됐거나 입술이 가맣게 질리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그리고 심장병인데 소변이 불편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우쭐하고 그러지만 해도 심장에서 머리에 일단 피를 제때 보내지 못하는 전제를 하게 되면 금방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고 만약 다섯 개 내지 열 개를 해는 사이에 5초 내지 10초 사이에 머리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60초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쓰러졌다가 대소변이 막 새고 동공이 고정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4분 내지 6분 동안 내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산소를 실은 피가 전달되지 못한다면 불가역적인 내 세포의 사망 상태가 많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뇌는 단독적으로서 뇌혈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의 모두 우수한 혈액이 뇌에 올라가야만이 뇌는 충분하게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심장에서 혈전이 뇌에 올라가게 되면 뇌혈전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왕왕 우리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해도 다른 예를 들어서 구구토 화했을 때문에 병원에 고관절 괴사를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피를 수혈하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글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요즘 날씨가 막 비도 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솔직히 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저도 그래서 에어컨을 사야 되지 않을까 주위 사람들한테 여쭤보냈는데 저는 얼른 샀거든요.
1: 근데
0: 이상한 냄새가 나고 좀 코가 막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가만히 검색해보니까 필터에 먼지와 곰팡이가 찼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업체를 불러서 청소 에어컨을 보냈더니만 필터에 정말 먼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이 가동될 때 매캐한 먼지 냄새가 안 날 수 없었죠. 수리하시는 분이 에어컨과 선풍기는 청소를 안 하면 제품 수명도 단축되지만 그대로 두면 공기질을 해치고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0: 네, 그렇죠.
1: 네네. 시원한 여름,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는 에어컨 청소법이 필수겠죠. 네, 에어컨과 선풍기의 청소는 단순히 깔끔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곰팡이 포자나 세균이 퍼지면 감기, 천식,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0: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에어컨 청소법, 또 선풍기 청소법, 자연재료 활용 오염 처리, 청소 후 관리와 안전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네, 그럼 먼저 에어컨 선풍기 청소 앞에서 준비해야 할 도구와 기본 안전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 잘 적용해 본다면 안전하게 제품을 청소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겁니다. 먼저 청소 준비와 기본 안전원칙인데요. 네, 에어컨 선풍기처럼 전기 제품을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청소 전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절대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청소하면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에어컨은 사용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식힌 뒤 청소하는 것이 좋아요. 압축기는 발열부가 뜨거워서 화상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이 되겠는데 저는 예전에 막 뭐 선풍기 플러그를 뽑지 않고 먼지를 돌다가 막 손이 닿을 뻔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꼭 저는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안전 준비가 끝났다면 청소 도구와 재료 준비가 그 다음입니다.
1: 네. 네,
0: 필요한 도구는 표면 긁힘을 방지하기 위한 미세 섬유 관례, 필터, 그릴 틈새 청소용 부드러운 솔, 오염 처리용 스펀지, 청소 중 이물질 밝게 사용할 접시와 비닐봉지, 분사병, 청소용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1: 네, 재료로는 중성 세제, 식초, 베이킹 소다, 차염소산 나트륨과 물 등입니다. 그리고 청소 전 기본 확인도 중요하거든요. 에어컨은 필터 탈착 방법을 설명서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에서 제품 모델명으로 검색해보세요. 선풍기는 날개와 그릴이 분리되는지 확인하고 플라스틱 부품이 약한지 체크해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0: 그리고 청소 순서 정하기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얇은 오염부터 깊은 오염까지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는 그릴부터 닫고 날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 내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1: 네, 청소 후 건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제품은 수분이 남아있으면 발락이나 곰팡이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한 부품은 그늘진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뒤 조립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 청소 꿀팁을 알려주시겠습니다.
0: 네, 그럼요. 네, 에어컨 청소는 필터 코일, 드레인팬 이 세 부분이 핵심입니다. 가장 쉽고 빈번히 청소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필터가 되겠습니다. 네, 필터는 먼지를 걸러주는 부분이라서 2주에서 4주마다 한 번은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착 방법은요. 에어컨 앞판을 살짝 당기면 필터가 노출되고 클립을 누르면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먼지는 마른 솔로 부드럽게 털어내고요. 얼룩이 있다면 중성세제를 물에 희석한 뒤 젖은 걸레로 닦거나 10분 동안 담가두고 헹궈주십시오.
1: 네, 필터를 세척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필터의 섬유가 손상되어 먼지 필터 효과가 줄어들어요. 필터 다음은 증발기 응축기 코일입니다. 코일은 에어컨 내부에 위치해 렌과 가열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먼지와 곰팡이가 잘 쌓아요. 네, 접근이 쉬운 부분은 솔로 부드럽게 털어내고 접근이 어렵다면 에어컨 전용 청소제를 살짝 분사한 뒤 10분 동안 둔 뒤 물로 가볍게 헹구거나 걸레로 닦아내십시오.
0: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일 청소는 너무 많은 수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분이 내부 부품에 스며들면 단락될 수 있거든요. 네, 다음은 드레인팬과 드레인 호스입니다. 드레인팬은 응축수가 모이는 부분이라서 곰팡이와 냄새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팬에 쌓인 이물질은 솔로 긁어내고 베이킹소다와 물을 1대 10으로 섞어서 용액을 분사한 뒤 닦아주십시오. 드레인 호스는 막히면 물이 넘치기 때문에 식초와 물을 1대5로 섞은 용액을 주입한 뒤 30분 동안 둔 뒤에 물로 헹구어서 막힘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에어컨 냄새 제거 팁도 알려드리자면 청소 후 필터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 건조시키거나 드레인팬에 레몬 껍질을 넣어두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매년 한두 번은 전문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죠. 내부 깊은 부분의 오염을 제거해주고 제품 성능도 유지해줍니다.

0: 그렇다면 선풍기는 어떻게 청소해야 될까요? 예전엔 다 선풍기였었는데 요즘도 에어컨 쓰잖아요. 그래도 네. 선풍기를 고집하는 집이 있고요. 저희 부모님 댁도 그 시부모님 댁도 선풍기도 에어컨도 다 있는데 선풍기를 네. 더 좋아하더라고요. 에어컨 두 개가 있는데 또 선풍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노인들도 그러실 때가 있죠. 근데 이 선풍기도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달 잘 두고 청소를 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1: 네, 다음은 이제 선풍기 청소 상세한 꿀팁과 오염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 청소는 크게 그릴, 날개, 기체로 나눠 진행합니다. 먼저 그릴과 날개를 분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릴은 고정 나사나 클립으로 되어 있어서 나사는 빛이 된 도구로 풀고 클립은 살짝 누르면 분리됩니다.
0: 그리고 분리한 그릴과 날개는 오염 정도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먼지가 쌓인 경우는 마른 솔로 털어내고 젖은 걸레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 먼지뿐이겠습니까? 네. 기름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기름때와 먼지가 섞인 경우라면 중성세제 화물을 1:10으로 섞은 용액에 이 30분 동안 담

0: 가두면 기름때가 부드러워져서 쉽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날개 모터 부분은 절대로 물에 담가선 안 되겠습니다. 네, 기체 내부는 마른 걸레로만 먼지만 덜어내는 것입니다.
1: 네, 선풍기 날개 기름때 제거 특별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와 물을 2:1로 섞어서 날개 표면에 바르고 15분 동안 둔 뒤 스펀지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기름때가 잘 떨어집니다. 식초와 물을 1:3로 섞어 분사한 뒤 닦아도 효과적입니다. 이 자연 재료들은 인체에 무해하고 플라스틱 표면도 손상시키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0: 그리고 곰팡이와 냄새 제거는 선풍기에서도 중요한데요. 정수한 그릴과 날개를 그늘진 곳에서 완전하게 건조시킨 뒤 표면에 자염소산 나트륨을 물을 1:100으로 희석한 뒤 살짝 분사하고 5분 동안 뒤 물로 헹구면 곰팡이 보자가 사멸됩니다. 네, 냄새는 건조된 날개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서 10분 동안 둔 뒤 털어내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1: 네, 청소 시간 단축 팁도 공유할게요. 첫째, 선풍기는 사용 후 매일 마른 날개로 날개 표면을 닦아주면 먼지가 쌓이지 않아서 큰 청소가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불리한 부품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고 그릴을 닦는 동안 날개를 담가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소한 에어컨 선풍기를 올바르게 관리해야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0: 그래서 첫째 조건은 완전 건조 후에 조립하는 것입니다. 필터, 그릴, 날개 등 수분이 많은 부품은 그늘진 곳에서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동안은 완전하게 건조시킨 뒤 조립을 해야 됩니다. 네,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단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청소관리입니다. 에어컨인 필터는 2, 4주마다, 코일과 레이팬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풍기는 사용기간 매주 한 번 표면 청소하고 한 달에서 두 달마다 분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청소 후 플라스틱 커버로 덮어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다음은 제품 상태 점검입니다. 조립 후 플러그를 꽂기 전 기체 내부에 이물질이 없는지 부품이 제대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시동 후 냉각, 가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드레인 호스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풍기는 회전 시 소음이 없는지 진동이 심하지 않은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강한 화학 청소제나 표백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표면을 부식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내부 깊은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분해하면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 중 부품이 깨지거나 손상됐다면 사용하지 않고 수리하세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0: 네,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에어컨을 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네. 네, 시원하게 보내자고 하니까 전기료가 막 무섭기도 하고 또 잠자고 하니까 숨이 막히고 어떻게 완벽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네, 에어컨 사용 시 전기 절약 꿀팁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전기료는 최대 30%까지 줄이고 시원함은 그대로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에어컨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강력하게 설정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전기 낭비의 지름길입니다. 에어컨은 설정 온도가 낮을수록 압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전력을 폭발적으로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온도는 얼마일까요? 네, 사실은 26도입니다.
0: 저는 보통 26도로 하거든요.
1: 어, 그럼 굉장히 이제
0: 윤걸 씨 보통 몇 도로 하세요?
1: 저도 이제 26도에서 27도.
0: 저는 사이. 전기 절약 때문이 아니라 네네. 제가 더 이상은 추워가지고 못 견디겠네요.
1: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사실은 1도만 이제 26도에서 1도만 낮춰도 소비 전력이 약 20% 낮아집니다. 26섭씨도 26도의 선풍기를 함께 틀어주면 체감 온도는 2도에서 3도 더 낮아지고 전기료는 훨씬 적게 듭니다.
0: 그리고 에어컨 리모컨의 바람 세기 조절도 필요합니다. 시원해지려면 강풍이 당연할 것 같지만 정답은 약풍과 자동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강풍으로 틀게 되면 실내 온도가 목표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빨라지지만 압축기가 풀 파워로 돌면서 전력 소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1: 네, 반면 이제 약풍으로 설정하면 천천히 서서히 온도를 낮추면서도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특히 제습 모드는 온도를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도 습도만 잡아주니 덜 더운 날에는 제습 모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필터는 두 주에 한 번 청소해줍니다.
0: 아, 쉽지 않네요. 네. 솔직히.
1: 이외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막혀서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더 세게 작동하게 됩니다.
0: 그래서 2주에 한 번 필터를 빼서 물에 헹구거나 청소기로 흡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먼지 낀 필터가 깨끗

0: 석탄 필터의 전력 효율차는 최대 20%인데요. 5분이면 끝나는 일로 한 달 전기료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잠깐 외출할 테니까 에어컨을 꺼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끈 후에 다시 켤 때 초기 기동 전력이 평소의 두세 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 뭐 한두 시간 내에 돌아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약풍이나 28도에서 29도로 맡겨둔 채로 나가십시오. 네,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전력 소모가 오히려 작고요. 그리고 외출 시간이 3시간을 넘을 때만 끄는 것이 낫습니다.
1: 네, 마지막 팁은 실외기입니다. 아, 실외기가 뜨거운 빛에 직접 노출되거나 통풍이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열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해서 에어컨 효율이 급감합니다. 실외기 외에 차양막이나 그늘막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주변에 쌓인 낙엽이나 이물질을 치워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15% 이상 향상됩니다. 단 실외기 자체를 감싸면 오히려 과열되니 주의하십시오.
0: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26도에 맞춰주고 선풍기도 함께 트는 것이고요. 또 약풍, 제습 모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필터는 도수에 한번 정수하고 짧은 외출 시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그냥 견상태 유지하는 것이고요. 실외기 그늘과 통풍 챙기기고 다시까지만 지켜도 이번 여름 시원함은 그대로인데 전기료가 줄어들 것입니다.

0: 네, 오늘은요, 에어컨 선풍기 청소 꿀팁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는 에어컨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1: 네. 에어컨 드레인팬 냄새 제거법과 선풍기 날개 기름때 처리법이 또 이제 굉장히 실용적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여름철 사용 전에 이 방법으로 꼼꼼히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도 오늘 공연 꿀팁을 기억해 두신다면 안전하게 제품들을 청소하고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0: 이제 에어컨하고 선풍기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전기 제품이지만 청소를 소홀히 하게 되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답니다.
1: 네, 올바른 청소와 관리로 제품 성능을 유지하고 가족의 호흡기 건강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활용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단호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많이 만드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싸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싸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캉타이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아주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을 충분하게 살리는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대 활동 시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으로 60가게 80가게를 받게 되게 되면 이전에는 60가게 60가게면 됐는데 80각 20각을 더 얹어주게 돼 있으니까 이만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큰 뭐 현금권 1,000원 이상을 더 드리는 그런 격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5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10가게 12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0가게 10가게면 보통 많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게를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정책의 평균 가격은 260-270원 이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현금권 1,200원을 더 이전에 비해서 더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시장에 나간 다음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사지원액은

0: 양천공 8년 국제 사지 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싸지 원액 인제는 먹은 지 한 1년이 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먹다 보니까 나 진짜 여러 면은 좋습니다.
0: 예.
2: 머리, 좀 고혈압 있으면서 머리 그냥 킹하고, 예, 손발도 많이 저리고, 저 내기면 자다도 지으려고, 이런 앉아서 맨날 주무르고 이랬댔습니다.
0: 다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2: 예, 예. 근데 이 증상 어서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다 나아졌습니다.
0: 큰 문제 해결이죠. 예.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게 예. 정말 우리 약을 드시면 몇 가지를 드셔야 하는 건데 이 제품으로서 해결받으셨다는 예. 게 큰 해결이죠.
2: 예, 그리고 뭐 머리 그냥 또 아프기도 하고, 예, 머리 밑에 그냥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수공기 그냥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을 때, 근데 그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0: 아, 그렇죠.
2: 예, 심률이 또, 예. 빨리 뛰면서 마음도 막 급하고 황황하고 식은땀이 막 그럴 때문에 나왔습니다.
0: 예.
2: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심장이 그냥 신경질 맨안에 신경질 나도 그것도 안정을 찾아서 가슴이 좀 편안했습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2: 거기다 또 어떤 증상 있는가 하면 눈도 어떤 데면 눈도 붓기고 뿌옇게 보이고 눈앞이 그냥 거미줄 같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맹사방류약을 같이 먹으니까 이것도 인사 없어졌습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가 눈에 원래 좋은 효과를 거두는 데다
2: 예.
0: 명사방 함께 쓰게 되면 명품으로서 예. 널리 알려질
2: 너무
0: 겁니다.
2: 좋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약방에 그 떨어진 약 쌍요 자꾸 하니까 그것도 쓸데없었죠.
0: 아, 그거는 임시죠.
2: 예. 예, 예. 그래도 써보다 명사방류약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0: 아, 눈병철 약방 함께 쓰신다. 예.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2: 그걸 같이 쓰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약이 낸데서 맞는 약이지 오랫동안 쓰고 이제 중풍도 아예 온다. 지금 좋습니다. 혈압이 온종일 잘 되면서.
0: 아, 그렇죠. 혈압이 온종되고 예. 혈지가 조절받고 예. 삼고가 예. 해결받으니까.
2: 옳습니다. 머리 마가지고 혈당도 온종일 잘 된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내 지금 너무 좋으니까 내 두 가지 계속 더 쓰자고 오늘도 활동해서 할 때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2: 01-7766번에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실 원약을 좀 적정 시간 먹고 있는데 많이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잦아서 예, 저기 다음 하룻밤 5-6번 일어나고 나면 예,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 소변 잣수가 줄어드니까 예, 다음 편하게 될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심합니다.
0: 예.
3: 지금 소화 안 돼가지고서 항상 저기 밥만 먹고 맥이 없어 그랬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 맥이 나고 예, 밥 잘 먹습니다 지금.
0: 어,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영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 먹고 나서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이 우지런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해결되고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 가슴이 영 편안합니다.
0: 삼고가 해결받는 데는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니까 잘 선택된 걸로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 기침가래가 심해서 이걸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약도 계속 달고 있었는데 그속 먹으면 곧잼 나서 따뜻하게 재발하고 하던데 지금 이 약 먹으면 지금 깍듯 이렇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영 좋습니다.
0: 예.
3: 이 약 먹어볼까요? 구멍에 대해서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며칠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걸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삼고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래 약이 효과 좋게 해서 쓰려고 명서방도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눈이 가렵고 물기가 쌍지불로 보이고 바람 맞으면 바꾼 눈물 나던 증상도 좀 많이 났고 백내장도 좀 많이 맑아지고 있답니다.
0: 예.
3: 그래 들어보니 활동도 좋고 한데 이건 활동이 장가였어. 그럼 그 주에서 약을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쓰시게 되며 이제 언니분 있으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셨으니까 눈병 치료에선 좋기는 조금만 허락되시면 식전에 싸지오는 식후에 명서방 드시게 되며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잘 참고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견제하세요.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싸지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4: 네,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저는 이 혈당, 혈압 다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4: 그리고 혈지도 아예 좀 검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아예 좋답니다.
0: 예.
4: 그런데 수탄약 쓰고 수탄 저 치료받고 이랬는데 효과 그렇게 없어서 이거 싸지원액 쓴 다음에 이 쌍고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이게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은행잎 우리 병원에 가보게다 누룩구름한 거 점적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뭐 몇 기근에서 두 주일 맞으면 많은 맞겠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드시거나 하면 계속 다른데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삼고를 해결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4: 아, 지금 그 혈압도 이전에 160이 됐는데 지금 130 그저 좌옵니다.
0: 160에서 130 내려왔다는 게 이 제품이 바로 그런 놀랄 만한 효과입니다.
4: 예. 네, 그래 어찌도 좋은지 우리 딸도 그 약이 정말 있어야지.
0: 그렇죠.
4: 그래합니다.
0: 예.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 잘 돼, 밥 잘 먹지, 잠도 잘 자지, 잠이, 나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4: 그런데 이 싸지원액 먹은 다음에 잠 잘 자지,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모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형성할 수 있는 신경세포의 충족과 미세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4: 예, 그래서 난 이 싸지원액에 확실히 이게 여러 가지 병 치료에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번에 이 우리 할 때 좋을 때 또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열심히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예. 그리고 이 명서관 논약도 같이 쓰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서방 눈약도 이렇게 같이 배달 받자고 그랬습니다.
0: 그렇게 하시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하고 싸지원액이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식전에 싸지원액, 식구에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눈은 기본으로서 다른 노인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수술 받고 여러 가지 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거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두 가지 배합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좋은 약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네, 선생님, 그 싸지 원액이 좋다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죠.
0: 예.
5: 네,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생 쳤단 말입니다.
0: 아.
5: 있는데 대학 공부를 하면서 지쳐가지고, 예. 워낙 좀 몸이 좀 허약한데다가 밥 맛이 없어하고 밥을 잘 못 먹고 잘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학 보내야 되겠는데 그동안 여기까지 아이들께는 어떻습니까? 괜찮을까?
0: 아이들께도 좋습니다. 이게, 예, 예. 혈압이 꼭 높아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428가지 영양가, 그 애가 아니죠. 어서 15살 이상인데 18살,
5: 예,
0: 그렇게.
5: 낮게 시험치십니까?
0: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애들도 다 됩니다. 예, 예.
5: 다 됩니다.
0: 예, 2억 3천만 전의 장수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 속하고 428가지 영양 활성소, 그리고 여기 인삼이 아닌, 노경이 아닌 인삼 노경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공부하느라고 많이 지쳤을 텐데 이 제품이 좋습니다. 하루에 두 번 복용시키세요. 아침, 저녁으로. 예.
5: 예, 뜨끈대는 3위 다음에 남자애들한테 아이 좋다.
0: 아닙니다. 이거 절대 3위 아닌 면역력이 올라가는 제품. 노경이 아닌 면역력이 콤팥이 든든해지는 제품. 이렇습니다. 절대 3위 아니고 노경이 아닙니다. 효과성이 면역력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5: 예, 지금 놓고 얘기도 되겠습니다.
0: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5: 예, 예. 그럼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확실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싸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내 열매에 다서리 전달했기 때문에 이 열매는 일단 여기 428가지 영양을

0: 활성소는 단대에서는 절대 이 제품으로 오직 있습니다. 단대에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있다. 이거는 실험 숫자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뽑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2008년 4월에 국제 사지 대회가 열렸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인류에게 선물하는 대자연의 제일 큰 선물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어 있으면서 은행, 그러니까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 인삼, 녹용이 50배의 효과, 여기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뭐 아미노산 18가지, 아미노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 필수 아미노산이란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아미노산은 내가 소유하지만 음식으로서 흡수하기 바쁩니다. 그런 걸 여기에 첨가해서 그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이제 그 꼬코에 참가한 이런 수험생들한테도 유리하고 노인들한테도 유리하고,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고 년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는 우수한 제품 자체, 절대 격소 같은 이런 제품이 들어가지 않고.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사지원에 얻었는지 어란다, 야드다, 반 썼습니다.
0: 예.
2: 예, 용도 썼습니다. 428가지 영양제 들어갔을까. 우리 채소, 과일 아무리 먹어도.
0: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촉하지 못하죠. 예,
2: 예. 예, 그처럼 그렇게 보수 못해. 그러니까나, 난 얘 과일 또 얘 위 아파서 얘 자꾸 이렇게 그 시쿨제 그만.
0: 예, 그렇죠.
2: 그래, 자꾸 쓴다만. 예. 그래서 아우, 이래 깨면서. 사지원에 그래서 뭐 얼마에서 값이도 저렴하지. 그다음 또 영양가도 무슨 아이 저기나 채소하고 그 과일이 그슨 아이 몇십 배 가지 약간아 그거 보충하면 사람이 영양 보충해서 감기 이게 감기 아이들로 용도순다 나는.
0: 그렇죠.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2: 예. 예,
0: 항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여기 나왔습니다. 논문에.
2: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네. 이것은 감기가 그러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귀 조금이 어떻다고 말할까, 소진난다 할까, 약간 뻥하댔으면 괜찮지, 감기 걸린 것으로.
0: 예, 때때로는 그럴 때 있죠. 예, 완전히 그렇지 않다 하지만 때때로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없죠. 그 증상이 없어졌죠.
2: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국제에서 아직 대열렸을까, 이 사지가 어떤 이야기.
0: 그렇죠. 예, 인정해도 됩니다.
2: 예, 이게 거기서 그 얘기도 그 얘네기를, 야, 이게 어느 때 한번 이렇게 뭡니까, 그 내 어느 책에서 말라니까 상위에서도 또 예수 아직 대회를 열렸단 말입니다.
0: 아, 국제적으로 열렸을까 상위에서. 그렇죠.
2: 중화긴 중화구나. 예. 지금 우리 먹어야 되겠다. 먹음으로써 감기 아이 걸리고 일상생활이 용 맥이 이거 아이 먹으면 나는 아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거 딱 먹고 하면 벌써 아침하기 몸 이렇게 쓰기 용도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예. 용도 쓴다 이야기. 그래서 이번 의대했던 게 참가합시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as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

0: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1: 기장 요정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요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0: The plane of Yeonhyeongmi'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거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에 함께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동북 삼성 료우녕 길림 흥룡강 그 광활한 대자연이 빚어낸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동북 지방은 남방과 비교하면 기온이 낮고 겨울이 길죠.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음식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깊고 진한 맛, 푸짐한 인심, 그리고 정겨운 손맛. 오늘 40분 동안 동북 삼성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든든하고 푸짐한 동북 음식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철판구이인데요. 동북지방의 밤거리,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철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북 철판구이의 매혹적인 냄새입니다. 철판구이는 말 그대로 뜨거운 철판 위에서 각종 재료를 구워 먹는 음식인데요. 동북지방에서는 이 철판구이가 하나의 문화이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단연 철판 오징어와 철판 꼬치겠죠. 신선한 오징어를 뜨겁게 달군 철판에 올리면 지지직 지글지글 그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제 양념장에 살짝 버무려 구워낸 오징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감칠맛이 퍼집니다. 또한 철판에 구운 양꼬치와 소고기 꼬치는 동북 사람들의 밤문화를 대표하는 메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동북의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로천에 마련된 작은 철판 앞에 둘러앉아 값싸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된 철판구이 문화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한여름밤 철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동북 특유의 정겨운 밤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손님들은 작은 철판 앞에 둘러앉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고기를 굽고 시원한 술과 함께 즐기는데요. 낯선 사람들도 같은 철판에 둘러앉으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가 트이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동북 사람들은 철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다고 말하죠.

네, 다음은 우리 연변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정겨운 음식이죠.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동북 지방의 김치찌개는 우리가 아는 그 정겨운 맛이면서도 동북 특유의 푸짐함이 더해진 것이 특징인데요. 기본 재료는 역시 신김치겠죠.

신김치는 역시 잘 익은 김치를 냄비에 넣고 돼지고기나 두부 또는 대파, 양파 등등을 함께 넣어서 뭉글하게 끓여내면 맛있습니다. 여기에 동북 사람들은 돼지 골물이나 이 베이컨을 더 넣어서 진하게 깊은 국물 맛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김치의 시원하고 톡 쏘는 맛과 고기의 진한 육수가 어우러져서 정말 군침이 도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특히 동북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뜨끈뜨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준답니다. 옛날 동북 시골에는 겨울이 되면 마당에 묻어둔 김치떡에서 김치를 꺼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끓여먹는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비 주변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으며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동북 사람들은 김치찌개를 밥과 함께 먹기도 하지만 떡이나 면을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김치찌개에 말아 먹는 떡은 쫄깃한 식감과 얼큰한 국물의 조화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래기나 곤드레를 넣어서 더욱 구수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북 김치찌개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맛을 자랑하고 있죠. 그 모든 맛에는 하나같이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동북지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향토 음식, 바로 고기만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북 사람들에게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명절에 손님이 왔을 때, 특별한 날이면 언제나 만두가 등장을 하죠. 특히 설날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는 것이 전통인데요. 어른들은 손주들에게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뒤죽박죽 모양의 만두를 만들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동북 고기만두의 가장 큰 특징은 크기와 석재료인데요. 남부지방의 작고 정갈한 만두와 달리 동북만두는 한 입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석재료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부추, 배추, 양파, 생강 등을 다져 넣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우나 버섯을 넣어 더욱 풍성한 맛을 내기도 한답니다.

만두피는 손으로 직접 밀어서 만드는데요. 겉은 얇고 속은 든든하게 채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동북 사람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요. 겉으로는 소박하지만 속은 따뜻하고 정이 깊다는 것이죠.

만두는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며 기름에 지져 먹는 군만두도 인기가 많습니다. 갓 찐 뜨거운 만두를 한 입에 여물면 진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일품입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동북의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설날이 되어도 고기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는 있는 재료를 모아 채소만으로 만두소를 만들었는데요. 농부는 그 만두를 먹으며 이 만두에는 고기가 없지만 내 정성이 고기보다 더 깊구나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만두를 빚을 때 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만두를 먹을 때 초간장이나 마늘 소스에 살짝 찍어 먹습니다. 여기에 김치 한 조각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별미죠. 여러분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만두를 빚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반죽하고 소를 넣고 빚고 익히는 그 모든 과정이 함께하는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경북의 푸짐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 바로 감자 돼지고기 찜입니다. 이 음식은 말 그대로 감자와 돼지고기를 진한 양념장에 버무려 오랜 시간 푹 찐 요리인데요. 그 맛과 향이 정말 일품입니다. 주 재료는 돼지고기 갈비나 삼겹살 그리고 감자인데요. 여기에 양파, 당근, 대파, 마늘, 생강, 고추장, 간장, 설탕 등을 넣고 뭉글하게 오래 끓여냅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바로 찌는 시간인데요. 약한 불에서 최소 1시간 이상 푹 익혀야 고기가 뼈에서 살살 발라지고 감자의 양념이 깊게 배어듭니다. 동북 사람들은 이 요리를 기다림의 요리라고 부르는데요. 성급하게 만들면 절대 이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익은 감자돼지고기찜은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을 듯 부드럽고 감자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특히 감자는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흡수하면서 더욱 고소하고 진한 맛이 나는데요. 옛날 동북에서는 며느리 시험을 이 요리로 보기도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감자 돼지고기찜을 만들게 하여 찌는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요리의 또 다른 매력은요, 밥상과의 환상적인 궁합인데요.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면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감자 돼지고기찜 한 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네, 계속해 가난했던 시절의 달콤한 추억이죠. 옥수수 전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북지방은 중국에서 가장 큰 옥수수 생산지 중에 하나죠. 드넓은 평원에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은 동북의 여름 풍경을 대표합니다. 당연히 옥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발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옥수수 전병입니다. 옥수수 전병은 옥수수 가루로 반죽을 하여 얇게 펼친 후 철판이나 프라이팬에 구워내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입니다.

반찬과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하고 간식으로 즐기기도 하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깨끗한 철판에 얇게 펴서 바삭하게 굽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옥수수 전병은 그 자체로도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지만 동북 사람들은 여기에 더 풍성한 맛을 더한답니다. 파와 당근을 다져 넣어 짭조름하게 만드는가 하면 달걀을 풀어 넣어 영양가를 높이기도 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발라 구우면 더욱 깊고 진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북시장에 가면 갓 구운 옥수수 전병을 파는 로점상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 얼굴에 찬 바람이 스치는 길거리에서 따뜻한 옥수수 전병 한 장을 사들면 손도 놓고 마음도 녹이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 동북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의 간식이 바로 이 옥수수 전병이었다고 합니다. 밀가루는 비싸서 살 수 없었지만 옥수수는 직접 재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에 옥수수 전병을 넣어 주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눠 먹던 그 옥수수 전병의 맛은 지금도 많은 동북 사람들에게 가장 그리운 추억의 맛으로 남아 있는데요. 동북 사람들에게 옥수수 전병은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한 추억의 음식이자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소울푸드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옥수수 전병, 오늘 저녁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중국 동북 삼성, 려뇽 길림 흥룡강 이 세 곳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들과 함께 했는데요.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며 동북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철판구이.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얼큰하고 시원한 김치찌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성을 담아 빚는 고기만두. 푹 익혀서 더 깊은 맛을 내는 감자 돼지고기찜.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의 달콤한 추억이죠. 옥수수 전병까지. 이 모든 음식에는 동북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따뜻한 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죠.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동북 사람들의 크고 많이 든든하게라는 음식 철학은 곧 그들의 삶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자랑하진 않지만 따뜻한 바로 동북 사람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고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밥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활기차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원호연 작사, 강효식 작곡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바로 아내입니다. 저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사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의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애잔하고 그리운 선율로 그려냅니다. 박경숙 가수의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가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역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고기압 혈배강 이번에 그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이 값이 오르기 전 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원 와서 약을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혈배강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라는 건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두 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과학이가 각기 공능이 틀립니다. 약 처방이 완전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하나는 전문 혈관, 심근세포, 심장 근육세포, 이걸 또 수복해주는 이런 펩티드, 예, 이걸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6세트에 지금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고,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2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반년 넘었을 수 있습니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20세트가나 40과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이 또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그럼 기시로는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드릴까나 모두 50세트가 가게 됩니다.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10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 또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드리길래 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예, 우리 데서는 침 놓는 환자분들이 침 많은 환자분들을 정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생각해서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 맞고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향수한다 이래 생각하죠.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펜툴에서 말했습니다. 예, 우리 이 혈배강은 우리 생매금의 기초상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생마인이라는 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처방입니다. 생마인이라는 게 뭔가? 기시로는 예, 생맥, 맥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는 왕원원치 앞에서 왕원원 이걸 통해서 대부분 진단을 해내고 마지막에 치매 맥을 짚어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병은 마지막에 결정되는 게 뭔가, 이 병은 어떻게 돼서 온 병이다, 네, 어느 장기에서 문제 생겼다, 이것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이가 진맥입니다. 진맥 기시로는 우리 대부분 중의들이 고명한 의사들은 진맥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감에 툭 보게 되면 왕원원 여기면서 기본상 진단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결정 제대로 하겠다, 명백하게 하겠다 할 때는

치매에 들어갑니다. 치매 해가지고서를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맥이가 고르지 못하다. 기실은 우리 왼쪽 맥하고 오른쪽 맥의 이거는 오장육부를 다 볼 수 있는데 기실은 총적으로는 다 심장이 뛰는 맥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맥이가 빨리 뛰는가 늦게 뛰는가 뛰는 간에 중간에 서는가 이거 가족구설이 심장이 뛰는 걸 일단 다 볼 수 있죠. 어제 그런가 우리 고대 그 황제내경에서도 썼습니다. 심장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오장육부가 같이 움직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째 마지막에 심근경색을 돌아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심근경 심자통 먹게 되면 오장육부 다 멎어 있죠. 그럼 사람 돌아가는 게죠. 그러나 기본은 심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맥음이란 거는 심장의 맥이가 제대로 뛰는가 못 뛰는가 제대로 못 뛰게 되면 이것을 다시 되돌아가 세워주는 제일 중요한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전 처방입니다. 찡댄팡이란 거는 다시 고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다른 약자 가지고 무슨 뭐 다시 뭐 대체를 해서 뭐 그럴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딱 요 약자를 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와서 우리 700여명 이학 박사들이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지금 환자분들이 약이가 흡수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것이가 우리 이학 박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든이나 이런 작은 분자로 만들어져가지고서 그래서 또 몽땅 천연약자에서 추출해냈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금방에서 나온 처방입니다. 생맥음이란 게 천금방 천진방이란 거는 예, 천진이방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 건 날개란 이째입니다. 예. 이거는 당나라 때 유명한 이사 그 순스묘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전문 우리 여러 가지 관심병이나 협심증이나 심뇌혈관 질병 치료하는 저명한 처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이죠. 예. 그래서 기본 처방은 당산, 맥동, 오미자, 그리고 삼칠, 예, 그리고 또 칠설, 울금, 예, 이런 여러 가지 약절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치인 쌍부란 겁니까? 기하고 음을 같이 보충해 줌으로써 치인 량쿠이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 누워 자장하게 되면, 반드시 눕지 못합니다. 옆팔로 눕어야 숨 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다 치의도 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기용 바빠하고 내쉬는 건 좀 괜찮고 이런 사람들 들이쉴 때 너무 바빠가지고 막 어깨를 이렇게 올리하면서 이렇게 막 숨 들이쉬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치인 량쿠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지럼증하고 맥없고 심장 제대로 뛰지 않게 되면 맥없죠. 그 다음 불면증, 잠 잘 못 자고 꿈이 많고 이빨 계속 말라들고 특히 이빨 말라드는 이런 사람들이 양을 보충해준 약을 많이 쓰게 되면 특히 부치한 약이가 많게 되면 사람이 이빨 계속 점점 더 말라듭니다. 그리고 손발은 점점 더 차가반하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고려해가지고서 여기 맥동, 오미자, 울금 이런 약재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땀을 세게 흘리는 것이 가면인가 자기도 모르게 도둑땀이랑 흘리거나 예, 그리고 가만 앉아있어도 땀 흘리거나 쩔쩔 흘리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 연구에 의하게 되면 생맥음 이 처방은 주약의 보호신지 심장 근육을 보호해주고 심장 근육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세포를 수복해주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항산화 작용이 좋아야 됩니다. 어제 그러나 우리 인체 내에서 무슨 거나 그렇습니다. 무슨 장기나 자주 쓰는 장기일수록 그거는 산화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이런 물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E가 들어가고 비타민 A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약과에 직접 썼습니다. 비타민 E는 매 한 알마다 33.3mg씩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량이가. 그 다음 비타민 A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지 청피간이라는 게 이게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이거는 부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PP라죠. 그리고 여기에 전주 성분 들어갔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몽땅 강양화지에 속하는 겁니다. 산화 반응. 사과를 뚝 떼게 되면 중간이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것처럼 공기가 접촉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

0: 단화 반응이라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해결해 줘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네,
0: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이전부터 예, 이렇게 숨이 차고 이래까 병원 가서 관심병이라 합니다.
0: 네, 관심병.
2: 그리고 예, 예, 나도 모르게 자꾸만 땜이 줄줄 나온단 말입니다. 아무리 먹었지도 예,
0: 그래서
2: 해야 예. 되고. 그렇고, 그러니까, 예, 막, 몸이 추적고, 난방에도 그래서, 예, 하루에 속볼 때 세 번씩, 네 번씩 막 가라, 이거야 했습니다.
0: 네.
2: 예, 그렇게 때문에 나더라고. 깨고, 뒷단들이 이렇게, 겨운다 하면 막 잡아 두드리고, 예, 어디, 이렇게, 업자도 아이 되고, 그러니까, 금방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 베개 지도 않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이렇게 어째 심하다면 얘 막 올라간다면 불쌍히 막 올라가면 막 대뜨고 막 뽀뽀내고 하늘이 빙빙 돌아가고 얘 막 무섭고 이렇더라 말인데 그러니까 경력도 아이 되고 얘 그래서 자꾸만 얘 한마디 자꾸만 하고 얘
0: 네.
2: 약도 먹고 또 먹고 이랬댔습니다.
0: 아, 기억력이 예. 못해지죠.
2: 예, 예 기억력이 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중풍이 맞았습니다.
0: 네.
2: 중풍이 두 번이나 맞았습니다.
0: 아.
2: 처음에는 조금 심하게 애맞았는데 두 번째 볼까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도 예, 발과 다리가 이렇게 막 고대 나고 예, 말도 알아 못하게 하고
0: 막 떨지 않습니까? 손가락
2: 예, 그거는 뽀뽀하면 그러니까 숟가락 부부들이 떨면 숟가락도
0: 예, 막 날아나고 예.
2: 예, 예.
0: 심했죠.
2: 그리고 그런 거로도 겨우 한 발자국씩 이렇게 집회 이렇게 그때도 붙어게 하고 집회 짓고 이래 겨우 한 발자국씩 내지죠.
0: 예, 발바닥이 떡 땅바닥에 예. 붙은 것처럼 예.
2: 예, 예, 예. 그렇게 붙은 것도 떼지는 못하고 예, 발바닥이. 그러다가 설이 정말 많이 약 많이 먹었습니다. 약도 먹고 점약도 먹고 뭐 좋다는 약 뭐 중도 맞았습니다.
0: 네.
2: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그 후에 아이디가 이 선생님이 이 협의관과 선생님 친구 이렇게 용하다는 이 소문 듣고 선생님이 설명 듣고 소리 아이 이 협의관과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0: 네.
2: 아이 어쩌면 이렇게 효과가 좋겠을 거야
0: 예,
2: 우리 아바이
0: 예, 예 효과 많이 봤죠 예. 지금 예
2: 예 그 나도 혈압이 온정되고 침도 맞고 협의관도 아 땀도 아예 흘린다 땀 아니니까 벌써 몸이 시원하다고 거뿐하다 말입니다.
0: 네, 예, 혈압이 온정됩니다. 예. 여기 일단 예. 단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단선이라는 거는 이 심장결을 없애주면서 그다음에 또 잠 잘 자게 하고 동맥경화에 특별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순환을 많이 개선해주고 또 택산한 약제는 천연적인 리뇨제지요. 그래서 우리 그 혈압약이라면 서약을 어째 자꾸 끊으라는 거. 서약에 혈압약에 보통 리뇨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혈압약에. 그래서 이런 리뇨제를 오래 쓰게 되면 곰팥이 하나 빠집니다. 근데 우리 이 택사란 약제는 곰팥이하고 방광경락을 들어가가지고서 곰팥이를 많이 휴식시키면서 자기 공력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리고 삼칠이 또 들어가서 삼칠 쪼다이라는 거는 혈관 좀 확장하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울금이라는 약제도 들어갔습니다. 울금은 우울증에도 특별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 결합돼서 예, 혈압이 완성되죠. 예.
2: 예. 아, 그러니까 벌써 예, 이 선생님 친구도 하고 이 협병강 먼 게 벌써 예, 아, 예, 혈압이 완성되고 땀도 아예 흘릴 거예요. 벌써 이 몸이 거뿐하고 예.
0: 네.
2: 그럼 잔들이 아예 될 거야. 반드시 누워 잘 수 있을까? 아이 밤 잘 자지 아침에 일어날까? 예. 정신하고 예.
0: 네.
2: 자니까 잘 자. 아이 얼굴 색깔도 나사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0: 네.
2: 예, 잘 다니까. 정신 상태가 벌써 내 마음속이 대단히 유쾌하단 말입니다.
0: 그렇지.
2: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랬던 게 지금, 진도 선생님 친구 정말 용합니다.
0: 네.
2: 많이 맞았는데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 선생님 친구 먹고 해병하고, 친구를 맞고 해병하고 먹는다면, 지금, 팔과 다리도 많이 거뿐하게 널리 되니까.
0: 저게 우리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중풍 바다쉐라는 게 있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 여덟 개 이런 그 침효를 딱 침 찔러서 하게 되면 예, 기본상 여러 가지 반신불수나 또 언어장애라 뭐거나 예, 파킨슨 증상 예, 이런 분들은 기본상 다 치료됩니다. 예.
2: 예, 예, 벌써 예, 벌써 아이 말로 벌써 알아듣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0: 그러면
2: 우리 아버지.
0: 예. 예.
2: 그리고 예, 걸음 걸기도 예, 좀 이렇게 발바닥 밑에 대고 이랬는데 지금 예. 예, 자기들로 걸습니다.
0: 네.
2: 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지.
2: 세상에.
0: 네.
2: 정말 우리 아빠가 지내 기뻐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 하는 말이가 옛날에도 좌타 약 좀 많이 받았지만 이런 선세를 어쩌면 처음 보네. 어디 옛날에는.

0: 몰랐는 거고.
1: 아, 예.
0: 예,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동양이가 정말 어디 있는 거 몰랐고, 온 세상에 있는데 이제 처음 알았다고, 예, 영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또 양주가, 예, 좀, 예, 효과가 많다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 효과가 빠른 약이 혈백강이 아닙니까? 선생님 친구도 특별히 정말 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더욱 특히 우리 아빠도 그랍니다. 선생님 친구도 다르지만 이런 선생님 어쩌면 저렇게 친절한가? 진짜 하숙보다도 더 친절하게 대할까? 우리 병이 벌써 절반은 나사신 것 같다면 이랬다, 우리 아빠.
1: 예.
0: 예. 얼마나 정말 잘하
1: 일단 오라점 지, 우리 그 값이 오릅니다. 이? 그래서 요새 예. 환자분들 값이 오르기 전에 막 싸놓느라고 그랬는데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전국적으로 예. 오르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공제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기회 빨리 사는 게, 사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우리 양수가 예, 치료도 맞고 이 혈당 약을 계속 예. 예, 효과에서 계속 먹으려 합니다.
1: 예, 예.
0: 선생님.
1: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예,
0: 예. 예. 이번에 두 우리 둘이 먹게 많이 싸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저기 백강을 쓰는 환자인데.
1: 예, 예.
3: 저기 처음에는 이렇게 선생님 강의 듣다가 이제 쓰기 한 달 됐는데, 한 달 전에는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1: 네.
3: 혈압이 160이 올라갔다 하면 쫙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 머리 띵 하고.
1: 네.
3: 그다음 높은 가하고 디디면 낮고 낮은 가하고 디디면 높고
1: 네.
3: 아 그리고 그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자꾸 왼쪽으로 자꾸 몸이 시리게
1: 아 중풍 증상입니다. 예.
3: 네, 그래서 그 병원에 그 저 얼리베는 가 보니까 뭐 치우에 노실수환이라든가
1: 나 노실수환이라는 게 중풍이란 말입니다. 예.
3: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 약을 지금 아주 한 달 거의 썼는데
1: 네.
3: 지금 그 그 머리가 흐리게 되고 그다음에
1: 예.
3: 몸에 한쪽 쓰리게 된 게
1: 예.
3: 저기 그래도 좀 가벼운 감이 뭐 저렇게 이전에 넘어질까 근심 폐장 같은 게 없어지고
1: 예.
3: 그러면서 어떻게 돼서
2: 네.
3: 가슴 분이 침침해 나면 어쨌든 자원에 어쨌든
1: 가슴 침침하고 예.
3: 예. 그래서 이만했는데 이게 한 달 거의 쓰니까
1: 혈백강 쓰고 소리 예.
3: 예, 그 혈백강 쓰는데 가슴이 좀 시원한 감이 나고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리고 그다음 머리도 좀 망가진 것 같고
1: 예.
3: 몸은 이제 그렇지 좀 이제만 좀
1: 네.
3: 고분분한다.
1: 네. 신심 있죠.
3: 다, 예. 안전 다 지금 혈압도 심해. 원래는 160이던 게 지금은 25, 150인데 요 정도 지금 못 먹고 있는다고 합니다.
1: 그런데 바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혈압 올라가는 것보다.
3: 예. 바쁘지 않고 그런데 예. 높긴 높죠. 예.
1: 예, 예. 점차적으로 내려갑니다. 다. 예.
3: 예.
1: 그럴 땐 가량에 잡수세요. 예.
3: 예. 그래,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1: 예.
3: 그러니까 기분도 상쾌하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아니, 야, 그 처음에 그 강의 들 때부터 썼더라면 어느 나사 더.
1: 예. 지금이라도 아예 넣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아니, 자원에 어쨌든 다 아예 나섰는데 어쨌든
1: 이제 한 달 잡았는데 예. 예. 대단한 효과죠.
3: 계속 내려오셔서 선생님 약을 따랐습니다. 발은 지금 발은 그리 똑똑하지 못하죠.
1: 예. 옛날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3: 예. 그래. 그러니까 내 지금 결심한 건데 그래서 계속 쓰고
1: 네.
3: 좀 이게 선생님 덕분에 맞습니다. 좀 병 좀 치료하고
1: 건강 찾으신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3: 네. 네.
2: 네.
3: 네.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저도 예, 혈백강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저는 예, 혈압이 항상 안정되지 않아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흐릿하분한 게 정신이 아예 났습니다. 그리고 아바에는 파신성 병이 있어가지고
1: 네.
4: 밥숟가락 어디가 떨어지는지 몰랐었어요.
1: 아, 예.
4: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강의에서 이 혈백강에서 다른 거 듣고서 선택해서 썼는데, 아바에는 봐서, 말씀도 정확하지만 해도 밥 제대로 사서 먹습니다.
1: 아, 그러면서 썼습니다.
4: 예, 그리고 나도 예,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항상 저기 90만 원 하고 저기 그런 혈압약을 여가도 다녔는데, 지금 그거 아이 먹어도 장정사입니다.
1: 네.
4: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0: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언제나 발에다 무슨 소문들이 것처럼 부글부글한 게 그랬는데 이 증상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아이 그래가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예.
1: 네.
0: 자연히 밤 잘 잡니다.
1: 네.
0: 피곤하면 아침에 정신하고 예. 그다음 밥도 잘 먹고 예. 저기로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1: 네.
0: 이 혈액은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우리 둘이 다 이 활동에 참가해서 둘이 같이 먹을 그 약을 주문해가지고 먹을 예정입니다.
1: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6세트가 좋습니다. 24세트를 네. 더 드리고 오늘이 결정한 사람들도 혈배강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럼 백과 가이까나이 두 부위 충분하게 잡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라잼 혈배강 값이 오릅니다. 예,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0: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주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전 석 달 썼습니다. 네. 중풍 후유증으로 예, 머리가 어리지 못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예, 손발이 마되고 감각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밥 지면 떨어지고 입 가기 전에 다 떨어지고 있습니까?
1: 네.
3: 또 먹지 못하고 그저 손을 이렇게 먹고 그리고 손발이 지려서 그저 예, 감각을 몰라서 발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지정발 걸음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심자에 두근거려서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그리고 경력이 또 상실돼서 예, 빙산 가도 무슨 탓을 나갔던데 반찬 가지러 갔는데 오네 성성하다가 먹으려고 한 게 이번에는 경력도 돌아왔지 그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머리가 흐릿해워난 게 많지 그리고 예, 몸이 헷갑아지고 예,
1: 네.
3: 걸음 걸지 못하던 게 걸음 잘 걸고 또 식사를 잘하고 밤잠 잘 잘까 얼마 좋습니까? 정신
1: 네.
3: 막 나지
1: 네.
3: 그리고 저 누워서 그저 한 걸음 못 치던 게 어떤 정신이 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활동 조직에 또 값이 더 올린다며요.
1: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예.
3: 예. 예 그래 16값 싸면 24가
1: 예,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3: 예.
1: 오늘 결정하면 또 10세트 또 더 드리고 예.
3: 와 그 얼마 좋습니다.
1: 예.
3: 예, 선생님 좋은 양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나 21세기 우리 지금 제일 그 유행되는 단어가 뭔가 떠우디라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다 쓸데없습니다. 떠우디 이 두 한마디만 딱 나가게 되면 예,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끝까지 책임진다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약을 쓰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혈압약, 혈당약, 이도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스피린 같은 거, 또 타딘가이 같은 거, 리비글리, 특히 우리 심장주자라는 사람들이라면 그 서약을 독이 얼마나 셉니까? 그거 대여섯까지를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예. 그런다 해서 주자라한테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찾아온 사람들도 주자를 해가지고 그거 계속 이사 지시대로 계속 먹었는데도 나 주자라한테 또 막혀가지고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주자를 또 해야 된다. 예, 이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약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약의 독성은 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간 안에서 25년 동안 잠복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혈배강은 집에 있는 전문의들이 몇 십 년간 연구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500 된 작은 분자로 만들어져 그런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쓰고 소리 많은 효과를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기실은 우리 $500도 네. 이래게 되면 많은 분들 잘 이해를 못한데 우리 네. 입안의 구강 안에 그 점막이가 구멍이가 어느 마이 작은가 하면 $1,300입니다. 그러나 우리 떠돌이가 작을수록 거기 입안에서부터 직접 흡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우리 그 단순 디와라메 쓰고

0: 있지 않습니까? 예. 심장이 막 바쁠 땐 따스한 띠와 힘체가 떡 물고 있지 않습니까? 11시. 그럴 땐 어찌는가? 입안의 점막 조직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게다가 단선 디왈 그 주요 처방이 뭡니까? 단삼 삼칠 빙패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매 단삼 삼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독 이 빙패를 우리 없애버렸습니다. 어제 그런가? 빙패이 너무 찬 약재이기 때문에 손발을 차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대신 울금, 그 다음에 맥동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이 다사하게 만들어주면서 일단 그런 혈제랑 녹여내가고 가래랑 없애주고 이런 처방을 했기 때문에 엄청 분자가 작아가지고 서리 흡수 빨라 효과 빠릅니다. 예.
1: 아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서 우리 남편은 또 거기잖아 심장이 나쁘지 그 다음에 혈액 수치가 정상 아예 됐거나 병원에서 심장 주자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전 선생님 데가서 진맥하고 영 자꾸 생각하다가 가서 진맥하고 그러니까 아 혈배가 없으면 절대 어렵다고 이게 그저 반신반의 하다가 썼는데 좀 어제는 한 몇 달 썼습니다. 근데 까딱 일 없습니다.
0: 주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1: 예. 예, 두 달 잘 쓰니까 모두 좋아져서 예. 깊은 잠 잘 자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악몽도 많던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계속 머리가 아프고 머리를 집어뜯고 내가 사이가 보다 혈압이 지내 온종에 대해서 계속 고상함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잡수고 걸는 것도 영 바빠했습니다.
0: 어쨌든 그 혈전이라면
1: 예,
0: 혈전이라면 예. 커져가지고 관성동맥도 예. 그렇고 경동맥도 그렇고 예. 70% 이상 막혀서 쯤밖에 없다. 예, 이런 것도 예. 우리 이 혈배강 번신이가 공농 주체에다 혈질을 낮춰준다는 이 말이 딱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몽땅 녹여서 작은 분자로 녹여 내보내기 때문에 그다음 한 방면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예. 심장 주자를 하지 마,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 말합니다. 예.
1: 아, 그래 놓고 나니 내가 사이가 많아서 계속 머리가 희미하고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꼼짝 못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것도 다 나아지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나아지고
0: 네.
1: 손발이 다 따뜻해지고 영 모든 것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병이 좋아지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심장이 항상 기쁨을 하며 잘
0: 제가 지금 다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1: 예, 여러 가지
2: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1: 예,
0: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2: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방신곡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찬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쌓아올린 지혜와 삶의 저녁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감상하시면서 인생의 황혼은 또 하나의 찬란한 시작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의 의미를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살이 되어도 마음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80청춘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은 젊은 마음,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꿈꾸고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얽매이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 덕분입니다. 최창준 작사, 유춘섭 작곡의 김지협 가수가 부른 부모님의 은혜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천생의 연분이라고 하지요. 허도 작사 김나모 작곡의 방석일 가수가 부른 천생의 연분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천생의 연분처럼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그 소중한 분이 계시죠? 노래를 들으시며 그분과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장미와 빨간 장미, 이 두 가지 꽃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임춘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윤경학 가수가 부른 푸른 장미, 빨간 장미를 전해드립니다. 윤경학 가수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이 두 가지 아름다운 꽃의 이야기를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해옵니다. 리홍국 작사 오영일,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며 추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슴속 깊이 간직한 그리운 추억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후가복이 연결해서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선전 강연회가 우리조 각지에서 개최됐습니다.
2: 연변 대표팀이 곧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 입장권으로 전역 관광 세모식으로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의 경기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시에 연변 풍경의 생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게 됩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후가복이 16일 연결해서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후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리 및 실천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하여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방직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후가복은 현지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력 회복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연결시에서 금역 복식을 유치해 대경방직공장의 유휴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기지로 개조했으며 현재 일부 공장 건물이 이미 조업했다는 것을 요약한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주 브랜드를 육성 구축을 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층 높여 뛰어난 품질과 양원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연결시에서는 기업과의 소통 협상을 강화하고 기업이 판매 중심

결산 중심을 연밀히 정착시키도록 인도해 더 많은 생산액과 세수를 현재 남김으로써 기업 경영과 지방 발전의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합니다. 의강연화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대상은 에덕 자동차 무역성의 요휴 자본을 이용해 종이 건강 양생, 객거 접대, 노인 대학 등 경영모 개보고 대상 여치 건설의 전후 경위를 상세 요해했으며 활성화 추진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산업 대상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것은 요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집결 발전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여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백방으로 요휴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한 IT청사, 서울국제아파트 등 유휴 건물에서 호가복은 현황을 요해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물었으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 사로와 추진 조치를 토론했습니다. 호가복은 부동한 리익 주체의 부동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활성화 경로를 적극 탐색을 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보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하여 혁신적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교착 국면이 조속히 타개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자산 현황, 채무 구성 및 활성화 이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전담반 추진, 목표 지향적 시책을 기원지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을 하여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따뜻한 밥집, 종합 휴식구역, 공익 독서 코너 등 기능구역을 둘러보고 식사 중인 노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쉼터에서 상업화 플러스 공익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하고 시장과 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조혈 능력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로인, 신취업 인원 등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계로 대중이 만족하는가 지속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 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을 하여 대중의 실속이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는 대부분 장기간 누적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인 바 흔히 지방 경제 사회 발전되고 대중의 생산 생활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고 신임 간부가 오래된 문제를 외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돈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역사적으로 남겨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발전에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민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을 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여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빈곤 해탈 난관 공약, 향촌 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요휴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빈 공장 건물 등 해결 중점에 초점을 맞춰 법에 따른 회수, 사법 경매, 임대 양도, 합작 개발 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산 이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효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경중 완급을 구분하고 분석 판단을 강화합니다.

0: 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말고 끝까지 틀어주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조속히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정을 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일꾼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일꾼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전담반 난관 공략 한계 사안 한계 대책을 실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하여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부장인 왕조휘,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 관찰사업 방안의 통일적 포지에 따라 16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 강연회가 우리주 각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결시에서 전문주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선전 강연회에서 석규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의 모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시대 배경과 중대 의의, 중점 내용과 혁신적 주목점, 중점 임무와 효과 달성 등 방면을 둘러싸고 세밀하게 강연했습니다. 선전 강연 내용은 알기 쉽고 조리가 명확했으며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부됐습니다. 선전 강연은 리론적 높이도 있고 실천적 온도도 있었으며 법률 법규를 해독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책도 보급해 간부 대중들이 신시대 민족 사업의 법치 요구와 책임 사명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당 사업위원회 부석이 우미입니다. 이번 선전 강연을 통해 깊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 북산 가도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계기로 법률 보급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담체를 활성화하며 봉사를 실속 있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인솔로 발전에 영향을 부여하고 격자화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민족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기층의 실제 행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연변에서 낙착돼 효과를 거두는 데 북산가도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부주장 윤조휘는 훈춘시에서 선전 강연 보고를 했습니다. 윤조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출범 배경과 핵심 요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법률의 낙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점 임무, 실시 경로와 사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선전 강연은 법률 법규를 체계적으로 해독하고 민족 정책을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기층 치리,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변경 문화관광 융합 등 사례와 결부하여 혼춘의 간부 대중들에게 사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3가자 변경파출소 정치교도원 조점강입니다. 이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 강연에 참가해 깊은 개발을 받고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향후 우리는 법칙 무기를 잘 활용하고 변강촌툰에 뿌리 내려 법률 보급 봉사를 지속적으로 잘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영향을 응집하고 변경 안녕을 수호하며 민족단결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겠습니다. 같은 날 우리주 기타 현시에서도 선전 강연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상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열조를 신속히 일으키고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확실히 전화시키며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중국 특색 민족 사업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걷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사용하도록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안정의 량환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해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0: 우리 조에서는 6월 12일까지 농작물 파종, 벼, 모내기 등 재반 작업을 전면 완수해 춘경 생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전주 농업 생산 종점은 전면적으로 보존 정밀화 관리 보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도합 579만 2600무입니다. 그중 옥수수가 356만 2400무, 콩이 174만 2300무, 벼가 41만 6500무, 잡곡이 7만 1400무입니다. 현재 한전작물 종합 발화률은

0: 5%를 초과했고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변모의 자람쇠도 안정적이며 분을 관건적 생장기 들어섰습니다. 순경 생산 기간 우리 조에서는 종자 14,200톤, 화학피로 21만 4,200톤을 조달하여 농가에 배송을 하고 농기계 18만 대를 점검 부수하여 보존 작업에 투입했으며 농업용 디젤류 4,100여 톤을 기층에 공급했습니다. 동시에 농장을 주도 품종 63개, 농업 주요 보급 기술 20가지를 발표하여 양질 종자 전면 보급, 주요 보급 기술 도착률이 95% 이상에 달하겠습니다. 의료계로 농업기술 강습 152여 차례 펼쳐 농민 연 5만 6,300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조에서는 관리보호사업을 착실히 두드리고 논물을 정밀하게 관리 통제하며 분을 비료를 과학적으로 추가 시비하여 튼튼한 모를 육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병충해와 기상재해, 감축예보경보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통일방제와 관리를 추진하여 식량 안전 방어설을 튼튼히 구축하게 됩니다. 또 농업기술 일꾼들을 일선에 내려보내 지도를 펼쳐 농민들의 생산 구축을 정확히 해결하는 등 여러 조치로 식량 안정 생산과 소득 증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20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과 장춘대표팀의 경기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 입장권으로 저녁 관광 세 모식으로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이 경기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시에 연변풍정의 생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기간 우리조에서는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입장권 부분 초대 특색 해민 브랜드를 승격시켜 전반 분야 전면 피복의 경기 관람 혜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홈장 경기는 실명제 예약 추첨 입장권 구매 방식을 실시합니다. 경기 관람 인원은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 정보로 입장권을 예약해야 하며 경기장 통일 입장권 값은 한 장당 15원 50전입니다. 200명 이상 전용 단체 입장권은 한 장당 9원 90전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전용 경기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은 동북축구연맹전 길림경기구 입장권으로 유유길림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부본 전용 입구를 통해 전자입장권을 업로드하면 전자입장권 한 장으로 3개 합작 풍경구 권익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도합 20개 3A급 및 그 이상 풍경구가 활동에 참가해 경기 관람 대중에게 풍부한 관광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족학현시에서는 축구팬, 대학 입시생 등을 대상으로 29가지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혼춘 발해고진, 용정비암산은 묶음 입장권을 내놓았고 도나륙정산, 화룡 청룡어업은 입장권 가격을 감면하며 용정 유룡만 풍경구는 최저 70% 가격 우대를 내놓았습니다. 유니온페이 APP 위치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설정한 뒤 메인 화면에서 입장권 한 장 연변행 또는 연변 부본 련동을 클릭하고 연변 입장권 부본 초대 온라인 부본 련동 플랫폼에 들어가 경기 관람 입장권 동북축구연맹전 또는 교통 탑승권을 업로드하면 한 차례 결제해서 최고 100원까지 우대되는 연변주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우대 패키지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축구팬과 외지 관광객들은 연변 홈장 경기 경기 전, 경기 당일, 경기 후 사흘간 입장권 부본으로 유니온페이 부본 전용 입구에서 냉면 공제권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일전이면 복무청사, 은평관, 삼꽃, 순이 등 6개 브랜드의 16개 연변 냉면 유명 가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매 홈장 경기마다 2,000장이 발급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2026년 정부 특수가급금 향수인은 선발 사업을 전개할 때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은 2026년 공무원 특수가급금 향수인은 선발 추천 사업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개인 신청, 단위 추천, 주관부문 심사 비준, 자격심사, 전문가 종합평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인선에서 우리주의 박은희, 리향, 무륜봉, 강위화, 류삼이 2026년 공무원 특수가급금 향수 정식 추천 인선에 들었습니다. 혼춘시 삼국 해해리 주제 상업거리가 6월 15일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해산물 상업무역, 음식 소비, 가공체험, 레저 등 기능을 일체화한 대형 해산물 문화관광종합체로 해산물 도매, 특색 음식, 정밀 심층 가공, 레저 거리 등 다원 경영 모식을 포함했습니다.

0: 주무술협회는 근일 연길에서 전주 태극초수 초급 공익 양성반을 개최했는데 전주 8개 현시에 150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죽을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라라.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1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

0: 0666번입니다. 오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냥 반복해드리지만 우리 동청한 저 발행인분 이번 단오절 맞이 우대 활동이 특징이라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특징이고 또 적게서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채곽을 사가지고 우리 한곽을 더 드리게 되고 현금 200원을 감해드리게 되면 한곽의 가격이 53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섯곽 산 분들 우리 네곽을 더 드리고 현금 300원 감해드리기 때문에 한곽의 가격이 288원. 그리고 9곽, 18곽 사게 되면 이 가격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사시려 하는 분들 우리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우리 이 가격은 누구나 다 접수할 수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지금 들어보니까 동청합소 발효기문이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모두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바꿔서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라는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단 누구나 접수할 수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할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약품 중이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의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약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한데 지금 또 우리 뭐 이 서장약들이 4,500m 이상에서 자란 약들이 많다는데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장약이보다 더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바르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바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장약 중에 다 우리 동청하초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약에서도 나고기 우리 지방 이름 말한데 나고기 동청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태류라든가 알파 분해매 그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까지도 우리 다른 위약에 없는 이런 물질 알파 분해매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은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떠납니까?
0: 네.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나는 예, 전번 주일에 예, 전번 뒤에 활동할 때 예, 많이 쌌습니다. 그래는 선물도 많이 줍디다. 예.
1: 그랬겠죠.
2: 그런 게 예, 오늘 선생님, 이, 저, 올 단오락에서 우리 활동하느라고서는 정신이 수저들 먹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옆에 아내 예, 잘 못 썼었더라 말입니다. 이러면서 예, 서와 다 아이들 남의 그림이 그렇디다. 길에 내 말했지. 아이, 아메, 그러지 말고 동충하초를 잡수시오. 동충하초를 잡수면 아메 소화도 잘 되고 용 좋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허리 아파서 예, 오다도 또 그런 데 무슨입니까? 미는 차에 또 앉아있을 이거 보시오. 이렇게 되니까 나 동충하초를 잡수라까 말아야 듣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 먹으면 좋소? 예,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지금 할 때는 한데 얼마 좋습니까? 많이 싸, 많이 주는데. 그래서 그 아내의 허리도 아프지 소화 잘 되게 할까나 싸겠다고 쓰면 오늘이 내가 깡보로 좀 해달라고 나는 할 줄 예. 모른다는 게 아내 예, 그 모르겠고 그래
1: 맞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예. 283-0666번에다 예, 연결 하십시오. 예. 그러면 또 우리 처음 사는 분들이랑 또 다른 약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283-0666번 그분한테는 딱 맞는 약입니다. 뭐 소화도 안 되는지 잘 걸지도 못한다든지 예. 그 우리 골가병도 없고 이런데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 내세계신 분들 여러 가지 약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분들은 꼭 동

0: 정화초 발행기본에 세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830666번에다 다시 한번 전화 쳐주십시오.
1: 예, 좀 많이 쌓습니다.
0: 그러십시오. 예.
1: 예. 많이 쌓여 효과 있지. 조금 쌓여 효과 없지.
0: 예. 예, 그러십시오.
1: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사서를 쓰고 있습니다. 춘풍이 와서 눈과 입이 다 삐뚤어들었던 게 어느는 제대로 돌아왔고 치우 경계 흘러든 게 치우 흘러지 않습니다.
0: 예.
3: 거리거리 바쁘지 않던 게 지금 걷는 데는 어느 문제 없습니다.
0: 예.
3: 그리고 또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의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점수피 대가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은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맞죠.
3: 그리고 맥이 피곤하던 이용 지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맞습니다. 소화가 해결되기 때문에 음식을 잡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맥이 납니다. 예.
3: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도 없고 오늘 연락할까 그래 별봐서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0: 그렇지. 우리 오래 쓰시는 분들이 그 많이 드리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금 또 1,000원까지 또 감해주지 않을까, 예? 뭐, 이 가격을 말하게 되면 한 과일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데, 이럴 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를 연결하십시오.
3: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4: 예, 네, 전화합니다. 예. 뭐, 동충하서 발효견분 판, 이 약을 먹고, 예. 나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녹아 정말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예. 뭐가 해본 사람은 모른다. 좀 먹어볼까, 확실히. 예. 예, 나는 이 먹게 되는 감기랑 그저 기침 나고 숨이 차고 심자도 나쁘고 나쁜 게 많았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다 해결됩니다, 지금.
0: 맞지요.
4: 아예 분명히 형, 그저 그렇다만. 그러니까 이 약을 정말 선택하면, 예. 정말 모든 병이 그저 근심 걱정 없이 살 것 같더랍니다.
0: 맞습니다, 예.
4: 예. 이 먹어본 사람, 우선 아직 먹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옆에 할머니를 그 너무 아파할까 자꾸 고님했단 말입니다. 잡숴보라고 그래. 걔 잡숴보는 게 감기 왔는데, 한 번에 두 번씩, 두 봉지씩 마시더만, 인사 이렇게, 그랬까, 그래서, 야, 이 이야기 정말 별난 이야기라는, 그래서, 그런 감기약 따인데, 빨리 나사진다고 해서 다리도 아프고 또 나사지지.
0: 맞지.
4: 그러니까, 그거 좀, 나도 자기도 싸겠다고 싸달라 해서, 그래, 내 짐 전화 안 드린다, 정말.
0: 지금 무대 활동할 때 또 사드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예, 지금 연결하십시오.
4: 예, 예. 알았습니다.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5: 예, 저도 이거 먹은 지 어서는 2년 거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진 거라는 거는 혈통이 정말 난데가 뭔가 뭐 이 머리 아픔에 어지러움 찐함에 그다음 이 날씨가 차지면 더 했습니다. 그래 이게 발달하기만 하면

0: 그걸 믿지 않고 다른 약을 그렇게 먹었던 것을 되지 않고 하니까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이래다가 그러면 자관 먹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한 4,000원치 싸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때 바로 이렇게 나, 이 병이 발작할 시기인데 먹기 시작하니까 이 머리 아프던 게 차츰차츰 좀 덜 아파지고 정성편 그냥 먹던 게 정성편 아예 먹어도 한날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 맞죠, 예.
0: 아 이게 아마 효과를 보는 거다 이래서 내가 이거 그러면 이거 다 먹고 이 활동할 때 싸자 해서 그래서 활동할 때도 싸고 이래서 계속 먹는데 지금 그게 발작 아예하고 머리도 저는 아예 하고 정성편도 저는 뗐습니다. 아예 먹습니다.
1: 아, 예. 얼마나 됐습니까? 예.
0: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선택한 게 옳구나. 내가 다른 거 자꾸 먹을 필요 없다.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이 위도 좋아지고 내가 위가 참 나쁩니다. 위 좋지 않아서 한국에 일하다가 먹지 못하고 일하게 되니까 막 쓰러지고 이래가 바빠서 왔는데 위암인과 함께 검사하니까 그 이랬는데 지금 이 동생 합성발이균이 이렇게 좋다. 정말 옛날부터 무슨 신선 볼로 차라도 이게 진짜 정말 옳구나. 이거 먹기 시작해서 위도 괜찮아지고 모든 게 지금 편안해진다.
1: 맞습니다. 예.
0: 편해진다. 예, 불편하고 이랬는데 몸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내가 좀 이거 계속 선택해서 먹어야 되겠다. 다른 거 자꾸 이기저기 병원 댕기고 이사집 다른 단 댕길 필요 없다 해서 선택해서 먹기 시작한 게 지금 영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 계속 먹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알선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란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저도 동통하트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가슴을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반드시 눕지 못하던 게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눕을 수 있습니다.
1: 맞죠.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1년 12달 달고 살았는데 이 약을 쓰니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3: 귀에서 소리 나고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이제는 귀에서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리고 혈압이 높던 게 정상입니다.
1: 맞습니다.
3: 소변을 자주 보던 게 소변을 자주 보지 않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잔다.
1: 그렇죠.
3: 선생님 이 약을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병이 다 나사지고 있고 딴 약에서 효과 없던 어려운 관절병이 다 예 나사지고 있는 아주 또 막 신기한 약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오늘 예 18가 배달받아 선생님들을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예 또 우리 전화를 하고 가시게 되면 어든 대리는 어든 단호도를 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말씀에서 지금 오늘 가서 사신 분들한테는 좀 뭐 더 들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 예, 기억하고 가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올 지금 이리 지금 여름 이때가 되게 되면 제가 그냥 해드렸는데 우리 1년 사계절 보양에는 되는 장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간을 보양해야 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해야 되고 예 그리고 가을에는 폐를 보양하고 겨울에는 신장 콩팥질을 보양해야 되고 1년 사계절 그냥 보양해야 되는 것이 비장하고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위에 문제랑 있는 분들 그 우리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여 가운데는 알파 분해매라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하고 이래 좋아졌다는 것이 다 우리 내가 소화가 잘 돼서 음식을 먹어야 맥도 날 수가 있고 음식을 먹어야 필요한 것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우리 동청아조 발효기면은 알파 분해매라는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화계통에 어느 장기에서 문제가 나타났든지 간에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름에 와서는 심장을 보양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우리 용산매라든가 셀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쪽으로 많이 도와주게 되고 제가 그냥

0: 하지만은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염은 오상육부를 같이 치료해주기 때문에 중에서의 치료 원칙에 부합되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게 되면 피가 모자라게 되는데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간이란 게 피를 보상하는 창구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간이 도움을 받아서 피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 심장에는 또 우리 열이 많기 때문에 물로 불을 꺼주는 방법으로 신장이 제약을 받아서 병행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지금 열이 많아서 좋아져야 또 우리 그 가을이 와서 보양할 때도 보양이란 것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 우리 단어절을 맞이를 해서 진행하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부터 전화치고 283-0666번에다 전화하시고 가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이런 제품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휴식하게 되는데 휴식의 한때를 이용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라는 분들 계속해서 우대 활동하게 되는데 283-0666보다 연결하신다면 휴식의 이런 한때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고 진단받아가지고 화려하거나 황렬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런 치료를 하신 분들,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내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한 가지 약으로 또 우리 오장육부에 이런 그 면역력을 다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내가 어느 암이든지 뭐 위암이든가 간암이든가 폐암 이 장기 우리 그 에, 면역력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그 암에 걸렸든지 간에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피모포자균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다른 약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종양에 저항하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증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 그것도 이미 암증에 걸린 분들 확산할까 봐 또 우리 근심하는 분들 피모포자균 작용을 해서 우리는 그 확산하지도 않게 되고 또 우리 암에 다시 걸리지 않게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 해서 우리 나이가 한 70대가 되면 거의 관심병이랑 깨와가지고 좀 중하게 되면 두절한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심장병으로 인해서 두절한 분들 심장병이 원인을 해결해 준 거 아닙니다. 어느 국부가 막힌 것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술 변두리에 가지 않게 또 음중 정도로 가지 않게 한다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9개월 사면 두 번째 세 번째 두절을 하지 않아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장하고 또 우리 방광이 화합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신속의 신염이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노독증, 지간이라든가 노수단이 높아가지고 노독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는 투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 주일에 우리 그 세 번, 네 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번 가기만 하면 네 시간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질량이 아주 낮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쓰게 된다면 지간이라든가 노수단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독증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동충하초 발 그 지금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예. 나도 예, 동충하초도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으니까 영 좋아집니다. 예, 솔직히 신장 항상 하나하고 다 빠고 숨 몰라서 잘 자지도 못하고,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허리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리다리 쓴 것도 많이 좋았고, 미소아리를 밥 못 먹던 리스 밥을 영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고 힘이 납니다.
3: 맞죠, 예.
4: 예. 그래서 계속 먹자고 해서 오늘이 저기 조금 싸다고 전화 드립니다. 예.
3: 그러시면서 오늘 사는 분들은 예, 좀 무슨 저 제품 더 드릴 겁니다. 이래부터는 단어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연결하고 가십시오.
4: 예,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시나도 감사합니다.
3: 예, 선택 잘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그 폐공능 자련에서 나타나는 우리 감기라든가 우리 많은 분들이 감기라는 것이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한 거는 알고는데 기실은 우리 폐공능 자련에서 감기라는 것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독감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또 이런 감기 후에 상업도 문제 인후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기관지염 예, 이전에 보게 되면 꼭 우리 계절이 바뀌어서 날씨 변화가 있을 때면 많이 나타난데 지금은 계절과 관계없이 지금 여름에도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름이 와서 감기 걸리는 것이 잘 낫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지금 써서부터 시작해서 감기를 그냥 하던 분들 감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지 확장이라든가 오랜 기침이라든가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은 분들 숨이 올라오지 않은 증상 밤에 도둑담을 흘린 분들 이런 분들 모두가 동청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이라든가 담낭으로 인해서 소변이 누른색을 띠거나 미스겁고 토하는 증상 일반적으로 우리 미스겁거나 토하는 증상이 많으면 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간이라든가 담낭 모두가 우리 소화계통의 장기입니다. 우리 간이라는 거는 위가 음식을 받아든 다음에 막 섞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 담즙 분비가 제대로 돼야 우리 소화계통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간 담낭으로 인해서 소변이 누른 색깔 되거나 미스겁거나 토하는 증상 역시 동청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간이라는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이 유집됐을 때 해독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동청하초 발효균 자체가 해결해주게 되고 간이 공능을 해결해준다면 나쁜 노폐물을 제때 해결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이 도움을 해서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많이 고생하신 분들 이런 간이란 것이 또 우리 오장 가운데서는 제일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게 되는데 제가 그냥 말했지만은 다른 약에서 안 되는 이런 병들이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마에 시달리고 있던 분들,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7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이런 내색이신 분들, 병이 안 된 데서 어떤 치료를 그만하겠다고 했던 분들 지금 신심을 갖고 동청하초 발효균을 쓰신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 방송에도 참여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많이 우리 좋은 현상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색에 계신 분들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에게 되면 지금 우리 동청하초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병들이 해결되고 있는 동청하초 발효균을 써보지라고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0: 지금 고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 지금 뭐 이건 계절과 관계없이 그냥 아픈 분들이 있는데,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골절증식이 나타났거나 경추병, 요추간판 돌출, 요추간 협착, 허리다리가 시클고 저리고
1: 어디
0: 네. 났던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살다 보면 누군가의 단점이 두드러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만 느껴지고 마치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다면 아마 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잔뜩 까칠해진 상태일 것입니다. 찬바람을 맞아서 거칠어진 피부에 유독 상처가 쉽게 생기는 것처럼 잔뜩 날을 세운 마음엔 뭐든 쉽게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마음의 날이 섰을 땐 충분히 쉬어주고 산책도 하면서 매끄럽게 다듬어 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은 마음은 웬만한 자극도 흔적 없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던 대로부터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0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무료한 일상을 떠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창조적인 해답. 야마구치 슈와 미즈나 마나부가 지은 감성과 지성으로 일한다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는 깊고 넓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해왔고 모두가 불편하게 여기는 문제를 발견해 정답을 제공하다 보니 이제는 깊지만 좁은 문제, 넓지만 얇은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제일 좋은 문제가 희소해진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구상하는 힘을 잃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과잉화가 된 시대에서 이미 가치가 하락한 것을 예전과 똑같이 추구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체험이 낳은 오류에 빠져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치보다 의미를 담은 가치에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는 저자가 살고 있는 현재 일본의 상황이 그렇고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책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의식이 완전히 묻힌 현재를 성토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습니다. 의미가 담긴 이유보다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근거에만 집착합니다.

계속하여 감성과 지성으로 일한다는 것,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의 경제와 창조는 대중의 불만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좋고 나쁨, 제멋대로인 분위기가 오히려 필요한 시대이고 재미와 흥미를 감지하는 안테나를 세워둬야 한답니다.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치에만 추구하다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기보다 이제는 의미가 있는 세계로 방향을 바꿔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의 의미를 만들려면 창조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각을 잃지 않고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멋지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의미를 만드는 것에 이어서 저자들이 공략한 상업 전략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든 한 편의 이야기를 엮는 것처럼 세계관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인 목표 시장의 중요성,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접근법을 통해서 세계관을 만드는 훈련을 하도록 일깨워줍니다.

책에서는 실제로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창조적 디렉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직원들의 창조적 인식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의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를 짚어줍니다.

의미, 이야기, 미래를 데려오는 디자인이 결합한 창조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책, 미래의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고방식을 장착할 수 있게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감성과 지성으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몸에 가장 좋은 식단은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진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항암 효과까지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깻잎인데요. 깻잎에 함유된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리몬에는 고기를 태우면 발생되는 PAH와 같은 발암성 물질들을 상쇄해 준답니다.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당근과 단호박에 함유된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깻잎의 특유의 항성분인 리몬에는 고기 특유의 냄새까지 잡아주는데요. 본초 강목의 기재에 따르면 깻잎은 고기의 온갖 독을 해독한다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깻잎 추출물이 실험 동물인 쥐의 대장암 발생률을 53%가량 낮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추에는 황하 알릴과 베타카로틴 외에도 염록소로 대표되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부추 등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가장 선호하는 먹이인데요. 특히 부추에 든 불용성 식이섬유는 노폐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장내 진공청소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다음 고기를 먹을 때 우유를 곁들이면 대장암 예방에 유익합니다. 우유에 함유된 칼슘 때문인데요. 칼슘은 대장암과 대장선종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칼슘을 섭취하면 가공육이나 적색유에 의한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 밖에도 우유를 즐겨 먹으면 암, 노화 등을 일으키는 니트루스 아민이나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외에도 멸치, 다시마, 미역,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항암 효과까지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발효식품인 김치의 암 예방 성분은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C, 폴리페놀 등으로 김치 유산균은 장내의 염증은 물론 암의 발전, 전이 과정을 억제시킵니다. 김치의 양념 재료인 마늘, 생강에 함유된 풍부한 염증 억제 성분들은 고기의 발암 성분의 독성을 완화하며 아질산 나트륨을 줄입니다. 다시마에도 식이섬유, 칼슘, 셀레늄 등 항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식물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합니다.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높을수록 대장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알긴산은 포만감을 금세 느끼게 해 열량 섭취를 줄여줍니다. 알긴산의 일종인 후코이다는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표면에 미끈거리는 성분입니다. 한 연구팀은 이 성분이 암세포의 자살을 촉진해 암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차도 꾸준히 마시면 암 발생 위험률을 낮추어주는 음료입니다. 녹차는 혈당 조절과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우리 몸의 피로 회복, 피부 건강, 간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도 합니다. 몸의 부종을 감소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눈과 피부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항암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성분은 노화를 예방해주며 염증과 콜레스테롤 완화하며 대장암 등 여러 가지 암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도마도도 항암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리코틴과 루틴이 함유됐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찬바람을 맞아서 거칠어진 피부에 유독 상처가 쉽게 생기는 것처럼 잔뜩 날을 세운 마음엔 뭐든 쉽게 걸려버리고 맙니다. 간혹 마음의 날이 섰을 땐 충분히 쉬어주고 산책도 하면서 거친 마음을 매끄럽게 다듬어 본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거스름이 깔린 어느 야산자락에 고요히 자리 잡은 묘지. 노릇노릇한 잔디가 10개 덜핀 봉분이 두세 개 있고 그 가까이에 새로 파놓은 듯한 묘혈 하나가 보인다. 검은 흙이 양옆으로 높이 쌓여 있고 가운데 놓인 그 묘혈은 구랑신같이 깊고 어둡다.
1: 저건 대체 누구를 위한 묘혈인가?
0: 주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다. 나는 엎드린 채 자꾸 그곳으로 기어가려고 한다.
1: 어? 그러면 저건 내가 들어갈 자리란 말인가? 죽은 자만이 들어갈 곳인데 내가 왜 저리로 기어가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0: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다. 처음으로 나의 죽음을 사무치도록 의식하게 해준 꿈이었다. 초중 1학년 때 쯤이었을까. 그 꿈을 꾼 뒤 거의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스스로 잊으려 애썼지만 생생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삶이 중요한 만큼 죽음 역시 마찬가지로 무겁다. 다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고 또 죽음이란 삶처럼 그렇게 쉽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인간의

그런데 어느새 나도 50대 중반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줄곧 고향을 등진 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스럽다. 쉼없이 달려온 풍진 세월이 갑자기 허무한 메아리처럼 울려오기 시작한 것은 지천명이라 세칭되는 50살을 넘기고 나서부터였다. 북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혼장 노릇을 하며 아글타글 10년, 이어 어정쩡하게 5년을 보내다가 주변에서 저마다 학위를 따는 바람이 불자 이대로 밀려날지도 모르겠네 하는 위기감이 들어 불혹의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가 늦가기로 학위를 딴답시고 마누라까지 고생시켰다. 그렇게 금태를 두르고 돌아와서 어영부영하는 사이 또 10년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교수 자리도 얻었고 석사와 박사들도 지도해보았다.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것을 하나 둘 얻고 나니 어느덧 환갑이 저기 멀지 않은 곳에 턱 버티고 서있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몇 해 전부터 나는 청명이면 꼭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찾는다. 어릴 적 할머니 아니 아매를 따라 청명과 추석이면 꼭 아바이의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 음식을 먹던 추억 때문만은 물론 아니다. 하긴 그 어렵던 시절에도 아메 뒷꽁무니를 따라 산소에 가면 반드시 얻어먹었던 달걀의 맛이 아직도 혀끝에 살아있다. 그 시절 삶은 달걀 하나, 마른 오징어 한 조각이 어디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 물론 성묘를 갈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단순히 아련한 추억 때문만이 아니었다. 쉰 고개를 넘긴 지금, 그보다 훨씬 절박하고 이름부치기 어려운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청명이 가까워올 때마다 은근히 가슴이 무거워지고 누군가 자꾸만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청명은 봄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왔다. 올해는 딸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향했다. 아니, 동행했다. 해마다 동행하던 마누라가 회사일로 동행할 수 없다며 난감해하는 차이 마침 딸아이가 며칠 휴가를 내고 모처럼 아빠 고향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아빠가 청명마다 빼놓지 않고 천리밭 고향 땅에 성묘하러 가는 것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하기야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맞손녀라며 귀여워해 주시니 싫지도 않았을 터이다. 무엇보다 연길에 가면 살얼음이 서걱서걱 씹히는 메밀냉면과 당수육, 꿀을 살짝 뿌린 토닭곰과 닭밥이 기다리고 있으니 목자주의 자인 딸아이에게 이번 여행은 성묘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항상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고향 나룻마을로 향하기 전 연길에서 냉면 한 사발로 허기진 속을 달래고 나서 재물 장보로 나섰다. 부모님께서 대부분 준비해두셨고 제술이나 과일 같은 건 마누라가 미리 챙겨주었으니 건어물 한두 가지 보태는 정도가 전부였다. 우리가 서시장에 들린 건 청명 바로 전날 오후 마치 낡은 흑백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즐비한 가게, 북적이는 인파, 북경의 대형마트엔 없는 각종 산나물과 떡들이 눈에 띄었고 구수한 된장내, 상큼한 무침과 장아찌, 건어물의 바다향, 고춧가루나 들깨소금 같은 조미료 향이 정답게 코를 간지럽혔다. 배장 시간이 다가오자 시장하는 서둘러 물건을 사는 사람들과 매대를 정리하는 장사꾼들의 목소리로 어수선해졌다.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속에 휩쓸려 나왔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멈춰섰다. 레미 한복, 그 간판 아래 쇼윈도에 걸려있는 민족 복장을 바라보며

0: 아이가 총알거렸다. 아빠, 저 옷 이쁘네. 입어보고 싶어?
1: 응.
0: 지금은 날도 어두워지고 할아버지 댁에 가야 하니까.
1: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0: 시집 갈 때 입으려고?
1: 그것도 괜찮겠지만.
0: 딸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기울이더니 확신에 찬 어조로 끝을 맺었다.
1: 암튼 갖고 싶어.
0: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순수한 갈망과 기대 같은 것이 눈동자에 고여있었다. 지난해 대학에 들어간 이제 겨우 20살도 안 된 아이가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전혀 꺼리지 않는 모습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동시에 옛날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시집 장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이던 딸아이의 모습 말이다. 그래도 북경에서 나서 자란 딸이 민족 복장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에 감회가 새로웠다. 어릴 때 명절이면 어김없이 입혔던 그 옷이 기억의 깊은 곳에 살아있는 것일까. 마치 오랜 나무에서 새순이 움튼 것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대여받은 승용차로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땅거미가 짙게 내려앉아 마을 집집마다 창문에 등불이 반짝이는 시간이었다. 집집마다라고 했지만 내가 대학 가던 시절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집들이었다. 그 중에 한족 가구 몇 집이 있었고 조선족들은 흩어지며 빈집들이 태반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미리 우리가 올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부모님의 반가움이 과분했다.
2: 아이고, 우리 맞섰냐.
0: 평소 과묵하신 아버지도 딸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먼저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머니 역시 정주간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다가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뿌르르 뛰어오셨다.
3: 안녕하셨어요?
0: 딸아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간단한 인사말은 혀 꼬부린 소리 없이 제법 잘했다. 북경에서 친목 모임에 갈 때마다 쓰던 조선말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공손하게 허리를 꺾는 법은 어디서 배운 걸까? 마루에는 난모를 중년 남성이 걸터앉아 있었다. 옷차림만 보아도 조선족은 아닌 듯했다.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는 아랫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4: 나도 김계입니다.
0: 그가 건넨 인사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애초에 이번 청명 고향행을 앞두고 무슨 예감처럼 마음을 졸이면서 며칠 잠을 설쳤던 터였다. 한족이 서툰 조선말을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투와 억양이 예전 우리 마을의 유일한 한족이었던 김 선생과 꼭 닮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역시 김 씨라는 사실이었다.
4: 설마 김 선생의 조카란다. 기억이 나겠냐? 옛날 학교 김 선생. 독신에 살았는데 그분 조카가 여기로 다시 이사 왔구나.
0: 아버지가 자상한 설명을 이어가셨다.
2: 김 선생은 잘 계십니까?
0: 나는 일부러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제야 떠올랐다. 사내의 이름은 김호, 셋째와 동갑일 것이다.
2: 별세하셨단다. 그 좋은 분이, 아이 벌써.
0: 아버지는 김호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말을 잇더니 잠시 침묵에 잠기셨다. 예전에 그분과 친분을 나누셨던 아버지다운 반응이었다.
4: 아버지, 세상 참 돌고 도는 것 같수구마.
0: 북경에서 가진 사투리와 억양을 들으며 살다 보니 말씨도 다 변해버렸지만 고향에만 오면 금방 사투리가 되살아난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엄마라고 부른다. 다만 엄마를 사투리로 부르지 않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굳어진 습관 때문이다.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나는 그저 옛날 김 선생이
4: 우리도 김가입니다
0: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 그의 조카가 수십 년 만에 다시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아마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다 있었을 것이다. 조선족 마을에서 맺어졌던 한족과 조선족 남자 사이의 우정이었으니 여든 고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리라.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시며 세상에, 세상에를 연발하시었다. 모두가 잠시 할 말을 잃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해졌다. 아랫집 기모도 갈까 말까 망설이는지 함께 식사하자는 말을 기다리는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마침 마누라의 전화번호가 핸드폰 화면에 떴다. 마누라는 항상 타이밍을 잘 맞춘다. 나는 걱정 말라고 막 도착했다고 보고를 했다. 나이 들수록 마누라에게 큰소리치기 힘든 것이 요즘 남자들의 처지이다. 잠시 통화한 뒤 어머님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핸드폰을 건네드렸다.
2: 오, 바쁜데 무슨 전화를 다 하오. 애비 오는 것만 해도 헐치 않은데 돈을 벌어서 길에다 다 늘어놓고 우리 맏손녀 다 커서 인사도 잘하고 에구 무슨 걱정이 있겠어. 고맙소. 시애비야 무슨. 야, 아, 그래요. 바꾸겠어냐?
0: 어머니는 아버지께 핸드폰을 내미셨다. 아버지는 건 기침을 하시며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몸가짐을 정돈하신 뒤에야 핸드폰을 받으셨다.
2: 며느리가 자식 교육을 참 잘 시켰더라. 인사도 잘하고 애가 참 말도 잘 듣고.
0: 한참을 야야야 하시다가 중간중간 웃음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마누라가 교묘하게 말주변을 살려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부모님 모두 흡족해 하시는 표정이었다. 맏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천리를 달려온 건 당연치사인 듯 한마디 치사도 없다. 부모님의 감사 인사를 듣고저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누라의 전화 한 통에 그렇게나 밝아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슬그머니 약이 오르기도 했다. 평생 회사에서 말로 밥벌이를 해온 사람이니 시골 노인네 마음이셨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버지 쪽을 흘끔 보시는 눈치였다. 그런데 왜 김호의 여동생이 생각나는 걸까? 이름이 김리였던가?

소설 아버지의 산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아, 소녀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수금 가중 예. 아내 이별
1: 그렇죠.
0: 대표 대목
1: 예.
0: 어려웠나요? 여러분은
1: 어떠셨어요?
2: 복습하기는 그래서
0: 열심히 하셨어요?
2: 했는데 네. 그냥 별로 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첫 시간에 그렇게 다 그렇죠. 쉽게 될 수는 없죠.
1: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짧지만 굉장히 저 안에 네. 좀 굉장히 많은 식임새
0: 네.
1: 그런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만
0: 네.
1: 그 뜻을 좀 잘 또 더 잘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네. 네. 별 주고.
1: 네. 그렇죠.
0: 참, 이 또, 판소리를 네. 배우기 위해서는.
1: 예.
0: 그, 예전에 배우셨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예.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0: 차츰차츰. 아, 안일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1: 예,
0: 안일이도 톤이 있거든요.
1: 오,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냥 따라 듣다 보면은.
1: 예.
0: 됩니다. 다 돼요.
1: 네. 예,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0: 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1: 예. 예. 예. 나 그러면 안일이부터 한번 좀 지나가 보실까요?
0: 예. 그럼요.
1: 네.
0: 자,
1: 별주부라는 그 별은 자라라는 뜻이고
0: 네.
1: 주부는 벼슬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0: 영궁에서도
1: 그렇죠.
0: 영궁에 있잖아. 네. 옛날에 우리가 네. 이야기 들었잖아. 예전에. 네.
1: 그렇죠.
0: 예. 네.
1: 영왕이 우연히 득병을 한 거예요. 네.
0: 그래서 그 네. 영왕 나라에도
1: 네.
0: 그 관직이 다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주 여기 사람 사는 인간 세상 갖고 보면
0: 네.
1: 그 좀 보기가 좋겠지만 관직들을 불러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오징어며 조개며
0: 그렇죠.
1: 네, 다 있죠.
0: 네.
1: 잘하며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신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고 조개가 나고 방개가 나와서 내가 또 살리겠다 했는데 그 방개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개가 너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내가 가서 요 집게로 가서 토끼 배를 착 갈라서
0: 네.
1: 가져오겠다.
0: 토끼 간을
1: 그렇게
0: 꺼내야 되는데
1: 그렇죠. 방개가 네. 제일

0: 찾기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예 바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꾸정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환우가 귀엽다는 거는 용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랬더니 도자가 내려와서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날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인데 누가 가서 구해오겠냐 그랬더니 다들 나와서 내가 구해오겠다 했지만
1: 네.
0: 별주부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별주부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귀한 손이에요.
1: 네.
0: 공신 4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뼈대가 있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그러면 너가 가라 해서 별주부가 가는데 별주부 어머니께서 듣고 보니 별주부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세상을 나갔다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육지거든요.
1: 육지요.
0: 육지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극구 만류하고 근데 계속 또 잘 또 이렇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봉태 싸우리까. 그래서 별주부 모친을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거니와 이거는 우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예, 드러내는 거죠.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하여는 네가 그만한 다짐이 있느냐 정말 갈 거냐 그거죠. 그만큼 정말 충심이 있느냐를 한 번 더 예, 다짐을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내가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1: 네.
0: 그런데 또 아내한테 또 어떻게 또 얘기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1: 그럼요.
0: 아내랑 또 굉장히 정이 좋으세요.
1: 네.
0: 그래서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우 쏘. 그렇죠.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하오라는
1: 네.
0: 그거죠.
1: 네.
0: 거북이들이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렇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렇게 잘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별주부 마누라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쉬워하고 둘이 좀 애틋한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1: 네.
0: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럼요. 저 예. 이야기가 그 예전에 그 뭐 수군가
0: 예.
1: 이야기거나 뭐 춘향가거나 흥부가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0: 그렇죠.
1: 윤수부 학생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는. 예. 이렇게.
0: 들었던가요?
1: 들어왔죠.
0: 예.
1: 예. 다시 세세대대로 이렇게 전해온 예. 이야기잖아요.
0: 예.
1: 네, 설화.
0: 맞습니다.
1: 네.
0: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안일이부터 네. 한 번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자,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약을 구하러 가는디.
2: 약을 구하러 가는디.
0: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또 여기 안일이지만은 또 뭔가 어조가 있죠.
1: 네.
0: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그러헌 줄은.
2: 그러헌 줄은.
0: 그렇죠.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헌 줄은.
0: 내 이미 알았거니와.
2: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3: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3: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2: 잠깐
0: 잠깐
3: 잠깐
0: 잠깐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만류하였구나
1: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1: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3: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0: 침실로 돌아와
3: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3: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 후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3: 당상은 학발 못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3: 편안하시기는
0: 그렇죠. 편안하시기는
3: 편안하시기는
0: 까지는 받침으로 읽지 마시고 편안하시기는.

0: 넌
1: 편안한
0: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네? 창조주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별주부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박자가 딱히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별주부야 별주부야.

포인트는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이 요 이를 잘 밟고 가셔야 된소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보 나리 어가 아니라 나

0: 음정이 떨어지죠. 나리 음정은 떨어지죠. 그런데 저희는 나리 하고 또 한 번 더 올려서 올려줘야 돼요. 나리 나리 그렇죠.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여기도 웬 말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웬 말이요 웬 말이요 올려주세요.
1: 웬 말이요
0: 그렇죠.

0: 공주
1: 아주
0: 마주 떠
1: 마주 떠.
2: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0: 마주 떠 주에 주에 뒷받침을 붙여주세요. 마주 떠. 자
1: 마주 떠.
0: 그렇죠. 맛좋은까지 듣고 온몸으로 님 맞춤을 쳐보세요. 맛좋은 아니고 맛좋은 자
1: 맛좋은
0: 들으세요. 정도 가는 들으세요. 맛좋은

0: 멀리 청산 가신다니
1: 멀리 청산 가신다니
0: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대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자
1: 언제 가면 언제 와요
0: 가기는 가대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야, 이 쉬운 소리가 아닌데?
2: 그럼요.
0: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없으세요? 살짝 어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3: 예, 다 괜찮으신가요? 되는 걸로 다 되는 걸 알고.
0: 아, 그러세요? 야, 아니, 그, 세상에.
3: 대답 질문이 없으면 대
0: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3: 예.
0: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3: 예. 이어가죠.
0: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그러면 뭘 못 잊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그다지자

0: 저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무어의 어의 어가 길죠. 무어의 끝소리 꼬리를 꼬리를 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버리시거든요. 무엇을 슬이 중요하시니까 지금 네. 감각적으로는 그런데 슬이 안 중요합니다. 슬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어요 끝을 잡으셔야 꼬리를 코꼬리를 갖고 가실 거예요. 무엇을 그다지 못디에서도 이의 끝소리가 중요합니다. 못디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디져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그렇게 시도를 해보실까요? 무엇을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죠. 무어의 끝꼬리를 무엇을 그렇죠. 슬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표면에 우리가 좀 사기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1: 무엇을 그다지
0: 뿌리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반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가셔야 돼요.

0: 요 하셨죠? 요 그대로 당상학발. 자,
1: 당상학발.
0: 보세요. 지금은 당상학발 이렇게 되거든요. 입이 다 열려 있죠. 당상학발 듣고 가실게요.
1: 당상학발
0: 정도가 아니라 상 듣고 가겠습니다.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학발 아니고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맞이할게요. 학발
1: 학발
0: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십니다. 당상학발.

0: 친.
1: 그렇죠. 뭐 친에도 친은 안 중요함. 친은 나오게 됐어요. 뭐의 끝꼬리를 딱 가지고 뭐친
2: 뭐친
1: 멋지고 저석. 자
2: 저서서
1: 그렇죠.

0: 정석 두 글자로 하겠습니다.
1: 정석
0: 건강하세요.
1: 정석
0: 공대를 대에서도 룰이 안 중요합니다. 공대 뜨지 마시고 공대에 애를 딱 주시고 공대를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렇죠. 못 아니고 못 나서 혀끝이 입천장을 찾아가세요.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2: 그니까요.
0: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는?
2: 괜찮으시죠? 가사가
0: 답이 없으시면은 이제 괜찮으시죠?
2: 사설이 있죠, 여러분.
0: 괜찮으시죠?
3: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이 팔서 그 제가 다 알아들어 그렇지.
0: 예, 연습하시면 바로 됩니다. 괜찮아요.
2: 여러분, 사설이 있죠?
0: 예.
2: 있어요?
0: 있으신가요? 예.
2: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사설.
2: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있으실까요?
3: 있다.
2: 있습니까?
3: 아, 있지.
2: 아, 있어요.
0: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2: 네네. 그 뒤에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네. 그다음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0: 그렇죠.
2: 조석공대를 못 잊어요. 뒤에 부분이 네. 딱 두 구절 있어요. 근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못 잊을 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규중의 젊은 아내 그렇죠.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아유 판소리가 이제는 진도가 빨라지고
0: 쭉쭉 저희들이 아주 잘만 가십니다. 되시니까 네. 또 그대로 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당상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까지 했죠. 군신 신 들어가지 마시고 신 지금 막 앞으로 가고 싶죠. 근데 안 가시죠. 혀가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은 큰 혀가 혀를 잡고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군신 이렇게 앞으로 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혀를 자
1: 군신
0: 얼씨구

0: 유이
1: 유이
0: 장한 충성
1: 장한 충성
0: 충성 뒤로 가시죠. 충성 그렇죠. 혀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꼭 그 표현을 할 때 혀를 앞으로 주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차하듯이 충성 충성 장한 충성자
1: 장한 충성
0: 조정자
1: 조정
0: 조정

0: 근데 지금 못 잊는 게 아니라 뭐 빨리 다 잊으실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생각이 안 날 것처럼 못 잊어요. 하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요. 못 잊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갔으면 하는 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큐중 젊은 아내죠. 네. 큐중이라 그러면 집안에 젊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어쩔까 거기 가면 그 뜻이에요. 큐조자.
1: 큐조.
0: 저 오세요. 첫 소리만. 큐에만 힘을 주시고 바로 풀어주시면 큐조.

0: 교조. 지금은 힘을 다 갖고 가시죠. 교조 이렇게 가시죠. 그게 아니고 첫 소리만 탁 해서 그냥 오는 힘으로 교조 교조. 그렇죠. 교주까지만 응을 아직 안 불렸습니다. 교조
1: 교조
0: 교조 교조
2: 밀어주세요. 그렇죠. 소리 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소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공기로 걔를 밀어서 내가 할 겁니다. 그렇죠. 을 거기다 붙인
3: 교중인데 지금
2: 그렇습니다.
0: 교중 두 글자를 갖고 지금 세 글자고요. 네. 교중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래야지만 내가 교중에 있는 아내를 못 잊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3: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잊으시면
0: 그렇죠. 아니. 너무 쉽게 잊으시면 안 되죠. 교조야
1: 교조.
0: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위에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가 아니라 교조. 그 젊은 아내 철행지사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3: 아유, 애처롭네요.
0: 그렇죠. 저를 모아야 네, 돼요. 그럼 좀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언제 가시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 다시 할게요. 교조 싸가야 돼요.
1: 교조.
0: 오, 밀어주세요.
1: 오.
0: 거세서야 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아까 은을 닌 받침을 아래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마중해 주세요. 젊은 놓지 마시고 아내 그 손에서
1: 아내
0: 또 혀를 놓지 마시고 절행
1: 지사를
0: 사가 강해 보이죠. 차가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일을 꼬리를 물고 가세요. 나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사를 얼씨구. 아 선생님 너무 소리가 좋으신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는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 끝 꼬리가 중요합니다. 지사를
1: 못 잊어요. 못 잊어요.
0: 잊을 것 같은데요.
1: 못 잊어요. 못 잊어요.
0: 아이씨. 아이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3: 끝이네요.
0: 예.
3: 와, 오늘도 지금.
0: 어떻게 너무 빨리 하시네요.
3: 빨리 갔죠.
0: 잘하시니까.
3: 놀라워요.
0: 잘하시니까.
3: 네네.
0: 예, 예.
3: 여러분 질문 안 하시면은
4: 언니 모르겠는데 저 세상 언니 아 이제 미나 모르겠는데 무슨
0: 잘만 따라하겠습니다.
4: 아니 미나 모르겠는데 자꾸 안간지나 이건 집에 가서 하니까 나 이게 대수관 따라가는데 요 이제 두 번 따라가고 또 지나가겠다고 자꾸 어제 오늘 그리 급해한가 막 땀이 바지바지 나네.
3: 아니 어렵다 말은 얘기 안 하시니까
4: 아니 너무 어렵지 그래니까 지금 배우는 게
0: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저희도
4: 이 오는 게 나 다 어렵는데 어느 거 물어보고 어느 거 아니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뭐 물어보겠습니까.
0: 저희들이 천천히 풀어가시면
3: 워낙 박선희 선생님이 급하시거든요. 네, 네, 네.
0: 네, 저는 정말 막 거의 막 예, 저는
4: 죄송해요.
0: 정말
4: 아니 글쎄 어제 또는 연습하니까나 이렇게 조금 그 괜찮은데
0: 그렇죠.
4: 오늘 건 이제 두 번 배우고 예. 자꾸 급해한가?
0: 예. 좀 급하신 거는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막 다 너무 잘하시니까
4: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랬나?
0: 예, 너무 진지하시게 막
3: 하나보시는 게 가능하시니까 지금
0: 그렇죠.
3: 아유, 이제는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배워야지.
4: 오. 아이, 전번 노래는 기실은 선생님 4월 16일부터 배웠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4: 예, 그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기 요거는 어제가 어두리인데 무슨 이것도 마지막 거 못 듣겠습니다. 이거
0: 그 너무 좋은데 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빈아 선생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네. 것이 좀 어려우실까요? 들어보셨을까요?
3: 예. 그 처음에는 예. 그 우리가 다 그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3: 그
0: 그렇죠.
3: 등이 넓어진 소리. 그 창조에서 아자
0: 아장
3: 거리고 이 부분이랑 괜찮잖아요.
4: 괜찮아요. 이거 집에서 한 거는 옛말에 제가 연습했는데 이게 네. 오늘 거는 이게 깜깜하다고.
3: 아, 오늘 건 오늘 건 거는 아니고요.
0: 오늘 건 당연히 네. 그렇죠. 네.
3: 그리고 뒷부분이 네. 사실 앞부분보다 네. 쉬워요.
4: 그러니까.
3: 네.
4: 뒷부분은 들어와요 온단 말이에요.
0: 선율이 그러신가요?
3: 네. 뒷부분이 규중에 네. 규중이 좀 어렵고요.
0: 예, 예.
3: 네. 규중은 우리가 그 네. 지금 선생님이 이걸 우리가 토막토막 내서
0: 예.
3: 한꺼번에 가면 너무 알아 못 들으니까 끊어서 그렇죠. 가서 그걸 또 그렇죠. 다시 이어서 하나를 하면은 예. 예, 그게 또 어려운 건데
0: 어렵죠.
3: 예. 근데 한 토막 냈을 때는 괜찮잖아요.
0: 예.
3: 예. 근데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 앞부분이 좀 더 어려워요. 뒷부분은 괜찮아요. 그러세요? 뒷부분은 우리가 판소리를 예. 배우는 부분에서 그러면 예. 뭐 지금 예. 여기는 그런 목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이어가면 되니까.
3: 예, 여기는 예. 그 양주. 양주 마주 떠 이 부분이랑은 예. 사실은 예. 예, 예전에 배웠던 판소리에서
0: 예.
3: 그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있죠? 그렇죠.
3: 예. 예. 그 부분이랑 다 어렵지 뒷부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조심만 하면은 뒷부분도 어렵지 않다는
0: 그렇습니다.
3: 말씀입니다.
0: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약간 네. 조금 그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0: 괜찮습니다. 네. 아까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그리고
3: 뭐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0: 그렇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당상 학발 늙은 못친 초석

0: 충성 초정 사지 그걸 못 잊어요. 추정 그 젊은 아내 출행지 사를 못 잊어요.
1: 그렇죠. 예.
2: 미련이 아주 뺐어요 선생님.
1: 예. 떼먹고 했어요.
2: 아 그러셨어요?
1: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2: 예.
1: 또 있잖아요. 아니에요?
2: 당상악발.
1: 아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2: 아 잠깐만요. 제가 혹시 놓친 게 있으실까요?
1: 아 맞네요.
2: 아 맞는가요?
1: 예예예.
2: 예, 예.
1: 이걸 뒤쪽 부분에만 아 예, 여기 예. 있어요.
2: 저는 연습을 할 때 예. 심청가를 하다가 추향이가 나오거든요. 자꾸. 그래서
1: 헷갈리시겠어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수군가도 예. 지금 하면서 지금 별주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신봉사가 나오고 계속 너무 기니까 네. 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네. 별주부를 하다가 심청이 나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지금 가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2: 미련이 가득 남으셔야 돼요.
1: 예.
2: 정말 못 보내는 그런 나는 못 보내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면이라 그래서 계속 그 슬픔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너무 씩씩하게 하시는 것이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상악발 고기를 다시 한번 쭉 한 네. 번만 지나갈게요.
1: 네.
0: 무엇을 그다지

신조상 공대를 못 잊어요. 자, 탐삼합발등 모 신조상 공

0: 하시고
1: 글못잊어요
0: 교조 어느 젊은 자 교조 어느 젊은 아내 철행자 철행
1: 지사를
0: 이가 중요해요. 지 이만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사를
1: 지사를
0: 어시고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러면 못 잊어요. 이렇게 떨어지시죠 뭔가. 뭔디 하면서 이의 효이치가 효이치가 우리가 다리를 건넌다 그러죠? 네. 그 다리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뭔디 저 떨어지지 마시고 뭔디의 효이치를 유지하면서 저요 건너가세요. 뭔디 그대로
1: 저요.
0: 얼씨구 아이고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2: 오늘 좀 너무 급하게 왔어. 그렇죠.
0: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3: 아니 조종 사직을 못 잊어요. 그다음 규중이 요 한번 맡아주세요.
0: 아,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정 젊은 아내 철행. 살을 못 잊어요. 이렇게 하시면
2: 끈적끈적 쫀득쫀득.
0: 오,
2: 아유 이걸 예. 예, 그 반소리의 매력이죠.
0: 그렇습니다.
2: 저 오늘 시간에는 학생들 부담되게 좀 많이 좀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도 이제 마무리 또 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2: 급해 마시고요.
0: 예. 예.
2: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생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에 아내 이별 대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4: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될 일이냐. 그날 밤 청담이야말로 섭을 지내요 언불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육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언니.

살찐한 개를 물어다 놓고 이 눈다 덥쑥

못 나오고.

0: 송백하는 엄노란 눈 내 사랑
1: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잡은 프로시안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이 공농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면서 올리 숨을 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늘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심각한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는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게 림상표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0: 이렇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참 동심 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앞서 교수는 용파수 병원에 입원해야 됐습니다.
0: 예.
2: 근데 지금 한 번 더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0: 아, 이제 보면 시작한 시간이 대략 어떻게 됐어요?
2: 이거 시작한 지 이전에 넉 달 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한겨 치료 가서 넉넉하게 복용하셨네요. 예.
2: 예, 그때 숨이 뚝 막아 당장 죽음이 숨이 뚝 올라오지 않고 이랬어요. 자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정체 항상 한 번도 없습니다.
0: 아, 예, 예.
2: 이거 그래. 숨이 또 용색이 찹니다.
0: 예, 그렇죠.
2: 저도 숨이 차서, 예, 그래도 숨이 아예 찹니다.
0: 예.
2: 이 집안에 또 예. 이래 화장실 가서도 발자국 그때도 숨이 차고, 예. 숨이 용색이 찼습니다. 근데 이건 숨이 아예 찹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혈압 높은 것도 정상이 됐고, 예. 이 잠을 잘 못 자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그럼요. 예, 예. 심장병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일부분에 속합니다.
2: 예, 결국 계속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이렇게 당뇨병 안 했습니다.
0: 예.
2: 근데
0: 예.
2: 당뇨는 이러면서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습니다.
0: 아, 그럼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심폐혈이지만 구체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2: 예, 그리고 계속 열이 나고, 예, 이 배부터 가슴이 막 열이 나면, 그래서 입안이 막 갖고 나고 나면, 내 끝이 딱 빨가고, 바닥이 다 예, 갈라 터지면, 그것도 빨가빨가고, 이렇게 간도 못 먹은 게, 이것도 이렇습니다.
0: 예,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이 그런 게 포함됩니다. 예.
2: 예, 이야기 좋습니다, 선생님. 예. 이래서 오늘 예, 배달받아 난 계속 오래 쓰겠습니다.
0: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우리 집이 큰언니께서는 이 전석이 말로 먹고 잡수고서를 어떻게 하고 와서 하는지 호흡에 대단합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우리 이순년도 우리 집이 보통 우리 집에 세게 와있지. 우리 집 와있어. 우리 집에 3층밖에 안 해야 되는데 올라올 때는 숨이 차서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막 주문 떴어. 저녁에 이러고서 가슴이 답답해서 막 신경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먹겠는데 이거.
0: 예, 예, 예.
3: 가슴 답답하다.
0: 예.
3: 그리고 또 기관지 원래 기관지 나빴어요. 숨이 세게 합니다. 우리는 기관지 병자 기관지하고 자꾸 대답했단 말.
0: 예.
3: 그래서 아예 저런 게 이양삽 쓰고 지금 예. 기관지에서 하든지 기침 아이고 여기 카레가 그런 거를 하든 그런 상 없었어. 어제는 3통 한번 못 싸먹고 9통 싸면 2번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야,
0: 예.
3: 그런 게 지금 효과 영수였습니다.
0: 그렇죠.
3: 지금 이 가슴 답답하단 말도 아야지 숨이 차서 우리 집에 삼치대 인것도 올라올 때는 헛덕거리면 양쪽으로 손을 붙들고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왔어. 올라오면 쉬다가 두 번 쉬다가 올라오고 지금은 저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 저 빙도로 걸을 때도 그랬어. 빙도로 걸을 때는 시장에 무슨 약 달라다 나가면서 그래. 바빠서 아이가 게다 하나도 할 수 없이 가야 돼. 가면 갔다 오면 숨이 차 헛덕거리면 되고 나 올라온다.
0: 예.
3: 이게 지금은 구성사 없어지고 이게 자 이게 정말 이야기 별난 이야기다 하면 이게 이거 뭔 거 약이라고 네.
0: 예.
3: 그리고 딱 지어도 아예빵만 받는 지어도 아예빵 약은 우리가 다 빵하고 뭘 약이다 그래. 이전에는 어디 그저 아무 약빵이나 그저 좋다는 건 다 싸서 사야지 이 약이 어찌 이리 좋은 거고 국가 약이 다르긴 다르단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이랬는데야 나이 땀이 그저 이 약 먹겠다며 이번에 또 아홉 통 배달 받겠답니다.
0: 아, 그래 하셔. 지금 예시가 예. 80대 됐습니까?
3: 80 넘어 80 돌인다.
0: 아, 그 정도게 되면 심장병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데 이 제품이 확실합니다. 이미
3: 복용하고. 그 약은 지금 안 잡아요. 예. 이 약만 다시겠다.
0: 아, 됩니다.
3: 효과 너무 좋답니다.
0: 아.
3: 마음이 영 편한, 가슴이 영 편안하답니다, 지금.
0: 그렇게 하셔. 예.
3: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한 정신 안 쓰면 환자입니다. 저는 예, 그럼 가슴이 앞가슴 뒷가슴이 반을 쏙쏙 찌르고 예, 앉아 있지 못하고 밴드장에 넣지 못하고 그리고 목에서 그런 거 감기만 오면 예, 그렁그렁하고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그저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그저 헐떡헐떡 바로 앉아도 멀고 누워도 멀고 이렇게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그저 중간에 와서 그런가 하냐 땡기도 얼마 했겠습니다.
0: 아, 예.
4: 예. 그리고 이 학교 전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

0: 못하고 열링에 불려간 지도 두 번, 세 번 했어.
1: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0: 네, 그리고 예. 며칠 지났거나 또 발작하고 발작을 그렇죠.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선생님 간이 듣고 소리 이 약을 먹었는데.
1: 청원청 심하는 견제했습니까? 예.
0: 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셔면 이제 앞도 그저 가슴이 쏙쏙 찌르고 예, 헐떡헐떡하고 그저 숨 막혀서 올리숨 내리숨 쉬지 못하고 그러고 이봐이 냄새는 게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남이는 하나도 제 못쓰는데 두, 세, 다섯 개 써도 냄새가 끈낭나 10분 한 번씩 그래도 그러고 이 껌이 아파서 그저 물러앉는 것 같아요. 그러던 게 그게 하나하나 다 손실됐습니다.
1: 큰 해결이죠.
0: 잘 되는 거나 예, 밥을 잘 먹고 빌대라 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잘 되고 몸이 헷갈아집니다.
1: 모두 심장병 증상에 이분에 속하는데 심장병 치료하니까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0: 예, 다리 아파서 무거워 깨고 나 정말 지성배 걸음 어디 그렇게 걷겠습니까? 깨고 나 그저 집행인 집것을 걷고 걷고 하던 게 어제는 정말 새 청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이제도 활동하고서 들어왔는데 얼마 좋겠습니까? 가슴이 후원하고 그저 기쁨에 그저 살리서 그저 새 청춘을 얻을까나 예, 항상 기쁨으로 보내고 할까 새 생명 찾았지 않습니까?
1: 원래 집행이 집던 게 집행이를 지금 집어요?
0: 예, 안 집어요.
1: 원래 집행이 집던 게 집던 거지.
0: 못 그래던 게 요즘은 아이 그러고
1: 아이 짓고
0: 활동도 예. 영자는 5,000보라는 게 어딘가
1: 5,000보를 걸른다는 게 대단하죠. 예. 예, 예.
0: 그래 5,000보씩 걸고 하는 게 그래 계속 장기적으로 다니냐 쓰자고 예. 이거만 천천히만 쓰자 아까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실리사입니다.
1: 예, 완전히 이 제품 자체는 믿고 복용하실 만한 우수한 몽약에 속하는 OTC 국약이니까 시름 나도 됩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네, 저기 저원 전수만 먹은 지 요즘 한 넉 달 됩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근데 넉 달 됐는데, 원래 앞때부터 이제 거의 남이 이렇게 나시 흐름에 계속 먹어야 됩니다, 숨이 차서.
1: 아, 예, 그 정도하게 되면 심각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뭐, 어쨌든 1층에서 2층 올라간 것도 한 100번 휴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서 너무 안 났습니다. 숨이 차서 올라 못 가고 이랬으면 쉬어하고.
1: 아, 예, 예.
3: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주름 어지간히 어찌도 다리 이렇게 아래 땀이 내려고 붓기고 뒤에 통통 붓겨서 우리 집에서 이제 저희 다리는 어머니가 코끼리 다리라면 이래서
1: 그래요? 예예
3: 그 정도 됐습니다.
1: 심장병을 예. 하시는 부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이 근데, 떨어지고 예
3: 맥이 형질 떨어지나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1: 예.
3: 근데 지금 예, 고증상도 없어지고 예, 좀 예. 한땀을 제가 못 땄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뭐 이 약 먹이는 참 용다 일단다.
1: 예.
3: 소리 없이 잠데 우리나라는 헛소리 계속해서 지금 자는 거 소리 없이 혼자 잔다면
1: 예예 예.
3: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지금까지 또 예, 어떻게 말할까 이 온몸이 배가 이제 뭐 이 잔더리가 좀 뒷잔더리 나는 너무 켜와서 어떤 때는 어땠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안 되고 안 탔다 안 되고 없대도 안 되고 이랬습니다.
1: 아 심장병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몰랐네요. 예예. 예.
3: 예. 근데 지금 이 약 문화가 고증상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심장병으로 뒷잔등이가 개웁니다.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어떤 날또 이제까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제 심장이 너무 아파서 뭐또 자발이나 뭐 덜로 지금 누군가를 나고 또 이랬습니다.
1: 예.
3: 그래 그것도 없어 지금 가까이 용서했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3: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주라는가 또 입에서 냄새 나지 기침하지 이랬습니다.
1: 예.
3: 야, 그게 세상에 정말 못하지.
1: 그렇죠, 예, 예. 자기 예, 손으로 공지하기 예. 어렵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예, 예.
3: 예.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지금, 예, 고증상이 없었으면, 내 냄새 나는가 보면 냄새 안 난다, 이랬었는데.
1: 그렇죠. 예, 예. 심폐를 심한 예. 구체 증상과 전형적인 증상이지 않습니까?
3: 예, 그래서 지금 예, 너무 좋아하지. 이게 또, OTC지, 약이지, 약값도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중국가 말했으면 야,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게, 뭐야, 너도 나도 야, 심사 좀 배우면 어떤가.

0: 아야는 있던가요? 진짜 벌써 어디든 막 초질한 것 난단다. 너무 아파서.
1: 예.
0: 저, 예, 오감도에 이 손목, 손발이 붙인단다. 저 그런
1: 예.
0: 사람들 먹어도 됩니까?
1: 그런 사람들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이 제품 자체를 빨리 복용하시겠다면 그런 증상의 개선은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복용하실 때게 되면 한 번에 20알 내지 25알이라 했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당전 증상으로 보면 비교적 심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25알씩 한 봉돌이 더 터져와서, 한 봉돌이 아니 20알이 있는데 한 봉돌이 더 터져와서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번 이렇게 석달 내지 넉달 이렇게 드는 게 기본입니다.
0: 예,
1: 그
0: 그렇게
1: 부위 드시게
0: 되면,
1: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0: 예, 그럼 이 양이 좀 우리 언니 가 아까우 내 친구 아까우 나도 아까 가까 배달 부탁드립니다.
1: 예, 배달전화 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은 그럽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심장이 대단히 나쁘다고 합니다.
1: 예.
3: 이, 내 소개를 해서 며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증상이 다 딴데, 이, 통증심한
1: 아, 그렇죠.
3: 어느 사람에게 맞더라면.
1: 그렇죠. 증상이 똑같을 수 없죠. 이 사람 이 증상, 저 사람 저 증상. 예.
3: 그래, 나는 이, 심장이 가슴이, 뭐, 이, 바늘이 쏙쏙 뛰고, 어떨 때 막 개화된다만, 아프다, 막 개화되면, 그러면 숨이 뭐라 해서, 원래 시기는 바쁘다만, 그러면서 그 다음 뭐든지 가면 또막 낯이고, 그러면, 소리 황황하지. 증상 영 따드라만 한다. 근데 다 물어보니까 내가 소개해서 물어봤는데 다 만나면 합니다, 이야기.
1: 아,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 그렇죠. 소개한 바람이 있죠.
3: 이 이야기가 어쨌든 맞느니라만 한다. 예.
1: 네.
3: 그래서 또 우리 형제들 이렇게 내 이거 쓰고 하면 확실히 쓴 사람하고 벌써 안쓴 사람도 보게 되면 자만타만 한다. 예. 한번
1: 그렇죠.
3: 초에 써놔야 된다만 합니다.
1: 예.
3: 나는 이 이야기, 가격도 저렴하지, 지금, 이거 항상 그, 부정에 집에 두고서, 그래, 또 우리 형제는 어쩔 때 저는 내 두고 이랬나만.
1: 그렇죠.
3: 그 노인들도 그래, 또, 꼬가고 이랬나만. 예. 그래서 이야기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좀, 시간이 길게 써있나만. 예, 나서 찍기는.
1: 예, 남성들 가운데서도 보통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심장병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해해서 엉뚱한 치료하게 되면 효과성은 오히려 제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본 제품의 효과를 보셨던 분들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3: 예, 그 일이 활동 좋을 때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게 하죠. 예,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강 신약대학원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 정책은 쭉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3각을 싸면 1각을 무료로 드리고, 9각을 싸면 3각을 무료로 드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이 정도 사시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홉 가게 세 각을 받는 차원이라면 넉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상이 심장병이 아닌가 인정했는데 본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 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분들 기본으로 논인계에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담백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함께 쓰시오. 그러게 되면 당신의 조혈 공력은 젊었을 때처럼 혈액이 충족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맑은 혈액이 여러분들한테 심장을 통해서 각 기관에 전달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청담백 도타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떠는 분들이 있는데요. 백자양심환, 이건 수전증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 청심환을 쓰시면서 이런 몇 가지 약품들을 적당하게 많이 배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시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후가복이 연결해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선전 강연회가 우리족 각지에서 개최됐습니다.
2: 연변 대표팀이 곧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 입장권으로 저녁 관광 세모식으로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의 경기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시에 연변 풍경의 생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게 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후가복이 16일 연결해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후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하여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 방지 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후가본 현지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력 회복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연결시에서 금역 복식을 유치해 대경 방지 공장의 요휴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기지로 개조했으며 현재 일부 공장 건물이 이미 조업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주 브랜드를 육성 구축을 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층 높여 뛰어난 품질과 양원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연결시에서는 기업과의 소통 협상을 강화하고 기업이 판매 중심, 결산 중심을 연면에 정착시키도록 인도해 더 많은 생산액과 세수를 현지에 남김으로써 기업 경영과 지방 발전의 후회 상생을 실현해야 합니다. 의강연화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대상은 애득 자동차 무역성의 요휴 자본을 이용해 종이 건강 양생, 객거 접대, 노인 대학 등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노인 건강 양로 중합체를 구축을 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전체 설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지에서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경영 모식 배치, 운영 모식, 공사 길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시공 안전과 공사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시공 절차를 합리하게 교차 배치하며 실내 장식 및 설비 구매, 설치 등 사업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준공이 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주동을 해 더 많은 노인 고객들의 연변에 와 만년을 보내도록 그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호가봉은 선호하여 연길 데이터 호수 기초시설, 지능 5세대 이동통신 제조 3을 인터넷 산업단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현황을 살펴보고 대상 유치, 건설의 전후 경위를 상세히 요해했으며 활성화 추진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산업 대상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것은 요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집결 발전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여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백방으로 요효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한 IT청사, 서울국제아파트 등 유휴 건물에서 호가보는 현황을 요해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물었으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사로와 추진조치를 토론했습니다. 호가복은 부동한 이익 주체의 부동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활성화 경로를 적극 탐색을 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보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하여 혁신적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교착 국면이 조속히 타개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자산 현황, 채무 구성 및 활성화 이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전담반 추진, 목표 지향적 시책을 기원지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을 하여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따뜻한 밥집, 종합 휴식구역, 공익 독서 코너 등 기능구역을 둘러보고 식사 중인 노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쉼터에서 상업화 플러스 공익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하고 시장과 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조혈 능력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로인 신취업 인원 등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고 나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계로 대중이 만족하는가 지속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 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을 하여 대중의 실속이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는 대부분 장기간 누적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인 바 흔히 지방 경제 사회 발전되고 대중의 생산 생활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고 신임 간부가 오래된 문제를 외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돈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역사적으로 남겨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발전에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민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을 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여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빈곤 해탈 난관 공약, 향촌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요휴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빈 공장 건물 등 해결 중점에 초점을 맞춰 부업에 따른 회수, 사법 경매, 임대 양도, 합작 개발 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산 이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효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경중 완급을 구분하고 분석 판단을 강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조속히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정을 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일꾼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일꾼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전담반 난관 공략,

0: 한계의 사안, 한계의 대책을 실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하여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부장인 왕조휘,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찰사업방안의 통일적 보지에 따라 16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회가 우리 주 각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결시에서 전문주제 선전강연을 했습니다. 선전강연회에서 석기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의 모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시대 배경과 중대 의의, 중점 내용과 혁신적 주목점, 중점 임무와 효과 달성 등 방면을 둘러싸고 세밀하게 강연했습니다. 선전 강연 내용은 알기 쉽고 조리가 명확했으며 연변 실제와 긴밀히 결부됐습니다. 선전 강연은 리론적 높이도 있고 실천적 온도도 있었으며 법률 법규를 해독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책도 보급해 간부 대중들이 신시대 민족 사업의 법치 요구와 책임 사명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당사업위원회 부석이 우미입니다. 이번 선전 강연을 통해 깊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 북산가도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계기로 법률 보급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담체를 활성화하며 봉사를 실속 있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인솔로 발전에 영향을 부여하고 격자화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민족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기층의 실제 행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연변에서 낙착돼 효과를 거두는 데 북산가도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부주장 윤조휘는 훈춘시에서 선전 강연 보고를 했습니다. 윤조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출범 배경과 핵심 요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법률의 낙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점 임무, 실시 경로와 사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선전 강연은 법률 법규를 체계적으로 해독하고 민족 정책을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기층 치리,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변경 문화관광 융합 등 사례와 결부하여 혼춘의 간부 대중들에게 사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3가자 변경파출소 정치교도원 조점강입니다. 이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에 참가해 깊은 개발을 받고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향후 우리는 법칙 무기를 잘 활용하고 변강촌툰에 뿌리내려 법률보급 봉사를 지속적으로 잘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영향을 응집하고 변경 안녕을 수호하며 민족단결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겠습니다. 같은 날 우리조 기타 현시에서도 선전 강연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상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찰 열조를 신속히 일으키고 학습 성과를 사업 추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확실히 전화시키며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중국 특색 민족 사업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걷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사용하도록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안정의 량환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해 연변 민족 단결 진보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0: 우리 조에서는 6월 12일까지 농작물 파종, 벼, 모내기 등 재반 작업을 전면 완수해 춘경 생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전주 농업 생산 종점은 전면적으로 보존 정밀화 관리 보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전주 알곡 작물 파종 면적은 도합 579만 2600무입니다. 그중 옥수수가 356만 2400무, 콩이 174만 2300무, 벼가 41만 6500무, 잡곡이 7만 1400무입니다. 현재 한전 작물 종합 발화률은 90%를 초과했고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변모의 자람새도 안정적이며 분을 관건적 생장기 들어섰습니다. 춘경 생산 기간 우리조에서는 종자 14,200톤, 화학피로 214,200톤을 조달하여 농가에 배송을 하고 농기계 18만 대를 점검 부수하여 보존 작업에 투입했으며 농업용 디젤류 4,100여 톤을 기층에 공급했습니다. 동시에 농작물 주도 품종 외선 3개, 농업 주요 보급 기술 20가지를 발표하여

0: 양질 종자 전면 보급, 주요 보급 기술 도착률이 95% 이상에 달하겠습니다. 의료계로 농업기술 강습 150여 차례 펼쳐 농민 연 5만 6,300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의료조에서는 관리보호사업을 착실히 틀어지고 논물을 정밀하게 관리 통제하며 분을 비료를 과학적으로 추가 시비하여 튼튼한 모를 육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병충해와 기상재해, 감축 예보 경보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통일 방제와 관리를 추진하여 식량 안전 방어설을 튼튼히 구축하게 됩니다. 또 농업기술 일꾼들을 일선에 내려보내 지도를 펼쳐 농민들의 생산 구축을 정확히 해결하는 등 여러 조치로 식량 안정 생산과 소득 증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20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과 장춘대표팀의 경기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 입장권으로 저녁 관광 세 모식으로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이 경기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시에 연변 풍정의 생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기간 우리조에서는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입장권 부본 초대 특색 해민 브랜드를 승격시켜 전반 분야 전면 피복의 경기 관람 혜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홈장 경기는 실명제 예약 추첨 입장권 구매 방식을 실시합니다. 경기 관람 인원은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 정보로 입장권을 예약해야 하며 경기장 통일 입장권 값은 한 장당 15원 50전입니다. 200명 이상 전용 단체 입장권은 한 장당 9원 90전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전용 경기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축구팬과 관광객들은 동북축구연맹전 길림경기구 입장권으로 유유길림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부본 전용 입구를 통해 전자입장권을 업로드하면 전자입장권 한 장으로 3개 합작 풍경구 권익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도합 20개 3A급 및 그 이상 풍경구가 활동에 참가해 경기 관람 대중에게 풍부한 관광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주 각 현시에서는 축구팬, 대학 입시생 등을 대상으로 29가지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혼춘 발해고진, 용정 비암산은 묶음 입장권을 내놓았고 도나륙정산, 화룡 청룡어업은 입장권 가격을 감면하며 용정 유룡만 풍경구는 최저 70% 가격 우대를 내놓았습니다. 유니온페이 APP 위치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설정한 뒤 메인 화면에서 입장권 한 장 연변행 또는 연변 부본 련동을 클릭하고 연변 입장권 부본 초대 온라인 부본 련동 플랫폼에 들어가 경기 관람 입장권 동북축구연맹전 또는 교통 탑승권을 업로드하면 한 차례 결제해서 최고 100원까지 우대되는 연변주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우대 패키지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축구팬과 외지 관광객들은 연변 홈장 경기 경기 전, 경기 당일, 경기 후 사흘간 입장권 부본으로 유니온페이 부본 전용 입구에서 냉면 공제권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일전이면 복무청사, 은평관, 삼꽃, 순이 등 6개 브랜드의 16개 연변 냉면 유명 가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매 홈장 경기마다 2,000장이 발급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력차원 및 사회보장부 2026년 정부 특수가급금 향수인원 선발 사업을 전개할 때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성인력차원 및 사회보장청은 2026년 공무원 특수가급금 향수인원 선발 추천 사업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개인 신청, 단위 추천, 주관부문 심사 비준, 자격심사, 전문가 종합평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인선에서 우리주의 박은희, 리향, 무륜봉, 강위화, 류삼이 2026년 공무원 특수가급금 향수 정식 추천 인선에 들었습니다. 혼춘시 삼국 해해리 주제 상업거리가 6월 15일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해산물 상업무역, 음식 소비, 가공체험, 레저 등 기능을 일체화한 대형 해산물 문화관광종합체로 해산물 도매, 특색 음식, 정밀 심층 가공, 레저 거리 등 다원 경영 모식을 포함했습니다. 주무술협회는 근일 연길에서 전주 태극추수 초급 공익 양성반을 개최했는데 전주 8개 현시에 150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

0: 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두뇌 각 현시 회원분들을

0: 세계학방 2층 회원 총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약간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들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통제할 게 있습니다. 레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쉬기 때문에 3일 동안 재방송하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장약 심내방에 대해서 료해하실 분들 혹은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집까지 다 배달해드립니다. 우리 장약 심내방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현금을 이승으로 빼드리는 우대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약 심내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이번 우대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대 활동 기간 또 현금 더 빼드리게 됩니다.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0: 하고도 5일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맹절 우대활동 기간에만 정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의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3곽을 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 드리고 36곽을 사시면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이런 야생 해삼 뇌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특히는 그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지금 저도 장약 심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저는 이게 해발 병종
1: 네. 여보세요.
2: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네. 이게 언정되지 않아서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신유방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먹어보니 벌써 혈압이 언정되는 게 알립니다, 이야기가.
0: 알기죠, 예.
2: 예, 그래,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때를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을, 열흘,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해 먹으면서 예, 선생님 알려준 방법과 같이 지금 장약 심해방만 먹어도 혈압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원래 잘 됩니다.
2: 예. 그뿐 아니라, 그 난 내경색이 오면서부터 예, 항상 머리 얼빠 안 하고 어지럼증이 그냥 났다 했습니다.
0: 네.
2: 그래, 예. 어지럼증이 난다 먹어도 병원에 가서 계속 댄디를 맞고 입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0: 어쨌든, 예, 시험과 잘 아이 됩니다.
2: 예, 그래, 관절이 아파서, 예, 그렇게 영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지니까,
0: 예. 예, 관절이 좋아지니까, 지금 많이 예. 편안하죠, 예.
2: 예, 그, 이 약 성분을 보니, 예, 벌써 서장약이고, 해발 4,500m 이상 되는 야산약되고, 홍경수는 또 5,400m 되는 약되고, 황금으로 된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예.
0: 맞습니다, 예.
2: 예, 약재가 좋으니까 약 효과가 이렇게 특별히 좋습니다.
0: 원래 이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2: 예, 약재가 좋으니까 벌써 효과가 이리 좋더란 말입니다.
0: 그렇지.
2: 우리 남편과 둘이 지금 먹길래 해서, 예, 이번에 우대활동은 예, 그, 참고해서 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우리 지금 동창사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 이거 온몸을 떨고, 머리도 떨고, 팔도 떨고, 다리도 떨고, 야, 세트서 보기 영 구차합니다, 지금.
0: 구차하죠, 그런 분들이.
2: 예. 그래서 내가, 난 이 약 먹고 여러 매를 효과 좋은데, 내가 그냥 방송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이 약이 이렇게 모든 데 떴는데 영 효과 좋다는데, 이 약에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야,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정말 이 약을 먹어보겠다니, 오늘 배달보다 지금 자기도 이 약 먹겠단다, 지금.
0: 예, 그래, 좋습니다. 예, 이 파키슨 뱀다, 이 온몸을 떨고, 다리도 떨고, 예.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뭐, 이런다지 않습니까? 예.
2: 예.
0: 이러니, 이 병을, 이 파키슨 뱀인데,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중인은 중풍이 한계류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슨 뱀이라는 거는 대뇌중간에 쭉노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키슨병이란 게 오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

0: 신경세포 전달 물질입니다. 예. 우리 파킨슨 병이라는 거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병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 떨고 손을 떨고 뭐 그 온몸을 뜬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어는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제대로 해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뜬다거나 또 그 온몸을 뜬다거나 또 재물이 뜬다거나 이런 분들 행동이 느린 이런 증상들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천공이랑 지룡이랑 홍경천이랑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 치료에 임할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이 엄청한 데서 정말 몇십 년 동안에 혈압이 뭐니까 간하고 곰팡이 상상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다 우연히 선생님 강의 듣고 잔약 먹고 있는데 몇 달 먹은 후 또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매일 먹던 혈압약을 이틀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이렇게 감량해서 먹고 있는데 조금 왜 특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는 혈압을 영 조절 잘 됩니다. 조금
0: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저는 또 뭐 경동의 오른쪽 방콜이 있어서 항상 근심했는데 이 약 먹다 밥 먹고 검사하니 방콜이에 싹 사라졌습니다.
0: 예.
3: 정말 나는 큰 고생했는데 그리고도 저는 심장이 안 좋아 항상 집어 들어오면 숨이 턱 막히고 이런 감수하는데 숨이 턱
0: 예 그런 증상이 많이 지금 해결됐죠. 예,
3: 예. 심리방 먹은 후부터 이 증상이 없습니다. 죽고 이런 저 예. 숨이 훨 영 편안한다. 가슴이 죽고
0: 네.
3: 예. 그러면 심리방 꾸준히 먹으니 나는 원래 밤 섭외 찾았는데 한 번 본 섭외는 조금씩 나가고 또 섭외는 가서 나왔다 끊었다 이랬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야 한 번 본 섭외량이 많아지면 밤 섭외는 자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래 콩팥이가 콩팥이 흑성을 치료하기 때문에
3: 예. 그러고 그래 사회는 시원 잘나지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빛나고 머리가 번쩍 맑아지는 약입니다. 이게
0: 예예
3: 나는 약이 좋으니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번 학도에 참고 가만히 저도 행동 가만히 줄 때 다달 받아 왔습니다. 구조를 먹자고
0: 예 잘하셨습니다. 예
3: 그러고도 우리 내 활동실에 친구에 내가 소개를 해줬는데 이 사람 이 친구 안에는 중풍이 두 번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화 안 되고 항상 흐름이 올라오고 식음을 올라오고 맥이 없어서 그저에 여기 그저 저 재고 일어서나 마나 이렇습니다. 지금 예, 이래 고생하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죽고 효과에 많이 아긴답니다.
0: 점점 더 아길 게임다 이제 잡수면서
3: 그러다가 이번에 생각을 맞았다
0: 예, 현금을 감해주고 이럴 때, 그니까, 또 배달 받으시려고 그러죠, 예?
3: 예, 배달 받겠답니다, 예.
0: 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약심리방을 먹는 환자인데, 저는 신장병이 심하고, 예, 뇌경색도 두 번 나왔습니다.
0: 예.
4: 그래서 이 약 쓰기 전에는 저는 이 병을 해서 요할린기 실수 1년이면 몇번 쉬어서 입원을 하고 입원 아예 머리 안 쓴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막 어지럼증이 나고 막 심장이 통쇠 나고 뒷땅등이 아프고 숨이 차면 또 땀은 어때 그리 나는지 아파 놓거나
0: 심장병이 발작할 땐 그렇습니다.
4: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자녀씨 내 방을 먹고 들어올 병은 입원은 모르고 삽니다. 지금.
0: 아, 심장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4: 너무 이야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한다 되면서 항상 소약인 고혈압 약을 30년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박 먹은 다음에는 선생님이 지도를 지도를 해달라 말이 선생님 지도하는 대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이거 먹으면서 감량, 절량하면서 먹어.

0: 이걸 환경처럼 특히 5,400m 이상이 지역에서 자살약자, 야생약자지. 그리고 연황지물로 부르는 그런 환경, 불리는 약약자가 한 가지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들어갔고.
1: 맞습니다. 예.
0: 그래 그런지 그 효과가 확실합니다. 정말 효과가 예. 효과가 좋습니다. 바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정말 제대로 병치료가 된다 말은.
1: 아, 예.
0: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 달 이번 활동이 얼마 썼을까? 예.
1: 예.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우리 활동.
0: 이중으로 감해주지 약에서 약을 주지 얼마 이럴 때 싸놓고 계속 먹고 먹으면서 경과가 다 잡고 그런다.
1: 그래도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그랬어요. 예. 예. 오늘 허가 오늘에 배달 받기시오.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셔. 예. 저녁에도 예. 배달됩니다.
0: 2417979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약을 쓰고 있는 환자인데 예. 다발성적인 계시 있어가지고 계속 머리 어지럽고 심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도 들어가야 되고 심연에 남들고 혈압이 약다기 사람
1: 네.
3: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이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하고 접수해서 먹기 시작해서 특히 고혈압에 대해서 고혈압 약을 감량하면서 기간은 느리고 감량하고 이러면서 도전하면서 지금이 혈압 약을 아예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는데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3: 큰 실험 났으니까
1: 혈압이 그렇죠.
3: 그래서 저기 항상 병이 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건 심어서 아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약만 먹어도.
1: 네, 맞습니다.
3: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도 정신 쉬하고 계속 고라인 마시고 떼었고 그것도 허리 멍통했는데 정신 바짝 나는 게 그게 제일 세지 않습니다.
1: 네.
3: 고라인 마시고 왜 이 머리 소리 나고 이 소리 나고 하던 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이 저기 뭔가 손발이 계속 시리고 발이 저리고 이 배 아래 하시는 농땅도 얼음땅 같았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서 계속 다리 씻고, 삼각 끼고, 찬물에 절대 이렇게 설거지도 못하고, 계속 그 콩 튀어는 저리 앉아도 못하고, 피해 다니고 이랬습니다. 지금 그게 많이 완화되고, 손발에 온기라는 거는 것도 막 처음 느껴봤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단 말입니다.
1: 따뜻하고,
3: 예. 오, 별로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그 우리 부부가 같이 먹자고 저희 서른 여섯과 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소개해서 동생이 소개해서 이거 먹고 있는데 서너 달 먹는데 효과 보인다고 이번에 이렇게 감량 두 번씩이나 해주고 좋으니까 나 갔다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오늘 배달 받아서 동생을 계속 장복하겠다.
1: 어, 그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1: 맞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둘은 예, 이상해서 예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4: 우리 둘 다 예, 고혈압 환자인데 이상해서 예방을 쓰니까 막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4: 몇 달 예, 이 약을 쓰고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 혈압 약을 예, 좋게 먹게 됐고 예,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었댔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1: 어, 예.
4: 예, 지금은 예, 상당히 식내방만 예, 먹고 있습니다.
1: 네.
4: 저는 또 예, 원래 예,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또 잠도 안 나오고 신경질이 따분하고 예, 거기다가 또 민풍까지 와서 웃거나 저기나 뭐야 말하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예, 부들부들 돼가지고 고생을 예, 영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네.
4: 그러다가서 예, 여덟 달 사후 이 장학신 예방을 먹었는데 예,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한 예, 정도는.
4: 저장약이 예, 이게 해발이 그렇게 나쁜 곳에서 예, 자란 이런 약들로 예, 제조한 약이 돼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예, 다릅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우리들은 예, 다른 약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우리 남편도 얘 관절이 얘 안 좋고 또 빈비도 심하고 또 심장이 얘 목은 이런 돌 바위로 이렇게 지지 누른 것처럼 얘 그랬던 게 얘 이 장애식 내방을 먹으면서 얘 좋아져가지고 얘 많이 얘 너무 기뻐한다.
1: 아, 예.
4: 예, 이 약이 효과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나 얘 이런 좋은 약이 이게 장약의 얘 이번에 얘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찾겠다고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아, 예.

0: 예. 잠가했습니다 예. 이미.
1: 예, 그리고 내일 하나 문의합시다. 내 예. 친구는 얘 자꾸만 이렇게 눈이 얘 빨개빨개지고 그래가지고서 얘 눈이 이렇게 말라든단다. 그리고 물체가 얘 희미하게 보이고
0: 예.
1: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얘 마른 기침이 나면서 얘 가래가 욕 많단다.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아, 예. 예, 지금 그 눈이라미 그렇게 빨개지고 그다음에 붉어지고 예. 이게 눈이 건조증이 또 생기고 물체가 또 흐릿하게 이렇게 보인다 지금까지 예. 예, 우리 황진애경에 보면은 간 카이처 위무라고 똑똑히 적혀져 있습니다. 예. 주로 간이 정기는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서 통한다 이 뜻이죠. 예. 이 중기는 간과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본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이 간에 들어가는 이 약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소홍화랑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이라든가 담남성이 지룡 요 우슬이라는 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간이 기가 조절되게 하고 간이 혀를 자양해 주기 때문에 눈이 붉어진다거나 마른다거나 아 그 눈이 이렇게 그런 붉어지면서 건조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체가 또 흐릿하게 이렇게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그 많이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안이 지금 많이 관질관질하고 마른 기침도 나고 이렇다는데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이 폐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홍경천하고 황기, 담남성하고 지룡이라는 성분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 기능을 높여주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또 예,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속열도 풀어준다. 예, 그래서 폐음이 허약해 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또 마른 기침이 나고 아, 가래가 많다거나 또 각혈하는 이런 증상도 그 증상에도 많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고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목안이 간질거린다거나 또 마른 기침이 나고 또 이 가래람이 성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많이 좋아질 수 있죠. 예,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0: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예, 우리 지금 아, 이 장약 보면은 아, 선후해서 아, 그 이 심장이 기를 보충하는 이런 그 약재들이 많이 들어갔고 예, 또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화시켜줍니다. 예, 주야하게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습도 빼주고 예, 예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치료작용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또 협심증이 예, 그 고혈압성 이런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아, 또 폐심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요하게는 아,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이런 그 핵심 성분인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 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준다. 예. 그래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거나 아, 또 언어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아, 또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아, 독특한 이런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특히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 아,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아,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아, 뇌 위축이나 아, 파킨슨병 아, 그리고 너무 신경성으로 이 신경이 세포가 그 손상 받으면서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잠이 또 너무 안 온다거나 아, 이런 분들 지금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0: 이 자체는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전문의를 치료해서는 이런 약입니다.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죠.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생산해가지고 3만여 명이 환자분들한테 산자의원에서 림상실험하고 독성실험을 거쳤는데 장약 심리방이 독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민족의학학교에서 추천하는 아주 믿음직한 이런 약입니다. 예, 우리 이 지금 장약을 손님들이 배달받고 보면은 그 주치 공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상약이고 하나는 그 중약으로 나온 이런 약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약과를 배달받고 약과에 씌워진 거 보면은 그 서상의사가 공능 주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의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예. 이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도 다르고 치료 방식이나 이론 체계도 다릅니다. 예. 예, 우리 지금 그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약통에 밝혀져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이거 보면은 그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병은 증상이 어떤가 하면은 주요하게 입안이 말라들고 현운증이 나면서 눈 주위에 혈관이 확장되고 비지땀을 흘리게 되고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예.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예. 그리고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 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이 약을 쓰면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은 정기적으로 혈액이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약입니다. 예. 사람하고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네.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이기 때문입니다. 예.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파핵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옆 사람이 해서 따라하는 하품 말고 따분해서 나오는 하품이 있습니다. 어떤 몸이 머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재미없어 다른 데로가 다른 걸 해봐 라고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따분한 건 어떨까요? 영국의 신 알프레드 테니슨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온몸이 하품하는 것 같을 때 혹시 내 안에 사용하지 않아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여러분 눈치 채워야겠죠?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었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9도입니다. 내일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자, 이어서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는데요. 먼저 전화로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소에서 전기수납 전문가 일을 하고 있는 이봉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직 전기수납사 전문가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이 일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언제부터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많은 분들은요, 전기수납이라고 하면은요, 단순하게, 아, 그 청소, 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저희는요, 이거 전기수납은요, 사람, 물건, 공간, 그리고 생활 동선까지 고려해 보면서요, 어떻게 생활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공간까지 설계하고 어느 정도 이 바로잡아주는데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하셨습니까?
1: 아, 저는요. 5-6년 전 2021년부터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요. 지금까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재미를 느끼면서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다는 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그거는 진짜 우연하게요. 학부모들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야, 너네들하고 야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려고 이불도 못 깔고 나와서 이 말 하다가 나니 전기수납 있거나 배워주는 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요. 엄마도 네. 며칠 가서 이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직업이 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은 무엇입니까?
1: 아, 인상이 깊다고 하시면요. 한 4년 전 될 거예요. 저희들이가 별장 정리 수납을 들어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우리 8명 수납사 한 12시간 정도요.
0: 네.
1: 이 일을 이렇게 정리 수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하도 길다 보니 주차 자리를 빼라고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0: 네.
1: 그래요. 이거 주차별로 나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 이건이 고객님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깜짝 놀랬대요.
0: 네.
1: 그저 저희들 이게 수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그저 가사 도우미로 생각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0: 네. 네.
1: 우리들이 모두 고급 차를요. 이래 네. 승용차를 몰고 오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때 정리 수납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고객분들도 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라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 아,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하면 진짜 감사한 분이죠. 저희가 상하이 그까나 루자 주위에
0: 네?
1: 있는 고객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한 지 두 주일 넘도록요. 이게 정리정돈이가 되지를 않았어요.
0: 네.
1: 그래서 엄마하고 자기가 다 막 스트레스도 받고 해간 이런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들어가 했었는데요. 이 고객님이가 지네 만족을 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하시면서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요. 아파트 단체방에다가 저희들을 추천해줬어요. 그 덕분에요. 이 몇 년 동안 그 단체의 어다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고객분한테 일단 정리수납을 하게 되어서
0: 네.
1: 참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네. 특별히 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고객의 만족이 또 다른 고객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결국 좋은 서비스가 최고의 홍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실 텐데 어때요? 지금쯤 이런 어려운 점들 혹시 계십니까?
1: 어렵다고 하면은요. 제일 어려운 점은요. 실력 있는 팀을 만드는 거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0: 네.
1: 정비 수납은요. 혼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0: 네.
1: 이제 팀원들이 다들 같이 잘 해나가는 게가 중요하거든요.
0: 예, 그럼 이런 어려운 점들은 현재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니, 극복하셨습니까?
1: 어려운 좀 그 당시는 뭐 얼마 어렵다는 거는 모르는데 아 무슨 일이가 생기면은 해결 방법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냥 지금까지도요 어려운 것이가 전문가들 이렇게 다 모집해가 있거나 전기 수납 전문가들 모집하고 같이 노력하면서 이 능력을 키워가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냥 이 어려운 점을 그냥 이거 해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혼자 잘하는 것보다 좋은 팀을 만드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역시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공간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아, 단순히 우리가 원칙이라면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분들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편한 점을요 해결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드려야 좋겠는지요. 그래서 먼저 충분히 고객님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요 이해해가지고 이해한 네. 후에 움직이면서 정리 수납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결국 정리의 목적은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 수납 전후의 변화가 특히 컸던 사례가 있다면 네,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1: 저는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아이를 네. 낳았어요. 36세 네. 아를 낳다 보니, 집에서 아를 낳은 다음에요, 아들 낳은 후에는요, 그냥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말도 하고, 조금 커리 들면서래요, 하는 얘기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욕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하고는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가 힘들대야. 네. 그러고는 나는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이런 말을 막 던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런데 저희가 정리 수납 전문가를 하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1: 네,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자기 친구들하고도 그러고 선생님한테도 아 우리 엄마는 정리 수납 쌓이고 강사도 한다고 하면서 뿌듯해하는 그 모습이가 있잖아요.
0: 아, 네.
1: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뭐 자식들도 좋겠습니다만 주위 사람들이 나로서 자부감을 느끼고 자랑을 느낄 때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기 수납이 단순히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각과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 정기 수납일을 시작한 후 본인의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신가요?
1: 네, 그러면 이제 정기 수납을 하면서

0: 이 전기 수납하면서 느낀 게가 이 자기 집도 더 깔끔해지고
1: 네.
0: 깨끗해지고 그러고요. 또 물건도 막 사들이는 이런 습관도 많이 쇼핑도 많이 줄어들고
1: 네.
0: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1: 네.
0: 집이 깔끔해지다 나니 아드님이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고요.
1: 네.
0: 다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점이 보이더라고요.
1: 네.
0: 전기 수납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요.
1: 네.
0: 이렇게 가정 관계도 좋아지고 모자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니까 나 저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네. 이걸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은요.
1: 네.
0: 그래도 자기한테 어울리는가 이걸 많이 생각해보고요. 이걸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요. 이걸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많이 이기면서 이득을 봐서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고객의 집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본인의 삶까지 변화시켰다는 말씀이 되겠고 또 자신의 적성도 좋겠습니다만 일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는 미디어 계정을 운영한다고 아까 PD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이 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0: 아, 저는요 진짜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잘 쓰지 못하는 이런 편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걸 우연히요 어쩌다 보니 미디어 계정을 이렇게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근데요 의외롭게도 딱 하나 올렸는데요 생각밖에요 진짜 막 잘 되고 해가지고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1: 네.
0: 매일 위치 추가도 하고요. 전기 수납 교육이랑 전기 수납 서비스를 문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저희 그냥 노력해서 이거 그냥 올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저 많은 분들의 뭐 개발도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정리정돈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많은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께서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0: 아, 그거는요. 버리는 습관을 지워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죠.
1: 네.
0: 그런데 버려야만 공간도 나오고 전기가 되고 수납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버려라고 해서 막 아무거나 다 버려라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제일 처음 해야 할 거는요. 유통기간이 지난 것부터 그리고
1: 네.
0: 포장지 같은 거
1: 네.
0: 이런 걸요. 한 가지 한 가지씩 먼저 버리면서 이렇게 수납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도 한번 좀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 시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비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그런 철학이 있었죠. 죽통 철학인데요.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채워두는 것보다도 비워야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봉화 씨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이 목표는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인데 돈을 얼마 번다고 하기보다는요 정리 수납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어요.
1: 네.
0: 요즘 조선족 친구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고 진짜 반갑습니다.
1: 네.
0: 일도 저 우리 조선족들은요 하면은 일 진짜 잘 해요.
1: 그렇죠.
0: 분위기도 네. 좋고 돈도 벌고
1: 네.
0: 잘 버는 팀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우리 전족들 딱 망쳐서 일도 잘하고 돈도 같이 벌면서 오래오래 동안요
1: 네.
0: 그냥 일해가고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항상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소주에서 정리 수납 전문가 일을 하고 있는 리봉화 씨를 모셔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 올해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은 주로 뭐 대학 입시나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긴장을 풀기 위해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혈압완화나 숙취해소를 위해 드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동의보감에도 등장하는 이 약, 과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황청심원의 주요 성분은 우황과 사향, 서각입니다. 이 재료들은 서양에서도 한때 귀한 약으로도 여겨졌지만 지금은 주로 아시아 문화권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황, 즉 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석은 동물이 먹은 음식물 중 소화되지 못하고 남은 물질이 뭉쳐서 생긴 딱딱한 덩어리입니다. 소화기관 내부에서 오랜 시간 쌓이면 이렇게

올처럼 굳어지는데 주로 위에서 발견된다고 하네요. 유명한 용현향도 사실 고래 위에서 만들어져 토해낸 열중의 위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의 위석을 약재로 많이 쓰다 보니 이제는 동물의 위석을 통틀어서 우황이라고 부른답니다. 9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의학자 알라지는 그의 저서 비밀의 책에서 이 위석의 해독 효과를 처음으로 언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는 미트리다티움이나 이 테리아카 같은 약에 위석을 첨가하면 약의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중세 유럽에 라틴어로 번역돼 주요 의학서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역사적 권위 덕분에 위석은 실제 효능과 관계없이 뛰어난 약으로 대접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위석이 해독제의 재료가 된 데는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네, 누군가가 숫사슴이 독사를 잡아먹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독사를 먹은 숫사슴은 전혀 멀쩡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숫사슴의 몸속에 특별한 해독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숫사슴의 위 안에서 돌처럼 딱딱한 위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록 한 마리의 숫사슴이 희생됐지만 이 이야기 덕분에 위석은 중동 지방에서 귀한 약재로 특히 해독제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학적으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독사의 독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강한 위장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독성을 잃게 됩니다. 물론 입안이나 식도에 상처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또한 위석은 기본적으로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 덩어리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독사나 전갈이 물렸을 때 상처에 위석가루를 발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가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동물이 항상 일정한 량의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상태에 따라 독의 량이 적을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자연 치유될 상황을 위석의 효과로 착각해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서양에서는 실제 효능이 거의 없다는 판단 아래 위석을 약재로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성분인 서각입니다. 즉,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 동물의 뿔은 사실 피부 조직이 변형되어 자라난 것에 불과합니다. 동물에게 뿔은 교미 상대에게 매력을 과시하는 장식이자 싸울 때 사용하는 방어 무기 같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네, 그런데도 네,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물의 뿔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독특한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왕청심원과 달리 서양의 신비 명약들은 자 오늘날 거의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실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은 더 이상 약이 아니게 된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믿고 찾는 이 신비 명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하품은 어떤 신호인가요? 혹시 내 안에 이 사용하지 않아 빛을 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가 아닐까요? 따분함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잠시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안에 잠든 가능성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샴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병원은 영길시 현대병원. 예,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고 치료받아보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러나 아직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병원이 지금 영길시에도 전국 각지에도 많고 많은데 영길시 현대병원은 어떤 독특한 점이 있고 어떤 오염병을 치료하는가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 질병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치료합니다. 그 치료하는 데는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별로 큰 의미도 없고 하필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은 현대병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길시 현대병원은 자체의 특색인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 세포재생요법을 결합해서 총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합니다. 치료한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효과를 완전 책임지는 것을 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병들, 이 시간에 소개하는 병들은 림상에서 흔한 병은 아닙니다. 모두 치료가 어려운 특히 여러 가지 통증에 또 원인 불명의 통증에 또 골관절염 또한 특히 면역성 질병으로 자가 면역 질병 이게 참 현대 이야기 수준으로서는 우리 국내나 또 미국

0: 외국에 가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 무엇인가? 면역이란 우선 우리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과 같은 이런 유해 물질을 물리치는 작용하는 것이 기능인데, 또한 몸에서 생긴 이상세포, 즉 암세포 같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이 보호적인 군대가 사고적으로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적으로 인정하고 병을 일으키는 질환.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평생을 끌고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다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 면역 억제제라든지 격소치료, 이런 것으로 증상만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디 가면 낫겠는지, 큰 병원이면 낫겠는지, 평소에 돈을 그렇게 아껴 쓰면서 모아가지고는 큰 병원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큰 해결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의 현대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면역각성료법, 그리고 부강주사료법 두 가지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잘 낫지 않은 분들, 지금 현대병원을 찾으면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자가 면역성 질병 가운데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이라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관절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래서 관절이 아프면 다 퇴행성 관절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0명 중 2~3명 정도로 발생하는, 역시 적지 않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고, 여성과 남성이 비례로는, 남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말이 아니고 한 4:1 정도. 그리고 한 80%의 환자는 생산력이 높은 30대, 50대에 발병합니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병의 그 제일 고봉은 60에서 64세. 이게 원인이 확실하지 못해서, 다만 유전적인 요인, 또 어떤 감염을 크게 받았거나 생활적인 인소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의 만성 염증성 질환에, 전신, 온몸이란 뜻입니다.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의 그 국소적인 증상이고, 온몸에, 전신에 만성적, 아주 오래오랜 기간을 거친다는 뜻이고, 염증을 위주로 한 질환인데, 관절에서는 주로 소관절에, 소관절이 무엇인가 하면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이 어느 관절에서 흔히 발생하는가, 그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 중에 손등에서 손가락이 시작되는 관절, 그 다음에 중간마디 관절, 손가락 끝의 관절은 아닙니다. 주로 이 손가락의 관절에서 또 대칭성적으로 양쪽 손에 다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조조강직, 즉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먹을 폈다 굽혔다 하기 어려운 시간이가 한 반시간 이내에 해결되면 이건 아니고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0: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혹시 나도 하는 생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경우,

0: 또 엑스레이 검사상에 어떤 양성 소견이 보일 경우, 그리고 이 병은 그저 증상만으로 확진하는 것이 아니고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네, 예, 그 무릎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하 걸지도 못해서 가서 세 번 치료를 했습니다.
0: 무릎이 아파서. 예.
2: 세 번 치료를 했는데 지금 완전 일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 엄마가 예, 허리 이게 너무 아픔에 꼬꾸라지고 밤임 자지 못하고 이 회착에 와놓고 예, 영 고통스럽답니다. 그래 가서 한번 치료를 했는데 좀 나선 감이 난답니다. 그래서 예, 또 가겠답니다. 의사 네. 선생님 말하는 게 좀 심하니까 네 번은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0: 네.
2: 그래 이제 한번 한 게 내일이 이제 12일이 난답니다. 그래 가는 날이라고서 오늘 연약하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그 엄중하니까 한번 치료에 그래도 효과 알린다 하는 거는 치료 희망을 보입니다. 예.
2: 야, 좋지. 예. 좋습니까?
0: 어디 가서 치료해도 아주 엄중한 분들은 그렇게 알릴 수가
2: 아이고,
0: 없습니다.
2: 숱한 돈을 쓰고 친구를 얼마나 하고 그래도 낫지 않은데 이번에 저기서 가서 효과를 보고 너무 좋아 나으신다.
0: 그렇겠죠.
2: 그래서 가겠다며 소리.
0: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네, 우리 할머니 오늘 가서 예, 병원에 가서 두 번째
0: 현대병원에 갔습니까?
3: 예, 현대병원에 가서 그런 구강 주사를 맞아 두 번 맞았습니다.
0: 네, 예, 어디가
3: 불 가서 그래 무릎 관절이
0: 무릎 관절이 예.
3: 심해서 그래 맞은 게 아, 처음에 하고 또 두 번째 또 따고 예 오늘은 그저 병도 짓잡고 그저 그래 걸어온 게 오 영주라고 봐 한다.
0: 예.
3: 아 이런 노릇을 어쩌 못하는 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0: 네.
3: 저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내 네. 돌아눕기도 좋고 이런 나와 활동도 하고 하는 게 지내줄 거 봐서 예 그래 인사해달라서 그래
0: 아, 인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어쨌든 치료 잘해서 예 완쾌할 때까지
3: 예.
0: 두 번 치료했으니까 아직도
3: 예, 이제 한 번 예,
0: 예.
3: 경해놨거나 이렵단다.
0: 어, 경하면
3: 예.
0: 예 세 번이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예. 예.
4: 나도 좀 뭔가 뭐 허리 협착이 와서 좀 현대병원 가서 무려 치료 세 번 받았습니다. 받은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나았습니다.
0: 세 번, 예.
4: 예. 그런 게 또 요즘 전번부터는 또 이 무릎 관절이 딱 아프면서 그 선생님이 보자마자 연골이 다 써서 그렇단다. 그래서 어찌 걸 때면 딱딱 맞추면 걸지 못해서 어떻게 아픈 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플 때는.
0: 예.
4: 그래서 뭔가 너무 힘들어서 또 가서 이번에 보강수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0: 한 번, 예.
4: 예, 한 번 받은 게 돈은 얼마, 먼저는 무효로 또 세 번 받고 이번에 또 돈 절반 값을 받았을 때 860원 받았을 때다.
0: 680원.
4: 예, 680원 받았을 때 얼마 줬을까? 너무 줬을 때다.
0: 예.
4: 그래서 같이 치료받고 한번 받고 하는 지금에 요즘에 안주나 일어날 때면 그 마침에 아프지 않습니다. 계속 그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 약간씩 붓기자는 것도 붓기지 않아서 많이 좋아져서 한번 맞은 게.
0: 무릎이 붓겠습니까?
4: 예, 붓게 됐습니다. 예.
0: 예.
4: 이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어선 이렇게 다리 이렇게 꼬피로 앉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아프던 게 아예 아픈다.
0: 네.
4: 그래서 내가 지금 갈 때 이제 일주일까 이제 뭔가 이 단어를 세고서리 월요일 이날에 가겠는데는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0: 네. 친구분은 어디가 불편해
4: 우리 그래요? 친구는 변주염이 와서 예.
0: 네.
4: 예. 다리 올리지 못하지 가무일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간에 신랑이 다 한 박자 무수가 맡아한단다. 바로 쓰지 못해서.
0: 어깨를 바로 쓰지 못한다. 예.
4: 얼리지 예. 못하고 둘러가지 못하고 어깨는 얼리지 못하겠다며. 그래서 병원에 가 보니까 짤내니 왔다며 이래더란다.
0: 짤내니라는 게 유착이 왔다는 뜻입니다. 예. 예.
4: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서 많이 운동하라 이래더라. 약은 진통제는 주더란다. 그래서 말고 나들이 좋아지니까 값을 얻어 옛날보다 저번 값을 받으니까 같이 가자 해서 그래 같이 가겠다 해서 원래 나는 둘러 예약하기쇼.
0: 네, 265-2120에다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4: 네, 265-2120입니다.
0: 네, 맞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말씀.

0: 말씀하세요.
1: 저는 현재 병원에서 이제 허리랑 꼽을 때리고 16년째 바꿔 나왔던기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0: 예.
1: 이건 치료하고 이 369상 때마다 계속 당에 갔다 옵니다.
0: 예.

0: 얘기가 내원딱 이랬대다. 나를 허리 펼 수, 배제할 수 있다. 이랬어. 이렇게 선배님 나를 치료할 때 뭐, 그, 이제, 전화 받는, 그, 이 허사 선생 그 옆팔이 저승덕입니다.
1: 예.
0: 이, 저, 위에 저, 뭡니까, 연필병 그 꼭대기 있는 게, 근데 그 선생으로, 이, 그 뭡니까, 이런 그, 이, 저, 사진으로,
1: 예.
0: 마디를 찍어대. 나 지금의 용 허리 펼자고 애렸습니다.
1: 예.
0: 못하다는 썼습니다. 난 서면을 뒤갈래원다. 날이 두문두문씩이 나를 치료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생도 치료했었습니다. 그 막으면 또 김선생한테 완전히 전 이롭습니다, 선생님.
1: 예.
0: 근데 이롭는 거 보고 우리 아래 딱 짜증나지. 예. 못 나갑니다.
1: 밖은 못 나갑니까? 예, 무슨.
0: 가슴을 껍을 들이고, 예, 가만히 있고. 평상 관절 있고, 예. 비슷합니다.
1: 어, 나이 드시면 이게 다 흔한 병입니다. 예.
0: 예, 그 아줌마에 이제 다람을 열이 추석, 청명계를 다 놓으실 것 같았답니다.
1: 예. 뭐, 나이 드시면 이게 흔한데, 흔하다고 또 응당 있어야 되는 병은 아닙니다. 예, 치료해서 낫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루빨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도 우리 형님이가 예, 한국에서 한 10몇 년 있다가 전번에 고마워가지고 지금 한국 저기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한번 치료 받았습니다.
1: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3: 허리에서.
1: 허리 때문에. 예.
3: 예, 허리로. 완전히 어땠다 일어나기 영 힘들어한다. 일어날 때 이렇게 완전히 손 짚고 한참 일어나고 이랬다. 차차 일어나지 못합니다.
1: 네.
3: 예. 그래가지고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와서 일도 못하고 이래 돌아와서 이번에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여기간에 효과 영 좋답니다.
1: 한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3: 네. 한번 받았는데 지금 예, 일어나지게 하면 좀 그렇게 미나 아이 힘들고 예,
1: 네.
3: 괜찮고 지금 한번 치료에 이렇게 효과 좋답니다.
1: 예, 한번 치료 효과 알립니다. 효과 알리지 않으면 누가 두 번째 세 번째 가겠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선생 우리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잘못하면 뭐 수술할 뻔했다고 뭐 그저 잠깐만.
1: 그렇습니다. 예. 검수하면 다 그래서 큰 병원이나 미국에서는 다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와 하기다가 제비 두게 됩니다. 잘 아이하기 받았다고 이거 무슨 고사하다 이 와서 수사 맞고 이렇게 되고 이러면 그 아무도 그래도 한 가서 제가다 맞고 와서 그래도 아 며칠도 참았다 또 감무 되고 이런데 이래 수사와 지금 효과 좋을까 예 그래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시가가 이제 한 주일 됩니다.
1: 어, 마지막 예. 치료 받은 날. 지난지 네. 한 주일?
3: 예, 네, 이제 한 주일 됩니다.
1: 예.
3: 예, 네, 그래, 이제 며칠 후에 아무래도 갈 시간. 그런데 그거 또 다른 것보다도 또 하는데 비염이라서 내 우리 간데 어. 비염이나 니네 호물이 자꾸 흘러가도 힘들었습니다.
1: 예.
3: 예, 네, 그래, 이것도 내 전문의를 보니까 나 비염도 치료를 거든 어디 가나 한번 치료된다고 아무래도.
1: 예, 비염, 인후염, 예, 예, 뭐 맹장염 같은 거는 한번 치료로 다 낫게 합니다. 좀 엄중하면 한두 번, 예, 치료가 필요합니다.
3: 예, 그런데 같이, 지금 같이 계속 가려고 그랬나.
1: 예.
3: 예, 그럼 월요일날 돼야 되죠. 예?
1: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4: 우리 신의가 예, 저기 어떡하면 탈출로 협착까지 와가지고 저리 이 허리로 통증이 심하고 예, 그리고 바로 걷지 못한다. 앞으로 자꾸 꼬꾸라들고.
1: 어, 예. 예.
4: 그 밤에 돌아눕기도 바쁘고 예, 걷기 바쁘고 이래서 영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약도 이것저것 많이 쓰고 친구도 해보고 했는데 그녀가 얼마 보다 가서 인대병원에 가서 이제는 세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어, 세 번 다 치료받았습니까? 예. 그분이 아마도 척추 협착인 것 같은데
4: 예,
1: 예 엄중하면 아마 한 네 번 예, 경하면 세 번 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중간다 영.
1: 아 예.
4: 그래 이제 지금이 영 많이 났 많이 났단다.
1: 예.
4: 많이 완화되니까 나 예. 감이 편할 수 있고 저기 이래 그 때문에 허리가 좀 펴진다 전가.
1: 어 허리 많이 구부러졌던. 예.

0: 네, 혈이 좀 펼 수 있고, 네. 예, 걷는 거리도 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겠죠.
1: 늘어나고,
0: 예.
1: 예, 이래서 용서한다. 그래서 저기, 끝까지 지금도 필요하여고 저기, 좀, 다음, 이전은 월요일날로 되지 않을까?
0: 아, 예, 일요일에는 병을 보지 않습니다. 기타일은 지금 다 정상적으로 병 봅니다.
1: 그러니까, 좀 내일이 되니까?
0: 예, 저, 현대병원은 이 단오설에 휴식이 없습니다. 일요일에는 병을 보지 않고, 예. 예.
1: 아, 그럼 내일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0: 예. 265-2120에다 전화하시면 이야기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저, 이 허리 통증에 다리가 이게 저, 지향성 그런 관절이 이래서 치료를 많이 받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우리 내가 좋으니까 우리 집안집 형님 분이 80 넘다만 그래서 대거지 저 약 붙이는 걸 무슨 주사도 꼽고 미리 맞고 안에 아예 났다만 그래서 내 아껴뒀다만 아 그 어째 아 영진이 현대병원이 그 저 방수 아야 되는 거고 방수에 나오는데 계속 그래서 내 아껴뒀어. 그래서 저기 지금 다리가 이거 못 쓴다만 데
0: 다리 무릎을 왜 그럽니까?
3: 예, 무릎 후겠네.
0: 아 예.
3: 그래 고개 아실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바빠서 그래 저 월요일 날로 예약한다.
0: 예. 예. 하루 빨리 치료받고 예 나섰으면 합니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우리 사촌 오래돼 한국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저기 그 한국에서 무거운 일만 했단다.
0: 네.
4: 그런 게 예, 허리가 불떡하고 그랬는데 인대 늘어나네. 예, 허리를 빌 수 없단다.
0: 네.
4: 그래서 한번 여기 와서 이관라 선생님께서 치료받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단다.
0: 어, 예. 한번 치료받았는데 효과 예, 확실합니까? 예.
4: 예, 예 허리를 펴지 못한 게 지금 펼 수 있단다, 한 번.
0: 어, 예.
4: 그래서 용서한다.
0: 예, 예. 그분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4: 한 거의 60이 다 된다.
0: 예. 예.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힘주어 들게 되면 그 허리 근육 인대에 삐끗해지면서 손상받을 수 있고 좀 더 엄중하면 추간판이 밀려나올 수도 있고 아마 상세한 검사는 해봤겠죠. 예,
4: 예 한 게 그런 게 추간판이 밀려나와서 예. 허리 눈에 폐지 용신 두고 돌아 누울 수도 없고 그래 너무 바빠서 돌아왔는데 여기서 때마침 이런 치료를 할까 좋아서 그래서 전번에 한번 그가 검사하고서 치료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 될까
0: 예.
4: 나이 그런지
0: 예.
4: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또 하겠다면 이게도 적어도 세 번이서 해야 되지
0: 그렇죠 예 아무리 예. 좀 경해도 세 번 치료는 수혜됩니다
4: 예 선생도 세 번 하라더랍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저 뭐 단어설 하신다고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날에 가서 그래 예약해달랍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하세요
5: 아, 네 허리 여간 남탈 두인지 지내 아파서 거기 현대병원에 가서 이관라 원장님이 치료로 3번 받았습니다.
0: 3번, 예.
5: 예, 견디 허리 옷은 완전히 이렇고 영좋습니다.
0: 쭉 펴니까?
5: 예. 예, 편다. 그리고 옷은 아예 아픕니다. 견디 제 친구가 이 여름에만 탈출이 있고, 박울신경 터 있어서 예, 자꾸 내리 조리해서.
0: 예.
5: 그래서 예, 연민병원 갔는데, 뇌도 비틀로 뭐 수술했답니다. 예.
0: 예.
5: 견디, 그런 거는 조금 나았는데, 허리 그냥 조금 아프고 오래 앉아 모 있는단다.
0: 예.
5: 그래서 아 거기 지금 영변이 없는 치료요법인데 영조한데 그거 가봐라고. 그래서 내 친구 가서 한번 맞았는데 와 신기하게 좀 나았단다.
0: 예.
5: 그 저기 리 원장이 말하는 게 좀 심하단다.
0: 아.
5: 예. 그래서 그 아이 할 거 한가 두고 합디다. 예. 그래서 네 번 치료는 받아야 된다 하더랍니다.
0: 아, 예.
5: 예. 예. 그래서 우리 친구의, 다음, 우선은 아울에 된답니다.
0: 아,
5: 그래서 다음,
0: 네.
5: 예. 저기, 전번에

0: 그 우선은 그래서 우선은 다음 월요일 날에 가서 예약하자고 전화한긴다.
1: 예.
0: 우리 친구들이 전화기 없습니다.
1: 예.
0: 그래 내 말 듣고 같이 했는데 그래 효과 좀 알기니까 계속 가겠답니다. 값도 지금 680원이니까
1: 네.
0: 얼마 좋습니까?
1: 이전의 절반 값입니다.
0: 예. 예. 개인기 그 저 영대병원에가 수술한 거는 와, 더 욕만 들었단다.
1: 그렇죠. 예.
0: 예. 예. 그래서.
1: 돈도 예. 많이 들고, 낫지도 않고.
0: 예. 낫지도 않고. 예. 올해 안 사면 있겠던 게 좀 괜찮다고. 그래서 월요일로 예약하려 한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네. 우리 친구 대상 포진에 걸려가서 그 집에 그, 저기, 라디오 없어서 내가 부탁한다. 그 내일로 예상 터지니 예약하자고.
1: 한 번도 치료 못 받아봤습니까?
3: 예, 못 받아봤다.
1: 예,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현대병원에 예약하려 합니까?
3: 현대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니까 그래지. 680원이지.
1: 예, 그래. 그러면 남들한테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대상포진, 3차 신경통, 원인불명의 통증, 예,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을 지통제 사용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게 합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영주시 현대병원에 이번 단오절에 휴식이 없고 다만 일요일 하루만 휴식입니다. 일요일은 원래 정상적으로 휴식이니까 예, 일요일 제외하고 다른 날에는 다 예, 기타일은 다 정상적으로 병을 보게 됩니다. 아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예,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 앓고 있는 분들은 여러 병원 다니면서 치료 잘 못하고 또 문제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병이 발생해서 1년, 2년 사이에 관절 변형이 생깁니다. 변형이 생기면 또 관절이 굳어져서 기능이 떨어진다. 예,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관절에만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의 증상, 예, 다른 기관 조직 다 이게 예, 침범되는 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절병 위에도 피로하기도 하고 식욕 부진에 온몸이 쇠약해지고 열도 나고 체중도 감소하고 빈혈 증상이 예, 생기고 림파선과 비장이 종대됩니다. 관절병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전신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 가지고 있는 분들 현대병원 치료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며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한정부주석이 미국 전 교통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국무원이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동서부 협력 업무를 상시적으로 잘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서부 협력을 전개한 지 30년 동안 빈곤해탈 공략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등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 우세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구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일 뿐만 아니라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건성과 명하회족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운영하여 협력기제를 한층 더 완비화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동서부 산업의 보완성 인적 교류, 기술 상호학습, 관념 상호련통, 작품 상호답습을 추진함으로써 호혜상생,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상시화 지원의 책임을 참답게 관철하고 규모성 빈곤 복귀, 빈곤 초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향촌 전면 진흥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균형성을 부단히 증강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전국 동서부 협력 업무 회의가 17일 영하 은천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이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류국중 부총리는 높은 안목과 투철함, 심오함을 겸비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과 사상성, 지도성을 갖고 있어 동서부 협력을 상시적으로 잘하는 데 근본적 지침을 제공하였기에 반드시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단호히 잘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종일관 정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복건성과 영하회족 자치구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잘 총화 운영해야 합니다. 동서부 산업협력, 로무협력을 심화하고 간부와 인재 교류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금융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협력의 질과 효과성을 부단히 격상시키고 우세 상호 보완, 양방향 에너지 부여,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동서부 협력 업무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영하회족자치구 복건성 책임 동지들이 복건성과 영하회족자치구의 협력 경험과 방법을 소개하고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광동성, 사천성, 강숙성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동서부 협력 과업을 책임진 관련 성과 자치구 직할시 책임 동지, 조항 농촌 사업 지도소조 부분적 성원 단위 책임 동지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조항 텔레비전 방송이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발걸음을 확고히 내디디도록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와 전문가 학자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당건설 발전사와 중국 공산당의 당건설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화로운 행동, 강력한 전투력으로 신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 끊임없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105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오면서 당의 리론 혁신은 위대한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해지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막스주의 당 건설 학설에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 건설편을 구성함으로써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고효춘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당 건설 분야에서 두 가지 결합의 최신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당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당을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중대한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가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율검사 감찰기관은 규율검사 감찰의 기능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와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각급 당 조직이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리행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규율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실제 성과로 착실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중앙대외연락부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동규화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이 막스주의 과학 리론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위대한 실천에서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막스주의 당 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독창적인 기여로 됩니다. 이 중요한 사상은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신시대 새 로정에서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더욱 깊이 리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이끌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의 심화 발전을 더욱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청와대학 막스주의 학원 주안동 원장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어떤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하는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지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상은 우리 당이 100년 넘는 당 관리에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립각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은 리론적 뿌리와 견고한 실천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사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끊임없이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향상시켜 전당의 통일된 의지와 일치한 행동을 보장함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명확히 제기하고 14가지 견지를 총화했으며 굳건한 리상신념과 고도의 역사적 주동, 뚜렷한 문제의 지향, 강렬한 사명 담당, 두터운 인민정, 과학적인 사상 방법을 구현했고 본질과 효과성을 터득하는 동시에 이를 잘 관통시킴으로써 선명한 리론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 건설의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당 건설과 강국 건설에 모두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 판공청 염정부주임은 14가지 견지에서 선두적인 것과 총적인 것이 모두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당 건설의 최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정부주임은 우리의 모든 업무는 이 토대에서 세워진 것이고 이 같은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세에 뿌리내린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과 국가기관은 두 가지 수호를 관철하는 선두주자로서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서 앞장서고 본보기를 보여주며 기관 당 건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의 영도가 중앙과 국가기관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완전하게 관철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연구실 오천주임은 14가지 견지는 체계가 완전하고 논리가 엄밀하며 함의가 풍부하고 내용이 심오한 유기적인 통합체라고 말했습니다. 오천주임은 당의 전면 영도, 특히 당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통일전선사업부 업무의 재분야 전 과정에 관철시키고 당의 정치 건설을 총괄로 삼으며 통일전선사업의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통일전선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전과 수출입 통제국 당 총지 서기이며 국장인 강전량은 14가지 견지는 당 건설의 근본 원칙과 과학적 포치, 가치 추구, 중점 과업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다면서 14가지 견지를 둘러싸고 당 건설 업무에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정확한 지적관을 세우고 실천하며 고품질 당 건설로 상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새 책임과 새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이론 학습과 실천 지도를 긴밀히 결부시키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정치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새로운 영예를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사회사업부 육국 고암국장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사회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신흥 분야의 당 건설을 잘 틀어주고 당 건설로 기층 관리와 기층 정권 건설을 인솔하는 것을 잘 틀어주며 민중 봉사 업무를 잘 틀어주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에 계급 기반, 민중 기반, 사회 기반을 부단히 다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교육부 사회과학사 왕일춘 사장은 당 건설과 업무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학습과 사상, 활용의 관통, 지식과 신념, 행위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일춘 사장은 당의 혁신 이론으로 혼을 갈고 닦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을 긴밀히 둘러싸고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교재 진입, 교실 진입, 두뇌 습득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광범위한 학생들이 당을 알고 당을 사랑하며 당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당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적극 헌신하며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맡을 수 있는 시대의 신인으로 교육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민정부 기관 당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은 부서기이며 인사사 사장인 장소는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는 것과 민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긴밀히 결부하여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며 최저 보장성 민생 건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며 사회 구호, 사회 복지, 사회 사무, 사회 관리 업무 수준을 향상시켜 대중들이 더 많은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재정부 채무관리사 리대위 사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운영하여
당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당 건설 인솔을 통해 당 건설과 업무의 목표 융합, 기재 융합, 책임 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며 규율과 기풍을 엄격히 하여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제1선 진영으로 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부 기관 당위원회 송화동 부서기는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이를 신시대 삼농사업의 실천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과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잘 결합시켜 사상의 심층화, 내재화, 실천화를 잘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건

보건건강위원회 직속기관 당위원회 일상업무담당 증성당 부서기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을 당면과 앞으로 한동안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이라는 근본 입장을 견지하고 당의 혁신 이론을 운영하여 보건 건강 업무 실천을 지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전력을 다해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함으로써 고품질 당 건설로 보건 건강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정 국가부주석이 17일 북경에서 미국 전 교통부 장관 조소란을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해 5월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새 위치를 함께 확정하여 다음 단계 중미 관계를 위해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내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줄곧 안정적인 중미 관계 발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원수의 공동인식을 관철하려면 쌍방각계의 공동행동을 통해 경제, 무역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문 교류와 민간 지방 내왕을 밀접히하여 쌍무관계 발전에 더욱 많은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소라는 미중 원수회담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안정적인 미중 관계는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내왕을 촉진하는 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무원이 일전에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취업 우선 전략을 심층 추진하고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 목표, 중점 업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 목표를 중심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취업 기회가 더욱 풍부해지며 취업 환경이 더욱 공정해지고 취업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며 일자리와 인력의 접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 관계가 더욱 조화로워지며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전망 계획은 거시적 조정에서의 취업 우선 지향 강화, 산업과 취업의 협력 강화,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의 취업 및 성장 경로 확대, 농민 노무자 등 중점 군체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유연한 취업, 새로운 취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 촉진, 근로자의 취업 권익 보호 강화 등 9개 방면에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7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념, 창의와 행동 백서를 발표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시대적 가치, 풍부한 내포와 중대한 의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 체계의 개혁과 구축에 참여한 풍부한 실천을 전면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관리 관련 중국의 목표 방향, 원칙적 입장과 행동 계획을 한층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언제나 글로벌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자, 기여자이자 건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습근평 주석은 정중하게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제출하면서 어떤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글로벌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완비화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에 관한 중국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는 제출되자마자 근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를 이행하기 위해 UN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 근본이고 대국이 책임감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각 국가가 단결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화와 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이 가장 긴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각국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글로벌 관리 창의의 장기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모든 국가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으로 구현함으로써

운명을 함께하고 문명이 진보하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 아마도 우리 바 총리가 최근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도약식 발전을 실현한 중국의 성공적인 실천은 기내 등 발전 도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당면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중국의 발전 과정이 증명하다시피 발전 도상국도 자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도약식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중국의 발전 경험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실속 있고 가망 있는 발전의 길을 입증해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중국은 줄곧 기내가 학습하고 참조하는 중요한 상대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면 아마도 총리는 1959년 양국 수교일에 쌍방은 실무협력을 전개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친선관계를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수많은 협력 성과 중에서 아마도 총리는 특별히 올해 교부 60주년을 맞는 퀸콘 수력발전소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피타주에 자리한 퀸콘 수력발전소는 오늘도 우뚝 솟아 역사의 순간들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트로 대외 지원한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이자 기내 독립 후 건설한 첫 번째 수력발전소로서 퀸콘 수력발전소는 기내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더러 양국 친선의 중요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총리는 시대 발전에 따라 양국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고 승격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광업협력은 이미 기내와 중국 간 경제무역관계 중요한 버팀목으로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공식적으로 생산에 투입한 시만두 철광 프로젝트는 세계급 광업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기내 경제 전환의 중요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광석 전용 항구와 철도 등 중대 기반시설 건설을 이끌었으며 기내 물류 체계와 역내 발전 구도를 뚜렷하게 개변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참조함으로써 공업화와 농업 현대화의 조화로운 추진을 실현하고 경제에 보다 더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쌍방은 정부 간 협력을 심화할 뿐더러 기업 간 특히 사영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이 기내에서 투자하고 창업하며 점점 더 많은 기내 청년들이 중국으로 가 철도 운영, 공정기술, 공업관리 등 전문 지식을 학습하면서 양국 협력의 인재 기반과 사회 기반이 점차 굳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인재 양성이든 교육면의 교류든 인문 협력이든 모두 점점 더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교육받았던 기내 청년들이 현지 기업과 업계의 골간으로 돼 양국 협력에 끊임없이 새 활기를 주입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가 가져다준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활기로 차넘쳐 아프리카 기업의 광활한 발전 공간을

0: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자국 제품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남방 협력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총리는 중국이 제기한 1대1로 공동 건설 창의는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과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서로 간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리론 조건을 마련해 줬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단결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발전 능력을 함께 격상시키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에 신심이 가득하다고 표했습니다. 아마도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대화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호혜상생과 공동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내 총리 아마도 우리 바가 중국의 발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4: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통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북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

0: 결책과 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솔선수범의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집행하고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철저히 관철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분관 분야와 부문에서 당중앙의 결책과 사업 포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고 리해하고 국가 대업을 제대로 리해하도록 추진해 결책과 포치가 편향적이거나 변칙적이거나 왜곡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제24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다음에 중앙정치국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더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각 방면의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합니다. 금년과 내년은 임기 교체를 하는 해입니다. 지도자 동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조직 규율과 임기 교체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이 정확하게 조직을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대국과 조직과 배치에 복종하며 공산주의사가 마땅히 갖춰야 할 정신력으로 모든 정력을 업무 수행과 창업에 기울이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생활회에서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업무를 잘 수행할 때 대해 좋은 의견과 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건의는 중앙 업무, 부문 업무, 지방 업무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회의가 끝난 후 이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하고 업무를 개진하며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죠 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소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호북 단강구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2: 청석판으로 깔려있는 길 양편 옛 건물의 처마 끝과 대들보 사이에는 초나라 문풍과 한나라 민풍이 묻어나고 거리와 골목 사이로 중국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가장 좋은 인증샷 위치를 찾아다닙니다. 호북성 단강구시의 균주 옛거리는 올해 2월 개장 이후 꾸준히 관광객의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7만 평방미터 이상의 균주 옛거리는 과거 뚜렷한 주제가 없는 평범한 상업구로서 오랫동안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정부에서는 옛 균주의 문화를 계승하고 옛 상업구의 활력을 재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역사 문화 자원을 살리고 소비의 활력을 진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균주 옛거리는 이미 미식체험, 거리산책, 사진촬영, 몰입형, 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추었고 길 하나 사이 둔 시박물관과 더불어 문화관광단지를 형성함으로써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강구 시민 주준침은 거리를 누비며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개에 의하면 옛 균주거리는 단강구 저수지에 물을 비축하면서부터 약 60년 전에 이미 모두 물 밑에 잠겨버렸습니다. 주준침은 지금 균주 옛거리에 남아있는 옛 비석이거나 벽돌, 목조품들은 모두 옛 균주성의 유물들을 보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옛 균주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균주 옛거리 곳곳에는 고풍의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이 장인, 선녀, 협객 등으로 분장해 관광객들과 함께 투호, 양궁게임을 즐기거나

거리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소의 전통 요리, 무당의 건강 음식, 단강구의 향토 간식 등 특색 음식 가게들이 늘어서 미식가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현지 정부는 현역 특색 음식점들을 균주 예끌이

직장을 찾아와 옛거리의 가게를 차리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관련 혜택도 설명해주면서 옛거리의 품점을 차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 끝에 그녀는 마음을 굳혀 균주 옛거리의 분점을 차렸습니다. 개점 반년도 안 돼 장사는 호조세를 보였고 성수기 하루 매출은 7,000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곽정은 거리에서 개점 첫 해에 임대료를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연간 최소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도 없애줘 초기 리스크를 함께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감한 비용으로 신선잎, 약선 샤브샤브 등 신메뉴를 개발해 100년 전통 기술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균주 옛거리에는 현재 무형문화유산 공방, 특색 외식, 문화창작품 소매 등 130여 개소의 가게가 입주했습니다. 성수기 1일 방문객은 5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총 매출은 30만 원을 넘어 10년 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상무 관광 부문은 연휴 소비 시즌에 맞춰 면요리 경연 대회, 가수 대회, 음력설 맞이 장터 등 대형 행사 30여 회를 열었고 상시적으로 공연 500회 이상을 진행했으며 1년에 전국민 체육대회도 조직했습니다. 소비 신공간 창출과 활력 제고는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단강구시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9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락을 함께하는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아프리카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서 국립생물의학연구소 소장이며 바이러스 연구학자인 장 자크 무엠베는 제1진 중국 전염병 통제 전문가 팀과 좌담할 때 환난 속에서 진정을 안다면서 어려울 때야말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박한 이 말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실로 증명된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순탄한 시기의 교류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관을 말합니다. 콩고에서 새로운 에볼라 전염병이 유행하자 중국 정부는 고위급 방역 의료 전문가팀을 현지에 파견해 방역을 지원하고 새 개월간의 의료 원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6월 2일 도착 즉시 업무에 투입된 전문가팀은 콩고 보건 당국 그리고 국제 동반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바이러스 유행 분석, 환자 치료, 실험실 검사, 방역 교육 등 분야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 속 중국 의료진의 역행은 생명을 지키고 도회를 전하며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긴급 구조가 아니라 방역의 핵심 고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공중보건과 중의와 서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급선무인 환자 치료와 검진에 집중하는 동시에 현지 인력 교육, 역량 강화, 기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파 위험이 높고 방역 사슬이 길어 한 곳이라도 취약하면 전체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팀은 현지 실정에 맞게 꽁꼬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실무적이고 정밀한 협력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역행도 있고 평소의 헌신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역병이 발생한 후 제24진 중국의료팀은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방역망을 구축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물자를 관리하고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은 진료 업무를 유지하면서도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긴급 파견된 전문가팀과 현지에 상주하는 의료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국의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중국은 꾸준히 아프리카에 의료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수많은 중국 의료진이 현지에 뿌리내려 환자를 치료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진료과를 설립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에서 아프리카 친선에 생생한 장을 싸내려왔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중국은 언제나 아프리카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앞에서 중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44개 나라의 45개 의료팀을 파견해 90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 인민과 함께 질병 예방과 치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주둔지에서 교육하며 지역사회로 들어가 방역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장 카세아 소장은 중국은 아프리카의 핵심 동반자라면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중국의 의료진이 있고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콩고의 에볼라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아프리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나아가 글로벌 공중보건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공중보건 도전 앞에서 어느 나라도 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방역 역량을 함께 높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대응 방향입니다. 중국이 콩고를 지원하는 것은 행동으로 인류보건 건강 공동체 리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풍파를 같이 겪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형제입니다. 신시대 전천후 중국에서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는 선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깨를 나란히 하는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전염병은 결국 지나가겠지만 위기 속에 쌓은 신뢰는 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0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3: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0: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서장의 의학,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균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평소 불편하셨던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먼저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거후예로 예, 연합요법으로 병용해서 예, 순환장애 관련되는 이런 질환 치료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효과를 보는 이면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보면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뇌순환장애는 중로년층이 건강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을 주는 아주 흔한 질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뇌혈류 부족으로 인해서 뇌색전증이라 할 때에는 뇌경색하고 뇌출혈 같이 포함됩니다. 이런 뇌색성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그리고 수면장애 등 일련의 림상 증상을 포함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림상적 리해가 좀 깊어짐에 따라서 단일 표적 치료법이 함께 한 단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중 표적하고 다중 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는 이런 연합 치료 전략이가 점점 중시되고 있습니다. 예, 약을 우리 결합해서 쓰면은 효과를 더 잘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통 진보 장약인 치수의 전주환하고 현대 약물인 화신커브웨를 병용해서 뇌순환 장애 로 인한 뇌혈류 부족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혹은 수면장애, 뇌색성증 치료에서 이론적인 기반하고 임상적 가치가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많은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뇌순환장애의 핵심적인 병리 변화는 뇌로의 혈액 공급이가 차단돼서 뇌조직이가 허혈성 산소 상태에서 빠지면서 신경 기능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혈류 부족은 뇌순환장애 초기 증상으로서 환자들이 증상 보면은 좀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기억력 저하가 생기거나 집중력 감퇴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환이 더 진행되면은 뇌색성증이가 진행이 형성되면서 뇌경색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리적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을 병용해서 쓴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혈관 내피 손상은 혈속판의 응집하고 부착을 유발해서 혈액이 유변화적 이상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이 점도도 증가시키면서 뇌혈류 역학이 변화는 뇌관류 부족을 초래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뇌혈관 질환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허혈하고 산소 부족은 신경세포의 손상하고 사멸이가 더 악화됩니다. 우리 제때 치료하지 않고 허혈성이거나 산소 부족이 생긴다 할 때에는 뇌생성증이라든가 혹은 신경세포의 손상이가 더 엄중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은 다양한 정도의 수면장애를 동반하면서 삶의 질이가 많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면장애가 생길 때에는 자율신경기능장애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써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 자율신경장애를 통해서 순환장애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치료 전략은 지금 뇌순환 개선하고 신경기능 보호하고 증상완화 이렇게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치수의 전주 완화하고 화신컵 후회를 이렇게 같이 결합하면은 뇌순환 장애도 개선하고 신경 기능도 보호하면서도 증상을 완화하고 이런 여러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 완화는 장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급 장약 중에 이런 하나로서 우리 많은 이런 여러 가지 72여 가지 아주 귀중한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완화는 장의학 이론에서는 이 정신도 안정시키고 진정시켜주면서 경락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면서 뇌신경을 깨우고 통하게 하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혈관하고 신경, 정신 불균형으로 인한 뇌졸중이라든가 마비 증상, 간질병이 있거나 뇌출혈, 뇌진탕, 고혈압 등 이런 신경장애에서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또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현대 양리학 연구에서는 이 치수의 전주완이 임상 적용 범위가 더 과학적인 근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치수의 전주완화는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아주 뚜렷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작용이라 할 때에는 여러 측면에 걸쳐서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순환 개선에서는 이 치수의 전주완은 뇌혈류량도 증가시켜주고 뇌혈관에 대한 이런 저항을 낮춰주면서 혈속판의 응집을 억제해주고 또 혈액이 점도를 감소시키면서 혈관을 혈전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산소 소비량을 줄이면서 우리 뇌막에 있는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모세혈관하고 직경을 확장시켜서 뇌순환장애의 핵심적인 병리적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허혈성 뇌조직에 더 많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우리 혈액 공급을 많이 보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경기능보호 측면에서는 뇌손상 후에 혈관 투과성을 현저하게 낮추면서 뇌부종을 완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신경보호 작용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완화는 우리 진정 효과, 중추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습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을 개선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상 연구 결과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림상 관찰에서 보면은 치수의 전주완을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치료법하고 병용해서 사용할 때에는 환자의 림상 증상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신경기능 회복을 빠르게 촉진하면서 수면장애를 우리 수면장애가 지금 중년에는 아주 흔한 질병이죠. 그래서 이런 수면장애도 개선하고 운동기능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능력도 또 더 한층

0: 향상시킵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예정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새로운 이 약, 이 화신코프예를 보면은 주로는 뇌혈관 맞춰 혈관하고 순환장애 이런 여러 면에서 림상 치료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작용 기전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뇌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뇌혈류량도 증가하고 뇌의 미세 순환을 개선하는 동시에 우리 화신코프예를 보면은 우리 귀에 문제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소동맥 뇌혈관 우리 귀 안에 있는 이런 소동맥 뇌혈류량도 증가하면서 전정기관의 미세 순환을 또 개선합니다. 때문에 나는 귀에 문제 있어서 두통도 있고 현기증도 있고 어지러운 게 약 아무리 써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 순환 장애 관련 질환 치료에서는 이 화신코프예가 여러 가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뇌혈류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어지럼증, 로네네 지금 이 어지럼증이라 할 때에는 7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런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이 있거나 혹은 집중력이 좀 저하되거나 등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서 효과가 또 빠릅니다. 그 외에도 또 편두통이 있거나 특별히 편두통을 우리 화신코프예하고 치수의 전주와는 쓰신 분들은 이 편두통이 예방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증 특히 우리 말초 병변이 있는 경우에 이 개선하는 데서 효과가 또 빠릅니다. 그리고 간헐증 보행장애 뜨문뜨문 가다 변경 안 되면서 별로 넘어질 것 같다 이런 거 말합니다. 등 이런 말초 순환장애라든가 일부 환자분들이 수면장애에도 일정한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작용하고 자율신경 기능 조절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연합요법이가 이론적인 이런 기반하고 또 호상 상호도 작용을 더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치수의 전주완하고 화신코프에는 각각 다른 작용이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뇌순환장애 관련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뚜렷한 서로 협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코프에는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뇌혈류량을 신속히 개선하면서 혈류 부족으로 인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치수의 전주와

0: 안에는 작용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응지부터 억제하거니와 혈액이 점도를 감소시키면서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혈액이 점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이런 상태들을 많이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면서 허혈성 저관류 손상도 완화시켜줍니다. 두 약물을 같이 병용한다 할 때에는 뇌순환 개선하고 함께 신경보호 효과를 강화하면서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증상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결합해서 리상적인 이런 효과를 보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을 같이 원인하고 증상을 같이 치료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포괄적 관리에서는 보면은 뇌순환 장애 환자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경상적으로 두통이 있죠. 이런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수면 장애 등 이런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치수의 전주완하고 화신커프의 이 두 약물을 병용한다 할 때에는 증상 관리가 더욱 포괄적이 되면서 환자들이 삶의 질이가 많이 향상됩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해서 불면증이 개선하는 분들도 있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그리고 신경쇠약이 있거나 또 손발이 차고 저리거나 또 어떤 분들은 좀 감각이 이상하거나 다리에서 쥐가 올라오거나 이런 일상적으로 불편하게 나타나던 이런 증상들이 현저하게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 형성에 대한 이중적 개인 면에서는 뇌혈전이 형성하는 뇌순환 장애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 치수의 전주완화는 혈전이 형성도 또 억제시켜주고 혈소판의 응집 기능을 낮춰주면서 이 화신커프에는 혈류의 역학적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혈류 정체를 줄여줍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이 두 약물 보면은 이 같이 있으면은 혈전의 형성 위험을 공동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뇌혈전이 예방하고 치료에서 긍정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 있거나 혹은 후유증으로 10년, 20년씩 고상하던 이런 분들이 치수의 전주완하고 화신커프에를 같이 쓰면서 이런 후유증 증상에서 많이 개선을 가져오면서 지금 이 생활의 질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있어서 위험해서 사와 안 되고 속이 그득해서 대대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네.
4: 그래서 이런 상제와 소주 다시 나탕가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4: 이전에 밥을 잘 먹고 밥이 용 맛이 있습니다.
0: 네.
4: 그리고 지금 상 간병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유물성 간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4: 선생님 있어서 위험이 있고 유물성 간병이 있으면 위암에 얼 위험이 크다고 내 들었습니다.
0: 네.
4: 그런데 저는 좀 침착지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위암에 걸리겠다는 근심을 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4: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소가 다달 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우리 이 조주 다시는 예, 소화도 그 증상이 없으면 아이 써도 되고 예, 그리고 창주에는 그냥 꾸준히 있으면은 소화 계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오장육부를 调理합니다. 예,
4: 예.
0: 그래 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4: 예 약이 용도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둘 다 보물급 장약입니다.
4: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장약을 쓴 환자입니다.
0: 예.
5: 치수의 전중알 하우에 화신 코프에 넣어 먹었습니다.
0: 예.
5: 이 약 먹기 전에는 머리 어림증도 있고 잠도 잘 와요고 한 번 깨나면 오늘 밤을 못 잤습니다.
0: 예.
5: 이 약 쓴 후부터는 머리 아프지 않고 잠도 잘 잡니다.
0: 예.
5: 그리고 이게는 다리 내리 장단기 이렇게 뚠뚠하면서는 심줄하고 근육 굳어지는지 기 올라오고 손발이 저리고 차들어서 밤에 뭐 이래 아래 다리 뜨거운 내복을 입고서는 다리 뛰고 계속 잤습니다.
0: 네.
5: 이 약 쓰니까는 지금 다리하고 발이 오르들지 않고 발이 하게 납니다.
0: 네.
5: 두 달 썼는데 더 써야 됩니까?
0: 예, 두 달 쓰고 그다음에 그 장 대표님 약방에 더 한번 찾아가셔. 이 한 개 료정이 두 달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호전을 받죠. 예. 근데 오래된 분들은 또 한 개 료정 더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문하고 또 예, 계속해 쓰셔. 예.
5: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6: 저는 원래 예, 빈간 뛰고 예, 간이 아예 좋았습니다.
0: 네.
6: 그래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입이 쓰겁고 항상 배가 무지감해 예, 온종일 밥 안 먹어도 예, 배고픈 줄을 모르고 예,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또 목에 걸린 듯 그런 감이 나고 예, 그런 거로도 옆구리도 켜고 때로는 눈에 피도 쓰고 예, 기름진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단남도 나쁘고 예, 이래서 예, 선생님이 방송을 통해서 예, 그 수간 전에다 런지만개를 예 먹고서 예 어서는 예 한 두 달 지나마나 합니다.
0: 네.
6: 굉장히 영떠운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6: 예. 그 뭐니까 배가 무지하던 것 뒤에 쑥 내려가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급분하고 그리고 배가 자꾸 고픕니다. 이거는 배고픈 줄은 몰랐는데 밥맛이 막 들어옵니다.
0: 네.
6: 그리고 옆구리 키우는 것도 얘 아이 키우고 그다음 계란도 못 먹던 게 계란도 잘 먹고 우선은 얘 기름진 음식이 막 당긴다.
0: 네.
6: 이러면 얘 맥이 영 나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얘 이 수간전화하고 런지망질 조금 더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수간전화는 한계로 저희 석 달입니다. 90날이.
6: 예.
0: 쓰면서리 검사해 보면서리 그
6: 예.
0: 병독이라든가 예, 조암에 어떻게 됐는가 검사하면서 또 쓰십시오. 예.
6: 예.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는 예, 어제 봄부터 잡아서 봄이 되기 혈압이 오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기억력이란 게 없지 골이 신나지 가슴 것도 덜어 들고 난가지. 야, 잠이라면 손발도 어째 덜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강의도 그설이 거기 가서 장생화하라고 그 정주하라고 예. 그다음에 뭡니까 그 정주하라고 그다음에 바오의 천샹환 이렇게 먹었더니 야, 혈압이 그소리 나으러 먹을까 그 혈압이 고정됐다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7: 예, 오, 약이 뒀을 때라도 막 얘기를 해준다. 무슨 아이 서약을 먹고 있겠는가 하고 서약 먹으면 맨날 사는 몸이 해롭습니까 선생님.
0: 예.
7: 나는
0: 예.
7: 위를 작아가지 그냥 거서 어떻게 된 것인지 거서 위를 작아가지고 그래서 알수 없이 먹는다만 그래서 내 짐 삼아 그래서 어쨌든 혈압 높은 사람이 이 심리혈관 질병의 이야기 어쨌든 이 정도 안 하고 이 뭔가 짝 생활을

0: 이 바오 청생화나 이렇게 먹으면 혈압 이렇게 도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렇대 혈압약 될 수도 있다면 그렇대 그러네. 딱 믿고 서겠는데 정말에 나흘 먹고 혈압이 고정되면 다시 올라나게 갑니다. 그 혈압약 아예 먹고 이 약만 선생님 쓴다.
1: 네, 그래도 됩니다. 지금이 네, 여름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우리 이렇게 조합하면 혈압을 네.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합니다. 예, 혈압을 치료되고 예, 뇌혈관도 치료하고 심장도 치료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장생화를 쓰면서 혈압약을 또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0: 네, 그리고 이 심장이 다 따라야 하고 더워서 지루한 이 여름에 이 더워서 어떻게 살겠는가 싶었더만 어서 살고 났습니다.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예, 그렇게 숨 참 약간씩 걸으면 숨 차지 빨리 걸른다 뭐 그런 게 그것도 이렇고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 잠도 영사하랍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천샹환이 네. 그게 천샹환하고 전주환이 다 잠 잘 오게 합니다.
0: 예, 네. 원래 이 전주환이 기술 전주환이 약이 좋은 약이라
1: 그렇죠. 그게
0: 네, 그건 그래서 떨구제고 나 지금 계속 먹을래 산다 선생님. 혈압 조절 자지 잠 자자지. 아이 그다음에 이렇게 고리 흉한 게 없어질까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번 이렇게 좀 싸서 오겠나 좀 우리 동네 데리고 싸서 오겠나.
1: 예. 그런 분들은 이 세 가지 약 같이 결합하면 심뇌혈관 질환 때문에 고통받던 이런 증상이 다 개선됩니다.
0: 개선됩니다. 예, 정말 예. 진짜 개선됩니다. 예. 대단히 좋습니다. 심뇌가 질병의 이야기.
1: 예. 예, 예,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전에 한동안 이 또 눈에 어째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눈이 자꾸 깔깔하고 뿌옇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백내장이 좀 왔다고 합니다.
1: 네.
3: 예, 눈앞에 한 줄이 같은 거미줄 같은 벌레 같기도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1: 네.
3: 그러면서 선생님 방송 들으려니 이 장약에 이에 관한 뭐 약이 좋은 약이 있습니까?
1: 네. 지금이 네. 우리 기본적으로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네. 로디 믹모환을 씁니다. 그럼 비문증도 해결이 되고 이 눈이 침침하고 붓기고 가렵고 또 저기 백내장이 있고 이런 데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약도 이용 좋습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월요일 네.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꿈을 향한 희망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집안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윤미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별이 밤에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멋쟁이 엄마 아빠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높은 산을 오르는 작은 다람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다람쥐 소미가 살았어요. 소미는 언제나 높은 산 정상에 올라 멋진 풍경을 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길은 가파르고 바위도 많아서 쉽게 오를 수가 없었죠. 주변 동물들은 너는 너무 작아서 산 정상에 절대 못 가 라고 말렸지만 소미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작은 바위를 오르고 굽이굽이 길을 익혔죠. 가끔 넘어지고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소미는 힘든 길을 다 지나서 산 정상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넓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정말 기뻤답니다. 소미는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소미처럼 키가 작고 능력이 부족하다 느껴져도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사랑의 줄뜨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실내 식물의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집이나 교실에 예쁜 화분과 같은 식물을 본 적 있죠? 단순히 보기 예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첫째, 실내 식물은 공기 중 나쁜 냄새와 유해한 성분을 걸러주고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식물이 많은 공간은 숨쉬는 것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둘째, 조용한 실내에 식물을 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도 있어요. 공부할 때 주변에 작은 화분이 있으면 집중력도 높아진답니다. 셋째, 식물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는 등 정성어린 돌봄이 필요한데요. 식물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감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실내 식물을 소중히 아끼면서 깨끗한 공기와 편안한 마음을 함께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집안 식물이 만들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상쾌하게 숨쉴 수 있게 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식물 채집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집안 식물이 만들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상쾌하게 숨쉴 수 있게 하는 기체는 바로 산소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윤미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윤미예요. 친구들과 놀 때 제 의견을 말하기가 두려워요.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항상 남들 의견에 맞추기만 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요?

윤희 친구, 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부끄럽고 걱정되는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 더 진심 어린 친구 관계를 만들어준답니다. 처음에는 짧은 생각부터 조심스럽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걸 하고 싶어처럼 가벼운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또한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진짜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유미 친구는 착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가졌으니 천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네, 별현이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우리 집 합창대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별이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보이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데요. 왜 낮에는 별이 전혀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별은 낮에도 밤에도 하늘에 항상 그 자리에 있답니다. 하지만 낮에는 태양의 빛이 너무 밝아서 멀리 있는 별에 작은 빛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밝은 조명 앞에서 작은 촛불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밤이 되면 태양빛이 사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별들의 반짝이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별들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 실제로는 태양보다 훨씬 큰 별도 많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오늘 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감상해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낮잠 자는 별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

맛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은 1년에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니림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색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3: 단오 명절 기간 우리 조 각 현시에서는 민속공연을 비롯한 활동과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해민 조치를 내와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일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2: 영일 조양천 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습금경 총성이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입니다. 근년 내 우리 조에서는 공공기구의 시범 인솔과 사회구역 대중의 광범한 참여를 최선으로 1년의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리듬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색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전국 저탄소의 날에 점해서 전주 각급 공공기구에서는 설전적으로 행동을 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모 감소, 저탄소 환경 보호 요구를 공무출행, 음식 봉사, 일상 사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융합시켰습니다. 차관리를 최적화하고 녹색 출행을 재차하는 데서부터 지혜식당

구축을 하고 음식 낭비를 근절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관 단위들은 정밀화 관리로 에너지 절약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녹색 공무 출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직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 중심에서는 정밀화 에너지 절약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저탄소 출행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3열군들은 동일 시간대에 동일 방향의 공무 임무를 통합해 차 한 대의 다중 파견, 합병 출행을 실시함으로써 빈차 운행과 중복 파견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주직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 중심 3열군 류옥창입니다. 근년 내 우리는 공무용차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신에너지차 비중을 점차 높였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신에너지차 비율은 60% 이상에 달하게 됩니다. 기름차의 전기차 전환과 신에너지차 대체를 통해 연료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어 기관의 녹색 출행을 확실히 실시하렵니다. 두 정무 중심 기관 식당은 지혜 식당 디지털화 시스템에 의탁을 해 식재료 전 과정의 정밀화 관리 통제를 실현했습니다. 식재료 입출고 선입 선출에서부터 주방의 식재료 다용도 이용, 자투리 식재료의 충분한 이용, 소분량 음식 공급, 수요에 따른 음식 보충에 이르기까지 매개 고리마다 알뜰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정무 중심 기관 식당 책임자 유진화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우리는 한 개의 물품 한 개 코드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시스템을 통해서 스캔으로 입출고를 완성을 하고 잔여량을 실시간 조회하며 선입 선출 수요에 따른 수령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 재고 잔여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의 에너지 절약 사업은 시중 목표 지향 즉 시책을 견지하면서 아름다운 연변 건설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기관 사무관리국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처 처장 곽위도입니다. 14호기간 전주에서는 신에너지 공무용차 187대를 갱신했는데 이는 갱신 총량의 36.59%를 차지합니다. 조정무 중심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 4,120개와 가뭄식 발부 등 물절약기구 616세트를 갱신했습니다. 전주적으로 이미 국가급 절약형 공공기구 에너지 효를 선두 주자 2개, 시범 단위 16개, 절약형 기관 330개를 건설했으며 그중 주본급 건설 완성률이 95.31%입니다. 기관 단위의 시범 인소는 409역의 저탄소 행동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 409역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선전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장 3립군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관할 구역 주민과 기관 단위 인원들에게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폐기물 이용 등 실용 지식을 보급해 주민들이 저탄소 환경보호 생활 방식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 409역 주민 장아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껴 쓰고 차를 마신 후에 자칫거기를 꽃에 줄 수가 있습니다. 종이상자도 재활용하거나 팔 수가 있죠. 평시 걸어서 출행을 합니다. 사실 환경보호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여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근년에 우리 조에서는 습금경 생태 문명사살 깊이 관찰하고 탄소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장성의 협동 추진을 견지했습니다. 국가화성의 신형 공업화 및 녹색 저탄소 발전에 대한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선차적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화, 지능화, 디지털화를 주공 방향으로 전통산업 갱신과 신흥산업 육성을 통괄 추진했습니다. 녹색 생산 방식을 적극 실행을 하면서 기술 보급, 오염 예방 통제 등 여러 면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전력 촉진했습니다. 원천 예방 통제, 정밀 시체, 협동 공동 치리를 사업 원칙으로 산업 녹색 전환을 다같이 추진해 에너지 절약 오염 배출 감소 사업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생태 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재강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기후 특징에 입각해 일련의 계획과 부문 간 협동을 통하여 기후 적응형 도시건설 심화를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대상 비축을 주동적으로 계획하며 탄광 저농도 가스 이용 CCER 대상 실시를 다그쳐 추진하여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0: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1시간당 증기 발생량 65톤 및 그 이상의 사용 중 석탄 보일러 42대가 개조됐습니다. 14호 시기 질소 산화물 배출량 4,303톤 감소, 휘발성 유기물 배출량 719톤 감소를 실현했습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저탄소 선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건설, 기층점인 환경보호 실천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녹색발전 저력을 1층 두텁게 다져 에너지 절약이 도시와 농촌에서 새 기풍으로 자리 잡도록 하며 전민 녹색 전환으로 우리 조 생태 고품질 발전을 1층 추동하게 됩니다.
1: 2026년 단오 명절 기간 우리주 각 현시에서는 민속공연, 오락소통, 문화체육축제 등 활동을 내오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박 음식 가격 할인 등 해민 조치를 내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단오 축제를 선사하고 명절 기간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1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단오 기간 문화관광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용정시 지신진에서는 제1회 해랑강 단오 민속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해 민족단결 두루마리 서명, 민족씨름대회, 쫑즈 함께 만들기, 민속가무공연 등 12가지 몰입형 체험활동을 펼칩니다. 중국조선족 민속원에서도 전통 가무와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도문강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속공연과 이웃 문예종합공연이 펼쳐지고 방천 풍경구에서는 상모춤, 장고춤 등 특색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며 재미있는 민속놀이도 마련됩니다. 특색 행사도 명절 분위기를 밝힙니다. 도나 육정산, 북산공원에서는 단오 등산, 공원 나들이 행사가 열리고 백인 쫑즈 만들기, 오색실 엿기 등 전통 체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체험, 갑골문 알아맞추기 등 계열 행사를 준비했으며 민속 복싱 무료 체험도 제공합니다. 6월 20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장 경기가 펼쳐집니다. 단오기간 각종 해민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도나시 여러 풍경구, 민박, 음식점에서는 단계별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길 공룡왕국, 해란 명주탑, 군춘, 와스토크, 활락섬 등 관광지에서는 1인 입장권, 가족 입장권 묶음을 내놓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합니다.
0: 단오조리점에서 연결 조양천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6월 17일 한국 양양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가 2026년 새 항공 시즌 항행을 정식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도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연면과 동부가를 잇는 항공망이 더 촘촘해져 연면의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고 지역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 교류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1편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운행이 됩니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 총 5편 운행이 됩니다. 두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한국 관광객 누계로 연 3천 명 이상을 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양 전세기는 지난해 개통된 이래 2년 연속 운영 중이며 제주 전세기도 이번 항공 시즌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김성용입니다.
2: 저희 지역은 인천공항하고 멀리 떨어져서 동해안인데 전세기와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편하게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0: 연결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일체화 통관 보장 기제에 의탁을 해 변방 검사 온라인 사전 신고, 통로 신속 검사, 구분기 보장 봉사 최적화 모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통관 시 문의가 많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통관 검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사적 면제 정책 시행 후 젊은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비추어 우리 조에서는 여행사들이 가족 관광, 휴가 여행 등 새 상품과 새 로선을 개발하고 특색 관광지를 연결해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요 관광 도시의 문화 관광 주관 부문 관광업체와 적극 연계하여 다국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문화 관광기업을 한국에 파견해 시장 교류를 했습니다.

0: 아울러 연변의 변경 풍경, 민속문화, 생태 양생 등 양재를 자원을 선전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연변 문화관광 인지도와 매력을 꾸준히 높여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같이 건설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1: 단오기간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길참호단에서는 여객 흐름 동향을 미리 분석하고 수송력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편민봉사를 승격하고 안전방어선을 엄격히 지켜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편안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연길참호단에서는 단연간의 단오기간 여객 흐름 특징과 출행 수치를 종합해 전용 수송 방안을 내오고 림시열차 추가, 차량 중련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충했습니다. 연길참호단 여객 운수 영업과 공정사 우정입니다. 운수조직 면에서 림시열차 10.5쌍을 증가했는데 그중 고속철도 림시열차 8.5쌍, 일반 림시열차 2쌍이 포함됩니다. 청도, 대련 등 장거리 인기로선의 동력 분산식 열차 14쌍을 중련 편성해 열차 수용 인원을 효과적으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여객 흐름 동태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이 승차권 예매 상황, 현장 승객 흐름을 추적하며 여객 흐름 변화에 따라 수송력을 유연하게 조절해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려 합니다. 수송력 보장 토대에서 연길참호단에서는 역내 봉사와 안전관리도 최적화했습니다. 연길참호단에서는 지방교통운수부문과 연동해 버스, 관광버스 연계봉사를 완선하는 한편 돌발상황 대처 응급예비안을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우환을 전면 점검해 여객들의 안전출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0: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연변 여성 응원단이 선보인 명태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재학생들과 도나시문화관 배우들로 모여진 이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손에 말린 명태를 든 채 가지런히 춤을 추어 여러 주요 사교 플랫폼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목전 응원단은 춤의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으며 연변 대표팀 홈장 경기 응원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고향 경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특색 있는 춤 사위로 연변 문화관광 이야기를 잘 엮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명태춤 공연자들인 연변대학 YB 요시 응원단 학생들은 선생님의 세심한 안무와 지도 아래 무용 동작을 반복적으로 다듬고 대형과 리듬을 조절해가면서 조선족 민속 특색과 응원춤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조 교수 연구실 주임 장춘일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지도 일꾼들이 우리 연변의 미식 중 하나인 명태를 추천 소개하려 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태와 응원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이 반복적인 교류와 소통을 거쳐 최종 응원단 성원들마다 손에 두 마리 말린 명태를 쥐고 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후기에는 명태춤을 창작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명태춤 응원단의 핵심 조령은 연변대학 YB 유시 응원단입니다. 이 응원단은 2016년에 설립된 이래 교내외 문예공연과 체육경기 응원, 초청공연 등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응원단은 공양 경기장에서 특색 있는 민속 응원으로 연변 문화 관광에 힘을 보태고 연변의 특색 문화가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도록 조력할 타산입니다.
1: 연일 우리 주에는 음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에 비추어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동북 한랭 저기압은 동북 및 주변 지역 상공에 자리 잡은 한랭 소용돌이로 이동 속도가 느리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 동북 지역의 좋은 냉해, 연속 강우, 강대류 날씨를 유발합니다. 주 기상대 부국장 고안방입니다. 이번 연속 음우 날씨는 주로 고공의 동북 한행 저기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떨어뜨린 한랭 기류와 남방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충돌해 각종 강대류 날씨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 부문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기상 정보를 제때에 갱신하니 많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에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농업 생산 건의를 발부했습니다. 고안방입니다. 논은 논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변모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0: 안전은 개인 날을 이용해 제때에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어 기간,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겠고 전주 평균 강수량은 6mm 내지 8mm로 평년보다 1.6mm 정도 적겠습니다. 20일부터 21일 사이 강우 날씨가 있겠으니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은 출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근 강우가 잦고 루적 강수량이 많겠기에 각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문화관광업종 권위 데이터 분석기구인 메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5A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100강 순위에서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7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도현 만명 사생 국방 주제 사상 정치 수업이 일전 안도현 제3중학교 주회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클라우드 생방송 모식을 채택해 만여 명 중소학교 사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인생은 달리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 달리기 경주라면 이 방법이 옳겠지만 우리 인생의 달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선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남들보다 앞서간 사람이 꼭 1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함께 달려가는 것, 서로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는 것,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하면 잠시 쉬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잘 달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빨리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지 못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힐링 1번지 시작해볼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MBTI 성격 유형별 특징,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저녁습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더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반려견의 몸짓, 언어 몇 가지만 알면 통하는데요. 강아지는 말을 못하지만 꼬리와 귀,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꼬리를 높이 들고 흔들면 자신감과 기쁨을,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으면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냅니다. 귀를 쫑긋 세우면 주변에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귀를 뒤로 젖히면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품을 자주 하거나 입술을 핥는 행동은 스트레스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반려견이 배를 보이며 눕는 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시로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면 반려견과의 소통이 훨씬 쉬워집니다. 고양이의 독특한 습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고양이가 골골송을 내는 것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통증을 완화하려는 자기 치유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당신에게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은 너를 믿고 사랑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이며 응답해주면 고양이와의 유대감이 더 깊어진답니다. 고양이가 박스나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야생에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하루 16시간 이상 잠을 자지만 실제로 깊은 잠은 4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12시간은 얕은 잠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관찰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코가 촉촉하고 차가우면 건강한 상태이고 코가 너무 건조하거나 열이 나면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스케일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치아 전용 칫솔과 치약으로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관절염,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료량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산책을 시켜주세요. 반려동물과 놀이를 할 때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털어놓기, 냄새 맞추기 게임, 노즈워크 등 두뇌를 자극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낚싯대 장난감이나 레이저 포인터로 사냥 본능을 자극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놀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함께해도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와 해소와 유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놀이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훈련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훈련하면 반려동물도 더 즐겁게 참여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반려동물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MBTI 성격 유형 검사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개발한 성격 유형 이론으로 총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성향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은 각 MBTI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분석형 INTJ, INTP, ENTJ, ENTP에 속하는 분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NTJ는 전략적인 사고가 뛰어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INTP는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능숙합니다. ENTJ는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팀을 이끄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외교형 INFJ, INFP, ENFJ, ENFP의 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INFJ는 이상주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INFP는 깊은 내면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NFJ는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 열정적이며 ENFP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관리형 ISTJ, ISFJ, ESTJ, ESFJ의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ISTJ는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ISFJ는 섬세한 배려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ESTJ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중요시하며 ESFJ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탐험형 ISTP, ISFP, ESTP, ESFP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뛰어납니다. ISTP는 손재주가 좋고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ISFP는 예술적인 감각이 풍부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ESTP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강하며 ESFP는 파티의 중심이 되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MBTI 류형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성격 류형을 이해하면 대인관계와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의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수면재단에 따르면 일관된 취침 루틴은 수면 잠복기를 단축시키고 수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질 향상 저녁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취침 한두 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약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독서나 명상을 해보세요. 다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 기준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권장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수면의 질 유지의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시간의 식사는 소화기관을 계속 활동하게 만들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카페인, 커피, 녹차, 초콜릿 등은 취침 6시간 전부터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수면 후반부에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전 10분에서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실천하세요. 생리적 각성과 인지 활동을 낮추는 활동이 수면을 촉진합니다. 취침 전 업무나 걱정거리를 떠올리는 것은 수면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심호흡, 요가 또는 감사 일기 쓰기와 같은 이완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한 온도, 어두운 조명, 조용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은 무거운 커튼이나 수면 마스크로 빛을 차단하고 필요시 화이트 노이즈 기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침대에서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5가지 습관 중 하나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편안한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화술가라기보다는 특정한 습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의 85%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알아봅시다. 진정한 경청의 달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능동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하 그렇군요와 같은 짧은 반응을 보이며 대화에 몰입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경청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 질문을 던집니다.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험이 어떤 느낌이었나요? 와 같은 열린 질문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열린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더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혹시 이런 의미이신가요? 와 같은 확인 질문을 통해 오해를 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점 수용이라고 부르며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합니다. 메시지 전달에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 톤과 몸짓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아이 컨택, 편안한 자세,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읽으며 대화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자기 공개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자기 공개는 상대방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줍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점진적인 자기 공개는 친밀감 형성의 가장 강력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자신을 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는 기술이자 예술입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의식하며 대화에 임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지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채소가 금방 물러져서 버리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상추나 깻잎은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감싼 후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파나 샐러리 같은 채소는 뿌리 부분을 잘라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싱싱함을 유지합니다. 버섯은 물에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씻으면 금방 상합니다. 옷장이 좁아서 옷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접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바로 세로 접기 방법인데요. 옷을 일반적인 납작한 형태로 쌓지 말고 세워서 보관하면 한 서랍에 두 배 더 많은 옷을 넣을 수 있고 원하는 옷을 찾을 때도 다른 옷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로 뺄 수 있습니다. 티셔츠는 뒤집어서 소매를 안으로 접은 후 세로로 3등분, 밑단을 위로 접어 세우면 됩니다. 운동복과 같은 캐주얼 의류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긴급성, 중요성 매트릭스를 활용해 하루 할 일 네 가지로 나눠보세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로 구분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 10분만 할애해서 오늘의 할 일을 종이에 적는 습관만으로도 하루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 25분 집중, 5분 휴식을 반복하면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 청소가 가장 싫은 집안일 1순위라고 하는데요. 샤워 후 바로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만으로도 곰팡이와 물때 생성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와이어나 스퀴즈를 샤워실에 비치해 두고 샤워가 끝난 후 벽면과 유리문의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또한 주방용 세제와 식초를 1대1로 섞은 혼합액을 스프레이 병에 넣어 사용하면 값비싼 욕실 세정제 없이도 효과적으로 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자연 항균제 역할을 하고 주방세제는 기름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수구 냄새가 고민이라면 베이킹소다 한 컵과 식초 반 컵을 분 후 10분 후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세요. 거품이 일어나면서 배수구 속 때와 냄새를 말끔히 제거해 줍니다. 오늘 소개

네, 우리는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걸 이룩하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는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눈에 담아야 하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진 녹음을 느끼고, 가을에는 알차게 익은 열매를 맛보고, 겨울에는 세상을 덮은 하얀 눈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조금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매 순간엔 그 순간이 아니면 만끽하지 못할 행복들이 참 가득합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해의 중앙에 자리한 6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상반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는 탄식이 어김없이 따라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게 두렵고 젊은 세대와의 단절이 느껴지며 한때 우리 안에 넘쳐나던 생동감과 열정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직시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직 현재만 살아도 고민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불필요한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주변의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든든한 스승이 돼주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인생은 늘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지곤 하죠. 30대 내내 자신만의 속도와 계획으로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앞으로 나가다가 인생의 거대한 변수가 불쑥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40살 여성입니다. 너 그러다 혼기 놓친다. 남들 다 하는 결혼 너만 왜 그렇게 유난이야? 명절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친정엄마의 잔소리는 제 40번의 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닭다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제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 좀 신중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나이였고 예전 기준으로 치면 저 집 딸은 대체 왜 안 간대? 라며 수군거를 한참 늦은 나이. 그렇게 35의 끝자락에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올해로 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가진 직업이나 직장에 대단히 절실하게 꿈꿨던 직업은 아니었어요. 철이 돌 무렵 제 가치관 최상단에 자리 잡았던 키워드 바로 안정성 하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을 채워주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왔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직장에 대해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전우애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증명해준 유일한 든든한 배경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누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멱살이라도 잡고 대들 만큼 이 직업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단단히 쥐고 있던 제 커리어의 멱살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존재에게 잡혔지 뭡니까? 아주 작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당시 저는 예비신부들이 흔히 하는 드레스나 웨딩홀 고민 따위는 접어두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거의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최종 통보나 다름없는 어조였습니다. 내 커리어가 끊길 바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이 나 이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를 가지자는 말은 당분간 하지 말아줘.

차가워 보였겠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딩크를 선언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반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의 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의 이 확고한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면 결혼을 진행하고, 만약 남편의 인생 계획에 아이가 무조건 1순위라면 지금 당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세상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 분이 정말 좀 당돌한 편인 것 같은데요. 당시 남편은 저의 기세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뜻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일이 좋고 저의 주말이 좋고 저의 통장 잔고와 커리어 궤적이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석 달 전 제 완벽한 계획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작디작은 가능성을 뚫고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 축복이다 라는 감정이 아니었죠. 이런? 어쩌지? 올해 하반기부터 치고 올라가야 할 큰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기뻐서보다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앞섰죠.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동네 잔치를 열 기세였고요. 시댁에서는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과 영양제들을 택배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저를 복잡하게 만든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사실 남편은 작년부터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아이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내 친구 상사의 애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 우리도 나이도 먹기 전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북적이지 않겠어? 진짜로 아이가 생기니 남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퇴근길에 뜬금없이 아기 신발을 사들고 오질 않나. 배에 대고 혼자 조잘조잘 말을 하지 않나. 저 빼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예요. 다들 환하게 웃으며 저를 축하해주는데 그 축제의 중심에 선 주인공인 저는 혼자 가면을 쓴 것처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까지 남은 몇 달 그리고 출산 이후 적어도 1년의 시간 동안 과연 내 일자리가 나를 그대로 기다려줄까? 이 차가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흔이라는 나이에 팀장급 혹은 핵심 실무자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같은 위치는

더 고약하거든요. 제가 자리를 비운 1년 사이에 제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서른 중반 화려 같은 후배들이 제 의자를 차지할 거거든요. 1년 뒤에 복직했을 때 제 책상이 화장실 앞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더라도 핵심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된 채 애기 엄마니까 편한 부서로 가세요 라는 배려를 가장한 유배를 당할 확률이 99%입니다. 그 배려를 받는 순간 제 커리어는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회사 밖의 목소리들이었어요. 벌써부터 제 귓가에는 이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 또는 부모에게 맡겨두고 허겁지겁 출근하려는 저를 향해 쏟아질 사방의 비난들. 애엄마가 돼서 극성맞게 일만 챙기네? 아유, 애가 불쌍해. 부모님들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엄마가 돼서 이 정도 희생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해. 자식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자아 정도는 기꺼이 갈아 넣어야 정상적인 모성애라 규정짓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 제 직업을 지키겠다는 욕망은 순식간에 이기적인 독종 여자의 욕심으로 둔갑해버릴 것 같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4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게 찾아온 이 아이를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밤잠 설쳐가며 잘 키워낼 겁니다. 그런데 뇌와 행동은 그렇게 세팅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의 저울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현재 저는 솔직히 제 뱃속에서 세포가 분열하며 자라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애틋한 모성애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일자리는 잃지 않겠다, 내 커리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엄마가 될 제목인가? 이런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한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덤비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돼요.

이러다 정말 일에만 미친 냉정한 엄마가 돼버릴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 제 존재가 그저 맨날 피곤해하면서 일만 하던 사람, 돈은 벌어오지만 온기는 없던 엄마로 비추어지는 쓸쓸한 어른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밤마다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생각을 바꿔보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일에 미친 냉정한 엄마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일에 미쳐서 자기 분야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40살 커리어 우먼 엄마라니 꽤 멋진 캐릭터 아닌가요? 아이의 동년에 하루 종일 집에서 간식을 챙겨주는 엄마는 못 되더라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 근사한 조기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작은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 일자리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제 밋밋했던 안정적인 삶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후자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일 포기 못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것을. 저희 좋은 인생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연자가 엄마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지극히 평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라는 게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찌르르 하고 한순간에 완성돼서 내려오는 절대적인 마법 같은 게 아닌데요. 핏줄이 당긴다는 말도 결국 키우고 살을 부비고 그 아이가 내 인생 루틴에 스며들면서 서서히 다져지는 정감의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온 사연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스러움은 지극히 당연한 방어기제인데요. 스스로를 뭐 냉정하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일도 인생의 타이밍도 자신의 뜻대로 돌파해온 사연자의 내공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스러운 방해꾼과의 공존 역시 사연자만의 가장 쿨하고 멋진 방식으로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남겨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모두 때로는 깊은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나이와 경험을 쌓아가며 더 단단해질 거라 믿었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상과 감정에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흔들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진솔한 성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주향숙의 글입니다. 나 여전히 흔들리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서두르며 문을 나섰다. 공기가 청신했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늘이 푸르렀다. 너무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깨닫듯 순간 출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를 서둘러 찾았다. 내 몸이 아파서, 집안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럼 내일은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출근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일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스스로 허겁하게 웃었다. 수많은 대답을 생각했지만 다시 모두 부정했다. 그러면서 직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 아름다운 날에 대한 환상이 계속 남아있었다. 그러느라 직장 대문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도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나이에 문득 그런 자조가 밀려왔다. 이 나이에 또 그런 탄식도 흘러나왔다. 흔들리면은 개연성이 필요 없다. 모든 일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냥 몸과 마음이 순간적으로 저지른다. 의지가 참견할 틈이 없다. 그게 운명이고 인간이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감정이다. 맹목적이며 갑작스러운 습격이다.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이 왜서하며 자꾸 케어 물을 수 없는 영역인지도 모른다. 인간 감정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탓일 것이다. 공자는 마흔을 부록이라 했고 쉰을 지천명이라 했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나는 부록의 나이를 지나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섰다. 그러나 부록의 경지도 내가 가닥엔 여전히 멀다. 그러니 지천명의 경지에 이르기에는 더욱 아득할 뿐이다. 마흔이 되면 과연 인생과 사물의 리치를 깨달아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삶의 방향이 확고해질까? 세상에는 그런 삶을 살아온 위인들이 많다. 또 일상 속에서도 존경과 동경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러나 나를 되돌아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나 하찮은 일 하나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온 날들이 무수히 많다. 흔들리는 자신을 극복하려 애쓰다가도 와르르 무너졌고, 신중하고 명석하게 분석하다가도 자신의 맥박에 단순히 따라갔으며, 긍정하면서 열정을 다하다가도 부정하고 무심해졌고, 정직과 순수를 지향하다가도 허영과 비열함에 쉬이 물들었고, 나는 늘 약했고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며 씁쓸해지곤 했다. 갈등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통찰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한편 또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혐오하기도 했다. 왜 그토록 흔들렸을까? 뚜렷한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일까? 왜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을 세우지 못했을까?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자꾸 물어도 대답은 없다. 나는 아무래도 내게 맞는 질문과 답을 찾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에 빠져든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은 내게 올 때 이미 내 속에 자리 잡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건들의 기억에 얽히면서 본연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식과 충돌하고 조화하면서 인식된다. 그것들은 그렇게 내 몸의 온도를 바꾸고 내 마음의 결을 바꾼다.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나는 수없이 변해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들어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과 분노와 평화가 고여있을까? 얼마나 많은 하늘과 강과 흙이 스며있을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며 수많은 것을 담고 있는 나인데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끊임없이 재차

상식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우리 리해가 달라짐에 따라 모순이 커지게 되었다. 이미 성장한 아이의 태도나 행위에 책 속의 리론이 더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스스로 고민하며 아이의 개성에 맞춰 교육 방식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통하지 않았다.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엄마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유치하고 고집스럽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차츰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엄마의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아이의 말이 맞다고 인정할 만큼 나는 이젠 아이의 일부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나는 예전과 다른 엄마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또렷한 나만의 교육관이 생겼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여전히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맞을까?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일까? 세상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나의 말이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되고 나는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어쩌면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 앞에 내가 겸허하게 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건을 경험하고 느끼는 내 감각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느라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수시로 나를 붙잡을 것이다. 나 또한 내 안의 무엇에 의해 세상의 관습이나 내 리성과 상관없이 그것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순간의 감각이 나를 속일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논리로 설명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것이다. 오늘 아침 내가 꿈결 같은 환상에 젖어든 것도 내 안에 잠자던 어떤 바람과 오늘 바람의 기운이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내 안에 들어있던 새소리가 저 하늘의 푸르름과 어울렸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내 안에 있던 어느 이름이 저 따스한 햇살을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세상 속에 머무는 만큼 세상 또한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 아름다운 날은 누구에게로 가서 머무를까? 이 아름다움은 수많은 사람들의 창가와 잔등과 머릿결에 그 다음에 다가갈 것이다. 그들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간직하며 변해갈까?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과 정신에 새기게 될 것이다. 어느 아이는 수업을 듣다 말고 창가로 비쳐든 정신한 바람결에 간지러워지는 이마를 만지며 까르륵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어느 노인은 헐거워진 무릎에 스미는 따스한 햇살에서 뜻밖의 힘을 느끼며 집행이를 슬쩍 들고 걸음을 내딛지 않았을까? 나의 상상도 이 아름다운 날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는 나는 아무래도 부록의 나이와는 더 어울릴 것 같아 저기 부끄럽기도 하다. 흔들림에 의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나는 흔들림에 의해 자신의 축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할지도 모른다.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으로 열 수 있는 깨달음의 문은 어디에도 없으며 때가 되면 과일이 익어가듯 저절로 지혜가 찾아드는 나이 또한 없다. 어쩌면 이 흔들림에서 또 다른 흔들림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미리 대비하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수도 없다. 세상이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다가올지 모르며 내 안에 무엇이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흔들림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그에 따라 기뻐하거나 실망하고 싶지 않다. 물론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게 인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흔들리는 순간도 내 생명의 세상과 연결돼 함께 숨쉬고 춤추는 생생한 리듬일 수도 있다고 믿으며 온몸과 마음으로 겪어내는 삶의 진실한 순간임을 확신할 따름이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부록이기에는 천명을 알게는 나는 너무 부족하다. 어찌 감히 성현들의 말씀에 나의 삶을 견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얼마나 오만한가? 이제 어느 날 깊고 큰 의미나 가치가 있는
자신의 참된 자리를

를 찾아가는 깨달음을 얻는 고귀한 흔들림을 하게 되리라 생각지도 않는다. 아주 더디게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그마저도 세상에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나 여전히 흔들리며 갈 것이다. 무상한 삶의 엄연함에 고개 숙이며. 아름다운 아침, 출근길에 문득 드는 막연한 방향.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날들. 우리 중 많은 이들의 공감을 주는 내면의 고백이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결코 약함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세상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불혹의 경지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그 자체가 이미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이 자신의 흔들림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모든 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중이니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공능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기하고 연결식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든 순환은 기혈이 잘 소통되어야만이 피를 밀고 당겨오는 이 능력을 충분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왕왕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서 심폐혈이 심하다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림상의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이라 하면 자기 잘라 자기를 검증해 보세요.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로 놓고 말하게 되면 왕왕 심폐혈이 심해서 기침을 대고 합니다. 너무

0: 가래가 심합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에 많이 우쭈르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마스크 끼고 나가거나 그래도 자기 절로 자기 냄새에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었다는 분들, 그리고 남들과 대화하자 하게 되면 남들하고 어지간한 거리를 두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보온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기침이 많이 줄었거나 거의 기침 깃지 않는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제거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이고 한 곽은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으로서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드리고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드리는 우대 정책, 18곽을 싸면 6곽을 무료로 드리는 이런 우대 정책이 실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에 한 곽이게 되면 한 달 반, 그리고 아홉 곽에 세 곽이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18곽에 6곽이게 되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본 제품을 외국에 갖고 나가거나 외국에 붙여나가는 표단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행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책으로 하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수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보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초온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앞뒤 가슴이 키우던 게 지금 키우지 않습니다.
0: 예.
2: 그리고 숨이 차던 게 숨 차지 않고, 그래, 혈압이 높던 게 정상화 됐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네요.
2: 예,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요.
0: 예.
2: 이거 안에서 냄새 나는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예, 그럼요.
2: 괜히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오늘 아홉 각을 배달받아서 쓰다고 그럽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동훈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초온 청심환 먹는 환갑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그 심장이 나빠가지고서 맹감 심장이 자꾸 후두두 떨기고 심률이 맹감은 대다 빨리 뛴다.
0: 예.
3: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신조통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0: 예.
3: 돌아눕기도 바쁘고 가슴도 너무 아파서. 그랬던 게 그다음에 이 초온 청심환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래요.
3: 신조통도 나아지고 그다음에 심률이 빨리 뛰는 것도 좀 전번에 그 검사를 하니까 나 80으로 돌아왔습니다.
0: 대단하죠.
3: 예, 그리고 가슴 자꾸 후두두 그런 것도 다 나사지고, 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초온 청심환 확실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내 지금 오늘 활동이 또 저울치기 아홉가고 주문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에는 큰 힘을 실어주게 되어있으니까 열심히 잘 장악하기 바랍니다.
3: 예, 없습니다. 부작용이 하나, 두 없습니다.
0: 그래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초온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장비 정말 오랫동안 해놔서, 예, 환자도 헐떡, 서 댕기도 헐떡, 그저 식은땀 줄줄 내려오고, 그러고 입에서 진해 냄새 나고, 그저 정말 어찌 바를 몰라서, 그래서 말이, 언니를 모든 데를 가지 못했습니다. 진해 냄새 나고.
0: 예.
4: 거기다가 이빨이 통째 난다. 뭐, 그저, 예, 야.

0: 어찌 그렇게 동시에 남갑니까? 나가고. 예. 예. 그리고 이분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가슴이 그, 거든, 아예 거릉거릉 하던 게, 그것도 있고, 목이 가랑가랑 하던 것도, 좀 많이 나서진.
1: 아, 이 제품에 그런 거 관리합니다.
0: 정말,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어제 감기도 다 나서지고 해서, 그래, 기쁨이네, 감사, 인사님에 오늘도 배달받자, 그래.
1: 아, 그렇게 하셔. 열심히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따 혼청 심할 지금 먹고 있어요.
1: 예.
3: 예, 처음에 이게 먹기 전에, 이 가슴이 세게 키웠습니다. 앞뒤.
1: 예.
3: 예, 그리고 소리, 숨 쉬다 뭐, 뒤심 숨은 쉬담 떡 막, 그리고 앞으로, 내, 그도 숨 못 쉬고 서로 푹푹 하고, 저니, 내 힘만 쐈습니다.
1: 어,
3: 예,
1: 그래요?
3: 용적, 예. 예, 예. 자가도 예, 돌아서 못 넣었습니다. 돌아서 좁은 떡 막히고 와요.
1: 예, 예.
3: 그리고 소리, 걸어다니다 뭐, 손이 닿았어. 미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 예.
3: 뭐, 잠 못 나가고. 그런데 이 청춘만 먹고 나니까 지금이 영 좋아졌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3: 예. 숨이 차는 것도 많이 나왔고, 예. 그래서 저기, 바깥 구경도 좀 한다, 지금.
1: 어, 원래는 바깥 나가기 힘드셨나 봐요.
3: 예, 바깥에 내려가는 후들후들 떨어서 계단에
1: 그래요? 예,
3: 예. 예. 선발 다 끈이다 나니까. 예.
1: 그래서요? 어, 내려가시다가 넘어져서.
3: 예, 예. 예 계단을, 계단을, 제 2층 계단을 내려가다 굽었습니다.
1: 그래요?
3: 예, 예. 예, 옆에 사람이 붙잡대고 계단이라는 거 금방 못 내려갔습니다.
1: 아, 아, 예.
3: 예, 그러던 게 지금은 바깥에 나가서 어디 시내도 나가고 이렇게 한다.
1: 아, 예. 어,
3: 얼마나 좋은, 예, 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밥은 늘만 먹었습니다.
1: 예.
3: 밥 먹자면 또 무슨 한 술, 두 술도 뭐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은 게 무슨 그저 먹어가지고 고롱고롱한 소리 나면서 이렇게 숨이라도 들고 트림에도 흘러 올라오면 시원하게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수까지 원래 통세나고 양쪽 다리 다 통세 이게 통세나서 조금 더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니 동들 맞제 뭐 그 병원을 어떻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밥을 용도 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정신도 나고 맵도 나고 어떤 사람이 걔도 정신이 얼떨어지고 혈압도 절도 잘 되고
1: 예.
3: 그러니까 영 편리합니다 지금.
1: 예. 어깨 아프던 건 어떠세요?
3: 어깨 아픈 것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1: 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없어졌다
3: 예.
1: 그렇죠.
3: 없어졌습니다 지네.
1: 예.
3: 어, 어깨 밥 먹다 아프면 이게 참 아픕니다.
1: 예.
3: 지금
1: 그렇죠.
3: 처음에는 한 며칠씩 그러던 게 그다음에는 아, 시험마다 그렇게 됐어요.
1: 예. 예.
3: 내가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밥을 용서를 먹습니다.
1: 아, 그러면, 예.
3: 어, 영 정말, 정말, 예. 내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심장이 위로 걸려갑니다. 직접.
3: 예. 예. 그러니까, 예. 혈압도 잘 되지. 이래니까 지금 정신도 나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유창하게, 편하게 잘 말씀하시네요.
3: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싸서.
1: 그렇게 하세요. 이제 원래 예. 그, 증상으로 자체 놓고 말하게 되면 일절일석의 해결 지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지만 해도 료정을 따라서 한두 개 료정은 치말로 견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3: 예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1: 예. 아하, 건강하세요.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거 저기 좋은 청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4: 예, 나는 저기, 저거, 폐가, 심장이 나빠가지고, 저녁에 다음에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깨, 이거 어전 석 달 남았었는데,
1: 아, 예.
4: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래요? 예.
4: 예. 심률도 빠르던 게 지금 심률도 정상이 되고, 예. 예, 숨이 찬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4: 계단 오르내릴 적에, 올라갈 적에 몇 번씩, 내려올 적에도 몇 번씩 했다는데 숨이 차서. 지금 이거 쓴다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시죠.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서 증명한 겁니다. 열심히 예. 잘 견제해서 완치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당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직 모래하기죠.
2: 말씀하세요.
1: 네, 나 지금 심장병, 관심병인데, 이렇게 뭐니까, 저 그런 약을 이렇게 먹는데, 효과, 그 아이 보고 또, 그, 쇼상까요 그거를,
2: 아,
1: 심장
2: 예.
1: 아플 때 먹는 게 아닐까?
2: 급하게 먹을 때입니다. 구급할 때.
1: 예. 예. 근데 그것도, 그 심장 아픈데, 관심병 자전들이 아픈데, 뭐도 효과 없습니다. 그거.
2: 예, 그걸로 가지고만 안 됩니다. 예, 예.
1: 그런데, 그, 그러니까, 저, 죄송한가요? 혈압이 올라갔을 때 그거 먹으면 혈압이 좀 내리고,
2: 그게 혈압약입니다. 혈관, 예.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입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그, 그렇게 자꾸 먹어도 되니까, 그거.
2: 그거는 혈압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 지금 초원청심환을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1: 예, 안 먹었어요.
2: 아, 그러면 혈압약은 당분간은 끊지 마시고 쇼상간유 같은 건 그대로 드시면서 량을 조절하면서 초원청심환을 드시면 혈압이 조절받고 숨이 찬 게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1: 숨은 세게 애찬데
2: 예.
1: 숨은 세게 애찬다.
2: 예, 근데 지금 이제 개운다 했죠.
1: 머리 아프다 말입니다. 혈압이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2: 아, 예. 지금 여시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어느 계단에
1: 계세요? 60
2: 60대 초반 그렇게 되면 빨리 초원청심환을 시작하세요. 이 제품을 세곽삼은 한강수니까 이 정도 복용하시는 사이에 되면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혈압이 점차 조절을 받게 돼서 이제
1: 세곽삼은 얼마입니까?
2: 예, 지금 한강의 가격이 199원인데 세곽을 싸면 한곽을 무료로 받아서 이때 한곽의 가격은 140원, 150원 차이 됩니다.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곽에. 예, 그러니까 네. 먼저 이 제품은 다음은 전 그렇다면 얼마라도 싸다 복용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2: 전화번호를 이제 33-95번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한가 하면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서 사셔도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1: 네. 세상가요가 그 혈압약인데.
2: 혈압약입니다. 예,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입니다. 예.
0: 예, 예. 그래요.
1: 그런데 신장에는 하나도 관계없을 때다.
2: 아, 글쎄, 예. 그래서 네. 이 초원청심환 네. 드셔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믿어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세각의 한각 먼저 쓰세요. 예. 지금 당선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2: 아,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 심장병 그 증상으로 놓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이렇습니다. 정상 심율은 영호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영호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차가 1분에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 늦게 떼서 40몇 차 모두 위험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되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그 밑으로 해서 절에 나는 분들도 계시고 왼쪽 발까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 오른쪽 발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강다짐으로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리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은 발목이라든지 그리고 장단지라든지 발등, 이게 심장병 부종은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 콩팥의 이상은 상신이 부종, 눈떡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보통 하신이 부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은 다리에 자다가 쥐가 자서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어지간한 소리에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강다짐으로써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데,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면 결국 치아통이 생기게 되면 알턴니를 뺀 것만큼 시원한 게 없다는 이런 그 내려오는 그 전설로 해가지고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게 하면 소화 잘 되지 않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제, 소화되지 않게 되면 소화제, 뭐 여러모로서 엉뚱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아가 흔들거나 이렇다면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친구 두 분이 치아가 흔들었는데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한 분은 밤에 열령에 불려가서 지자랐고, 다른 한 분은 아직 지자하지 않았는데 계속 치아가 흔드는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 한 분은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아프던 게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다 해서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자라는 것은 평생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MRI 같은 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치료료법,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치아가 흔들지 않는다, 원자국에 들어갔다, 어깨가 아프지 않고 팔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이제는 거의 수면제를 놓았다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자체는 관상동맥의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계 검사를 받아봐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심장 주자를 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관상동맥에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건은 무슨 치료를 하셔야 되는가,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부정맥 실리부치입니다.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분에 7, 80차, 좌우 60차 이상 벗어져야 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 룩걸거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제 40, 70,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부터 90% 이 정도를 말해서 중하게 막혔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주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실려가면, 이런 연령에 불려가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추천하는 좋은 청심환이 많이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데, 빵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그러니까 심방, 심장은 심방, 심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심방은 좌심방, 우심방 그 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심실은 피가 나가는 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방에 들어온 피가 심실로 나가자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얼잔반 산잔반이라는 이런 판막이 있는데 이런 판막은

0: 하루에 심장이 수축이 안 하는 차수는 10만 차자호에 속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자호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는데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진다면 상당할 정도로서 큰 수술을 때로는 받아야 될 경우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부터 이만한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몇십만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직 하나 병원에서 중등 정도도 바쁠 겁니다. 큰 병원에 이렇게 이송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써야 하는 것이지만 해도 펑션도 크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열심히 견제해서 봉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어떤 분들이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 뚱뚱한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부르게 되어 있으면서 100분의 92가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고 혈압약을 거의 끊었다, 차수를 줄였다, 가지수를 줄였다 이러한 분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장병으로서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거나 이랬다면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심폐소생술, 가슴에 손을 십자로 하고 심장을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이런 방법은 집안 식구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좋기는 요일링을 빠른 속도로 불러서 부근 병원에 가서 구급한 다음에 큰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심장병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분은 또 고관절이 뭐 넘어져서 상해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본 치료에 있어서는 수혈하지 않게 되면 피가 모든 영양성분을 전달하고 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장 공능 역할을 이게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수혈하라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운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운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거스름이 깔린 어느 야산 자락에 고요히 자리 잡은 묘지. 노릇노릇한 잔디가 10개 덜핀 봉불이 두세 개 있고 그 가까이에 새로 파놓은 듯한 묘혈 하나가 보인다. 검은 흙이 양옆으로 높이 쌓여 있고 가운데 놓인 그 묘혈은 구랑신같이 깊고 어둡다.
1: 저건 대체 누구를 위한 묘혈인가?
0: 주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다. 나는 엎드린 채 자꾸 그곳으로 기어가려고 한다.
1: 그러면 저건 내가 들어갈 자리란 말인가? 죽은 자만이 들어갈 곳인데 내가 왜 저리로 기어가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0: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다. 처음으로 나의 죽음을 사무치도록 의식하게 해준 꿈이었다. 초중 1학년 때 쯤이었을까. 그 꿈을 꾼 뒤 거의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스스로 잊으려 애썼지만 생생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삶이 중요한 만큼 죽음 역시 마찬가지로 무겁다. 다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고 또 죽음이란 삶처럼 그렇게 쉽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삶에 대해 생각할 기회보다 훨씬 적을 뿐이다. 그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도문역 플랫폼에 남겨둔 채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은 것이 어제 같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50대 중반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줄곧 고향을 등진 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스럽다. 쉼없이 달려온 풍진 세월이 갑자기 허무한 메아리처럼 울려오기 시작한 것은 지천명이라 세칭되는 50살을 넘기고 나서부터였다. 북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훈장 노릇을 하며 아글타글 10년, 이어 어정쩡하게 5년을 보내다가 주변에서 저마다 학위를 따는 바람이 불자 이대로 밀려날지도 모르겠네 하는 위기감이 들어 불혹의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가 늦가기로 학위를 딴답시고 마누라까지 고생시켰다. 그렇게 금태를 두르고 돌아와서 어영부영하는 사이 또 10년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교수 자리도 얻었고 석사와 박사들도 지도해보았다.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것을 하나 둘 얻고 나니 어느덧 환갑이 저기 멀지 않은 곳에 턱 버티고 서있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몇 해 전부터 나는 청명이면 꼭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찾는다. 어릴 적 할머니, 아니 아매를 따라 청명과 추석이면 꼭 아바이의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 음식을 먹던 추억 때문만은 물론 아니다. 하긴 그 어렵던 시절에도 아매 뒷공무니를 따라 산소에 가면 반드시 얻어먹었던 달걀의 맛이 아직도 혀끝에 살아있다. 그 시절 삶은 달걀 하나, 마른 오징어 한 조각이 어디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 물론 성묘를 갈 때마다

0: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단순히 아련한 추억 때문만이 아니었다. 쉰 고개를 넘긴 지금 그보다 훨씬 절박하고 이름부치기 어려운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청명이 가까워올 때마다 은근히 가슴이 무거워지고 누군가 자꾸만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청명은 봄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왔다. 올해는 딸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향했다. 아니, 동행했다. 해마다 동행하던 마누라가 회사일로 동행할 수 없다며 난감해하는 차이 마침 딸아이가 며칠 휴가를 내고 모처럼 아빠 고향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아빠가 청명마다 빼놓지 않고 천리밭 고향 땅에 성묘하러 가는 것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하기야,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맞손녀라며 귀여워해 주시니 싫지도 않았을 터이다. 무엇보다 연기를 가면 살얼음이 서걱서걱 씹히는 메밀냉면과 당수육, 꿀을 살짝 뿌린 토닭곰과 닭밥이 기다리고 있으니 목자주의 자인 딸아이에게 이번 여행은 성묘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항상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고향 나룻마을로 향하기 전 연길에서 냉면 한 사발로 허기진 속을 달래고 나서 재물 장보로 나섰다. 부모님께서 대부분 준비해두셨고 제술이나 과일 같은 건 마누라가 미리 챙겨주었으니 건어물 한두 가지 보태는 정도가 전부였다. 우리가 서시장에 들린 건 청명 바로 전날 오후 마치 낡은 흑백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즐비한 가게, 북적이는 인파, 북경의 대형마트엔 없는 각종 산나물과 떡들이 눈에 띄었고 구수한 된장내, 상큼한 무침과 장아찌, 건어물의 바다향, 고춧가루나 들깨소금 같은 조미료 향이 정답게 코를 간지럽혔다. 배장 시간이 다가오자 시장하는 서둘러 물건을 사는 사람들과 매대를 정리하는 장사꾼들의 목소리로 어수선해졌다.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속에 휩쓸려 나왔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멈춰섰다. 레미 한복, 그 간판 아래 쇼윈도에 걸려있는 민족 복장을 바라보며 딸아이가 총알거렸다.
1: 아빠, 저 옷 이쁘네.
0: 입어보고 싶어?
1: 응.
0: 지금은 날도 어두워지고 할아버지 댁에 가야 하니까.
1: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0: 시집 갈 때 입으려고?
1: 그것도 괜찮겠지만.
0: 딸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기울이더니 확신에 찬 어조로 끝을 맺었다.
1: 암튼 갖고 싶어.
0: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순수한 갈망과 기대 같은 것이 눈동자에 고여있었다. 지난해 대학에 들어간 이제 겨우 20살도 안 된 아이가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전혀 꺼리지 않는 모습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동시에 옛날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시집 장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이던 딸아이의 모습 말이다. 그래도 북경에서 나서 자란 딸이 민족 복장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에 감회가 새로웠다. 어릴 때 명절이면 어김없이 입혔던 그 옷이 기억의 깊은 곳에 살아있는 것일까. 마치 오랜 나무에서 새순이 움튼 것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대여받은 승용차로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땅거미가 짙게 내려앉아 마을 집집마다 창문에 등불이 반짝이는 시간이었다. 집집마다라고 했지만 내가 대학 가던 시절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집들이었다. 그 중에 한족 가구 몇 집이 있었고 조선족들은 흩어지며 빈집들이 태반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미리 우리가 올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부모님의 반가움이 과분했다.
2: 아이고, 우리 맞섰냐.
0: 평소 과묵하신 아버지도 딸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먼저

0: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머니 역시 정주간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다가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뿌르르 뛰어오셨다. 안녕하셨어요? 딸아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간단한 인사말은 혀 꼬부린 소리 없이 제법 잘했다. 북경에서 친목 모임에 갈 때마다 쓰던 조선말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공손하게 허리를 꺾는 법은 어디서 배운 걸까? 마루에는 난모를 중년 남성이 걸터앉아 있었다. 옷차림만 보아도 조선족은 아닌 듯했다.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는 아랫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1: 나도 김계입니다.
0: 그가 건넨 인사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애초에 이번 청명 고향행을 앞두고 무슨 예감처럼 마음을 졸이면서 며칠 잠을 설쳤던 터였다. 한족이 서툰 조선말을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투와 억양이 예전 우리 마을의 유일한 한족이었던 김 선생과 꼭 닮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역시 김 씨라는 사실이었다. 설마
1: 김 선생의 조카란다. 기억이 나겠냐? 옛날 학교 김 선생. 독신에 살았는데 그분 조카가 여기로 다시 이사 왔구나.
0: 아버지가 자상한 설명을 이어가셨다.
2: 김 선생은 잘 계십니까?
0: 나는 일부러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제야 떠올랐다. 사내의 이름은 김호, 셋째와 동갑일 것이다.
1: 별세하셨단다. 그 좋은 분이, 아이 벌써...
0: 아버지는 김호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말을 잇더니 잠시 침묵에 잠기셨다. 예전에 그분과 친분을 나누셨던 아버지다운 반응이었다.
1: 아버지, 세상 참 돌고 도는 것 같수구마.
0: 북경에서 가진 사투리와 억양을 들으며 살다 보니 말씨도 다 변해버렸지만 고향에만 오면 금방 사투리가 되살아난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엄마라고 부른다. 다만 엄마를 사투리로 부르지 않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굳어진 습관 때문이다.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나는 그저 옛날 김 선생이
1: 우리도 김가입니다
0: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 그의 조카가 수십 년 만에 다시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아마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다 있었을 것이다. 조선족 마을에서 맺어졌던 한족과 조선족 남자 사이의 우정이었으니 여든 고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리라.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시며
3: 세상에, 내 무슨 전화를 다 하오. 애비 오는 것만 해도 헐치 않은데 돈을 벌어서 길에다 다 늘어놓고 우리 맞선녀 다 커서 인사도 잘하고 에구 무슨 걱정이 있겠어. 고맙소. 시애비야 무슨. 야, 아, 그래요. 바꾸겠소냐?
0: 어머니는 아버지께 핸드폰을 내미셨다. 아버지는 건 기침을 하시며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몸가짐을 정돈하신 뒤에야 핸드폰을 받으셨다.
1: 며느리가 자식 교육을 참 잘 시켰더라. 인사도 잘하고 애가 참 말도 잘 듣고.
0: 한참을 야야야 하시다가 중간중간 웃음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마누라가 교묘하게 말 주변을 살려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부모님 모두 흡족해 하시는 표정이었다. 맏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천리를 달려온 건 당연치사인 듯 한마디 치사도 없다. 부모님의 감사 인사를 듣고저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누라의 전화 한 통에 그렇게나 밝아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0: 슬그머니 약이 오르기도 했다. 평생 회사에서 말로 밥벌이를 해온 사람이니 시골 노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식은 죽 먹힐 텐데. 아랫집 김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돌아갔다.
1: 우리 집에도 놀러 오시오.
2: 아, 네.
0: 나는 그의 고수한 사투리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어물쩍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렇게 잠깐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김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1: 저 친구 언제 이사 왔음도?
2: 지난 겨울에 왔어. 벼농사를 지어보겠다면서리.
0: 어머니가 먼저 말을 받으셨다.
1: 저 친구 밑에 여동생이 있었잼도.
0: 말을 꺼내고 나서야 아차 싶어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아버지는 모른 척 하시며 시선을 돌리셨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버지 쪽을 흘끔 보시는 눈치였다. 그런데 왜 김호의 여동생이 생각나는 걸까? 이름이 김리였던가?

소설 아버지의 산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0: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누구나 삶의 활력소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는 무엇인가요? 먼저 송향목의 내 삶의 활력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활력소 송향호. 6월은 참 좋은 계절이다. 짙은 푸른 빛으로 대지를 장식하고 로금 방초 우거지고 천자만홍이 흐드러지는 6월은 열정의 계절, 성숙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다. 게다가 어린이 명절, 단오 명절, 대학 입학시험, 고중 입학시험까지 겹쳐 6월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이게 하고 기대를 품게 한다. 아니, 어쩌면 6월의 천사처럼 내 곁에 온 딸애 때문에 나는 6월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다. 얘야, 이젠 그만하고 자거라. 밤이 너무 깊었구나. 한 문제만 더 풀고 잘게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먼저 쉬세요. 딸애는 나를 보고 빵긋 웃더니 다시 공부에 몰두한다. 나는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음이 저릿해온다. 언제 벌써 이렇게 어엿하게 컸을까. 아빠가 곁에 없어도 너무 훌륭하게 살아준 딸애는 내 삶의 전부였고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의 원천이었으며 내 삶의 활력소였다. 딸애 방에서 나온 나는 창가에 다가가 창밖을 내다봤다. 대지는 어느덧 곧잠이 들어 고즈넉하고 하늘의 별들도 깜빡이며 이 밤의 고요와 평화를 이야기한다. 밤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17년 전 딸의 출생을 위해 모진 진통을 겪던 일과 홀로 힘들게 딸애를 키워왔던 일들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면서 감개가 무량하다. 그렇게 키운 딸애는 이젠 날개가 굳어져 명년 6월이면 내 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딸애와 기쁨과 행복, 슬픔과 아픔을 함께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결혼의 섬역한 체질 때문에 류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고 침을 맞고 뜸료법까지 받으며 어렵게 애를 얻었는지라 나는 딸애를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지금도 딸애가 태어났을 때 그 가슴 벅찬 기쁨과 감동을 나는 잊지 못하고 있다. 17년 전 모진 진통 끝에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딸애가 태어났다.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나의 품에 딸애를 안겨주었다. 눈도 바로 뜨지 못한 채 팔다리를 바둥거리며 울고 있는 딸애는 너무 예뻤다. 딸애를 보는 순간 그동안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며 치료를 받던 일과 몇 달 동안 입덧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새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기쁨과 희열을 감출 수 없어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성장의 계절 6월에 나한테 온 딸애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고 내 삶의 활력소였다. 딸애의 출생으로 하여 우리 집에는 기쁨과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딸애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수십 번 깨어나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그렇게 잠이 많던 남편도 딸애가 울면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넓은 품에 딸애를 꼭 안고 우유를 먹이느라 허둥댔다. 딸애가 첫돌 생일이 지나 한창 재롱을 피울 때에

남편은 한 가정의 세대주란 무건중임을 떠매고 하나밖에 없는 딸애한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 일하게 됐다. 그때부터 나는 홀로 딸애를 키우게 됐다. 그런데 여자 혼자 몸으로 딸애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체질이 약해 하루가 멀다 하게 제 집 드나들듯 자주 병원 노름을 하는 딸애 때문에 죽도록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했다. 딸애는 커가면서 내 생활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줬고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채워줬으며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내가 우울해하거나 아파할 것 같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볼을 만져주면서 내 귀에 대고 재잘거린다. 엄마, 어디 아파? 내가 호호하고 불어줄게. 그럼 안 아플 거야. 내 목을 꼭 끌어안고 호호 불어주는 천진하고 순진한 딸의 해맑은 모습을 보노라면 모든 시름이 가시면서 저절로 입이 벙글 써 벌어진다. 딸애가 있기에 내 삶이 있고 내 행복이 이어지면서 나는 남편이 곁에 없어도 고독을 꾹꾹 씹어 삼키면서 언젠가는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명치 끝이 뭉클해 나고 가슴이 저려온다. 딸애가 12살 때였다. 한밤중에 오한이 나면서 나는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내가 가까스로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딸애가 일어났다. 나를 보던 딸애는 깜짝 놀라면서 내 이마를 짚어보더니 울먹이면서 빨리 병원에 가잔다. 괜찮다고 하자 딸애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오더니 내 이마에 얹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하던 대로 생강을 넣고 끓인 물에 홍탕을 타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더운 물을 마시는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나이보다 일찍 해미든 딸애를 품에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었다. 17년 동안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추울세라 더울세라 애지중지 사랑으로 정성으로 딸애를 키우면서 나는 삶의 모든 외로움도 고독도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냈다. 그렇게 키운 딸애도 어느덧 17살 이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이제 내년 6월이면 금쪽 같은 내 딸애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곧 내 옆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짠해지면서 지금 딸애하고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는 이쁜 내 딸애한테 기쁨과 웃음을 많이 줄 것이고 딸애의 마음에 내 정성과 사랑을 듬뿍 채워줄 것이다. 돌이켜보면 10여 년 동안 홀로 딸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쏟을 때도 많았고 성장하면서 딸애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와 어쩔 때도 종종 있었지만 딸애는 나에게 너무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다. 늘 참새처럼 재잘거리는 사랑스러운 어린 딸애가 곁에 있어 나의 하루하루는 그토록 행복했다. 이제 또다시 로금방 초우거진 성장의 계절 6월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딸아이는 곧 대학 입학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성공의 희열을 듬뿍 안겨주고 나의 품을 떠나 자기가 원하던 대학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꿈을 펼치기 위해 미래를 향해 저 멀리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딸아이의 노력의 꽃망울들이 하나 둘 꽃봉오리를 터치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 가장 그윽한 꽃향기를 풍길 아름다운 6월이 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로 돼 딸아이를 한 품에 꼭 안고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딸아, 고맙다. 너는 내 삶의 영원한 활력소이다.

네,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인데요. 씨앗부터 시작을 해서 어여쁜 꽃으로 피어나 향긋한 꽃향기를 풍길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네, 이런 활력소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행복으로 차남칠 것 같나요?

네, 다음으로 최진옥의 풀을 뽑으면서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풀을 뽑으면서 최진옥. 조카네 농장으로 가는 걸음은 항상 기분이 좋다. 자전거를 타고 외활로에 들어서면 양쪽에 쭉 늘어선 백양나무가 맞아준다. 백양나무를 보느라면 양삭의 백양리찬이 떠오른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는 말없는 우산의

되어주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올 때라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오가면서 보를 하면은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칠 새가 없다. 335대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처서가 지나면서 기다리 옥수수와 논밭의 표들이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그스레하던 옥수수 수염이 오늘은 거무스레 한 색깔을 띄었고 꿋꿋하게 쳐들었던 벼이삭이 누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풍년 농사를 시샘하듯 갖가지 풀들도 뒤질세라 계절에 따라서 날마다 씨앗을 연그러 가느라 분초를 다투고 있다. 조카네 농장은 녹색 농법을 고집하는 농장이라 곡식과 풀이 경쟁이라도 하듯 싶다. 호미로 김을 매도 자꾸 자라고 손으로 뽑아도 자꾸 자라나는 불 앞에서 어쩌면 내가 속수무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다. 풀을 뽑고 나서 며칠 뒤에 농장에 가보면 언제 풀을 뽑았냐 하는 듯이 또 풀이 무성하다. 다행히 올해는 과일나무 밑에 비닐을 씌워놓은 보람으로 그나마 풀을 뽑는 연장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비닐 이음새 사이를 용케 뚫고 나온 풀들은 보란 듯이 기도듬하면서 풀 뽑으러 온 날을 조롱하듯이 살살 불어오는 초가을 바람에 우쭐우쭐 춤을 춘다. 풀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는 배짱을 가지고 며칠 동안 농장에서 풀을 뽑는 일에 전념했다. 올해 여름은 비가 자주 내린 탓으로 풀이 더구나 무성한 것 같다. 밭밭으로부터 시작해서 찰 옥수수밭, 호박밭, 포도밭, 달래밭, 아로니아밭, 쿵밭, 하우스밭에 이르기까지 뽑아놓은 풀이 수북하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지간한 크기의 산을 방불케 한다. 한낮의 태양은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다. 한참씩 풀을 뽑고 나게 되면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졸 끊어진 구슬마냥 볼을 타고 흐르고 온몸은 물자루가 되기가 일쑤다. 풀을 뽑으면서 느낀 점이라면 풀마다 자기 나름의 사는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돌피는 한 포기에 몇 대씩 어울려 자라는데 키만 해도 한 미터 이상씩 자라나고 가지 끝마다 씨앗을 반다량으로 품고 있다. 뿌리는 둥글게 뻗으면서 잘 뽑히지 않는다. 능쟁이는 한 포기씩 외따로 자라지만 뿌리가 깊고 무성하고 줄기가 단단하며 가지마다 씨앗을 다닥다닥 달고 있다. 뽑기도 힘들지만 낫으로 베기도 무척 힘이 든다. 마디풀과 닭개비는 땅에 다이는 마디마다 뿌리를 박으면서 사면팔방으로 뻗는데 마디마디 뿌리를 뽑기가 무척 번거롭다. 독고마리는 껍질이 연하여 상처가 나면 진득진득 풀기가 돋으면서 뽑기가 힘들다. 온몸에 잔털이 나 있고 이 계절이 되면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와 짧은 털이는 열매가 옷에 척척 붙어나기 시작한다. 쥐콩은 넝쿨이 뻗는 식물이다. 풀 중에서도 제일 얄미운 풀이다. 뻗어지는 넝쿨이 다른 식물에 매달리기만 하면 다른 식물을 꽁꽁 얽맨다. 숨이 막힌 식물은 죽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생장이 더디거나 생장을 멈추는 것 같다. 살펴보면 쥐콩이 매달린 아로니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현저하게 작고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다. 쥐콩이 매달린 콩은 키도 작지만 콩이삭도 별로 열리지 못하고 무척이나 매소하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풀들이 키들이로 자라고 있어서 다른 농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으면서 풀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저절로 감탄을 느꼈다. 하나리의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부터 겨울 추위를 용케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아 새싹을 틔운 그날부터 농작물 밭의 풀은 사람이 곡식에 주는 비료의 영양분을 곡식과 함께 향수하면서도 풀을 죽이겠다고 날마다 보이는 족족 뽑아내고 기음을 매버리는 가운데서 용케 살아남는 끈기가 있다. 호미 끝에서 지켜오고 낯끝

밭에서 잘리우고 사람 끝에서 뽑히우면서도 뿌리로 씨앗으로 후대를 번식하는 삶의 방식도 있다. 기계화 농법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농작물 밭에서는 농작물 작황에 따라서 살초제와 살충제를 치기도 한다. 풀은 이런 세례를 이겨내면서 사람과 환경과 싸우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후대를 번식하려는 삶의 욕망이다. 잡초라는 이름 때문에 농작물 밭에서 송두리째 뽑혀야 하는 운명을 지닌 풀이 어딘가 가엽기도 하고 곡식을 살리고 풍년을 맞이하겠다는 내 욕심 때문에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풀을 가차없이 뽑고 베어버리는 내 행동이 어딘가 잔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풀아, 어쩌겠니? 너는 농작물의 적수니까 나다를 먹고 사는 사람 앞에서는 송두리째 뽑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풀이라고 해서 모두 미움받는 존재는 아니다. 농작물과 한 공간에서 나서 자란 풀은 잡초라고 뽑아버려야 하지만 그 풀이 사막에서 나서 자란다면 얼마나 희귀한 보물이 되겠는가. 도로변의 풀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이 흐르기 쉽게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경사진 비탈이나 침식으로 골짜기가 형성된 지형에서도 푸른 나무 못지않게 흙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수토 부호에 아주 큰 역할을 일으킨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아서 뿌리가 땅에 닿지 않게끔 풀줄기를 돌돌 말아놓으면서 풀과 사람은 생존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같은 면이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사람은 가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역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모색하게 된다. 부모의 욕심이나 본인의 욕망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데 제일 무난한 길인 듯 싶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좋은 일터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력은 높지 않아도 배운 기술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장사에 능한 사람도 있다. 아니면은 지식도 기술도 없이 오직 부지런한 두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평탄하지만 않은 저마다의 삶의 길이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끈기와 인내로 지혜와 용기로 만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면서 용케도 생명을 이어왔다. 전염병도 전쟁도 가난도 자연재해도 그 어떤 역경도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끈질김과 삶의 욕망을 잘라버리지는 못했다. 송두리째 뽑히오고 나시에 잘려오고 살충제를 뒤집어쓰면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풀의 끈기, 뿌리와 씨앗으로 후대를 번식하는 풀의 삶의 방식, 땅속에 파묻힌 한 알의 씨앗이라도 있거나 간에 아픈 뿌리 조각이라도 있으면 주저없이 싹을 틔우는 풀멸의 정신은 어쩌면 사람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하면 무심하게 대할 상대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풀을 뽑으면서 어쩐지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까지도 무거워진다.

네. 푸른 연약하지만은 거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봄이 오게 되면은 다시 강한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어떤 역경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이겨내는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으로 리본선의 백합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백합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 리본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많은 질서와 규칙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규칙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높은 곳에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돼 밑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룰 수 있는 계단까지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한참 어른이 돼서야 그 계단으로는 결코 그 높은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터지게 경쟁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숨에 차 헐떡거리다 보면 결국은 중턱쯤 대충 펑퍼짐한 곳에 자리를 펴고 앉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걸. 다들 이러고 살잖아 안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높은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죠. 힘을 가진 개체, 결과에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있을 뿐이죠. 결과에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자신이 못났다고 여길 것이고, 결과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결과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조차도 자신이 가야 할 길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게 되겠죠. 현재 누여진 길을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도 저기 높은 곳에 이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니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결과에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더 빨리 자신의 길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멈춰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아득하고 막연한 길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일단 멈춤이기 때문이겠죠. 백합은 가시가 있을 수 없고 나팔꽃은 꽃꽃이 설 수가 없단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 고치려고 하는 순간 내 용어는 내가 너를 거부하고 너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알아듣고 말 거야. 때로 령호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단다. 령호는 자신을 싫어하는 혹은 미워하는 자아가 시키는 일에 복종하지 않아. 령호는 진정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단다. 그것도 자신이 타고난 한도 내에서 말이야. 공지영, 딸에게 주는 레시피. 많은 어른들이 꼰대로 불리고 많은 조언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단으로 쌓아올린 저 곳이 유일한 가치라 믿고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주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입맛은 틀린 거야. 일깨워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꼰대는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 없는 삶을 살아온 누군가가 단단히 축적된 자신의 경험치로 복잡다단한 세상을 쉽게 재단하면서 확일화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백합의 길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는 걸요. 너와 나의 길 또한 다르다는 걸요. 동시에 둘은 다 옳다는 걸요. 오랜 길을 돌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계단 속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 그 또한 옳은 길임을 알겠습니다. 어느 한 길을 부정한다는 건 누군가의 개별적인 얄팍한 경험으로 내리는 섣부른 판단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함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왈가불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질문을 던져야 할 대상은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세상에게 너는 대체 신인가 부처인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게 너는 왜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대체 뭘 원하는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길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질문은 공허합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를 어느 곳에도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너와 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완벽히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가치 판단을 더 이상 타인의 결정에 맡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상처든 행운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상처를 안고 행운을 맞으며 고통을 딛고 행복을 향하는 것. 그게 내 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내 길에서 무한히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끝까지 용감하기 바랍니다. 감히 상처 입어 다치고 감히 행운을 즐길 수 있기를요. 그건 내가 내 길 위에서 만나야 했던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네, 백합꽃과 나팔꽃은요, 길이 다르듯이 누구나 다 각자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을 무시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문학산업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활기차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원호연 작사, 강효식 작곡의 리광일, 김천 가수가 부른 당신 있기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어떤 순간도 함께 견뎌준 그 사람,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두 가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그 감동을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바로 아내입니다.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사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의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애잔하고 그리운 선율로 그려냅니다. 박경숙 가수의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가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역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좋을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0: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한

아니요,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몇 가지 제품에 관한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평소보다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천희 박사는 보통 14가게 16각을 준다는 이런 우대활동은 드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르는 천희 박사는 14가게 16각을 실어줍니다. 보통 14가게 14각을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 한 가게 거의 500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1,000원을 더 빼주는 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신리로 이 제품도 역시 이 제품은 한 가게에 담으면 원래 25회 복용하던 걸 이번에는 35회 복용하는 양으로서 한 가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가게 10각을 드리는 것이 최고 우대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10가게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원에 해당하는 거 두 가게 더 주니까 1,500원을 빼주는 셈이 되죠. 눈병치료 약품에 있어서는 10가게 12각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10가게 10각인데 이번에 598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얹어주고 12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뭐 1,200원에치 더 얹어주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도 그의 명서방 이런 제품들은 단순 온올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프고 뭐 한두 달 치료하면 금방 낫는 이런 질병에 유관되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뭐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은 서약으로는 뭐 금방 소갈이하는 약을 금방 드시게 되면 소가리가 끊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정은 한 100날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100날 쓰는 과정이게 되면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는가 하면 인류가 팔로 한통한다는 노화됐던 그 신체가 점차적으로 젊음을 찾는 각도 차원에서 청춘 미마의 발견이 바로 본 제품이 있다. 청춘은 바로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중앙 그 10% 건강 강좌 그 시간에 이 그 청춘 미마의 발견에 관한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가 보도된 걸 제가 두 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명서방 눈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언젠 한 일곱 달 정도 썼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눈앞이 계속 부었댔단 말입니다.
1: 눈앞이. 전형적인 백내장 증세이네요.
2: 예, 예. 백내장 증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바람 맞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눈이 또 깔깔하고,
1: 눈 깔깔하고, 예.
2: 예, 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 때면 좀 이렇게 눈이 따갑고, 증상됐단 말입니다. 진짜.
1: 간열로 해서, 예.
2: 예. 그래서 얘도 이 시병원의 연크에도 가보고 저 연대 위에 그 연크에도 가보고.
1: 아, 예. 있습니다.
2: 그래. 예. 그래 예. 약 많이 썼습니다.
1: 예.
2: 약 많이 쓴데 곧 때는 조금 이 괜찮은 것 같아 하다도 끊어서 한 두 달 되면 또 그렇더라 말입니다.
1: 그게 그 서약이 제일 그 문제점 그게 있죠. 그때는 괜찮다도 지나가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예.
2: 예, 하루에 그저 한 서너 번씩 대여섯까지로 눈에다 였지. 진짜 그래서 이래 검사한 게 안 주고 안압이는 지내 높은 건 아니라고 이래 지금 높아가는 추세라 이래더라고요.
1: 아, 예, 예.
2: 예, 지내 높은
1: 농내상 추세다. 예.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눈 이렇게 방송 들으니까 이게 여러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이게 명석병 농약의 눈에 진짜 영 좋다면서 옛날에 병원에서 수술해라 사람들도 수술하고 이거 아이 먹고 이거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 듣고 저도 이것도 해먹었단 말이나.
1: 아, 예.
2: 예, 굉장히 지금 눈이 영이 눈이 보이는 게 예, 그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1: 어, 그렇죠.
2: 났고, 예. 예, 눈물이 바람 맞아서 눈물 나는 것도 났고, 예, 눈이 아리든 증상도 좋고, 자원 여러모로 이 눈이 좀 좋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 약 계속 먹으려고 좀 배달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좀.
1: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예.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임시 애들이 뭐, 어린애들이 잠시 무슨 눈에 나는 그런 모병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한 3개 100날 견지하게 되면 눈에 좋자 메타안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눈에 이 제품 자체는 상처에 폐가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 심장과 폐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실 넣고 쓰시면 됩니다. 종합으로 치료해 주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지 단순 눈에서 눈만 치료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 전화번호 501-7766 전화하세요.
2: 501-7766
1: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이 전입학사하면서 막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난 이 눈이 점이 나빠가지고, 배매가 심하다. 제 그래, 너무 억울해서 수술하니까 내 수술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한 달 고일 수가 나 그다음 부연기 뺏기질러부터 시작한 게 그다음에는 아니 단이 어제는 쓴지 아홉 달 썼습니다. 네,
1: 그래요? 예.
3: 네, 그래 그 후에 그거 민서방 이렇게 한 달 쓰고서리 전이박사를 같이 쓰가에 야 이 전이박사 써볼까 이만한 좋은 약은 없다고 보시면 없다 없다 해야 돼요.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 가면 벌써 턱 같이 쓰니까 눈이 그래서 툭툭툭 봐가지고.
1: 그렇죠.
3: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눈 안이 가랗고 눈물이나 이건 같이 쓸까? 제가 이랬을 때 봤어요.
1: 여사분이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입학사 같이 쓰니까 더 빠르죠.
3: 정말 잘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식이 더 많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은 그래서 더 말할 날이 없지. 그래서 예. 나와서 먹으니까 옛날에 비교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 기억력이 없을 때 뭐 무슨 한두 번이나 한두 가지니까 그래서 언니나 그래서 또 다 잡을 한번 시켜다 본지 하면 그 다음에는 맥이 지나지 뭔가 기분도 나쁘고 예. 예. 그 다음에 신경질이 또 올라온다
1: 바보 같죠 자기 설로 예. 자기가 바보 같아서 실명하죠 예.
3: 예. 성질이 급한데 찾지 못하면 신경질이 자꾸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혼자서 그래도 신경질이 높이 없지 겠지 그런 것도 자꾸 신경질이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울면 울도 어리면 자꾸 혈압이 어렵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야 되겠다 이게 기억력부터 치료해야 되겠다 굉장히 전입학사에 정말 정신 나가지고 예. 개인용은 정말 확실하게 치매 방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
1: 전입학사를 쓰게 되면 치매를 막아줍니다
3: 예,
1: 그 정도 인정해도 됩니다
3: 중집으로서 예. 아, 미술에 있어서 막아지지 개인력이 그것도 척추도 도와주지 돌아보나 한 번만 기다리면 네, 한 번 고다려서 이러면 네, 오후에 내 기다리지 뭐 어전에 암기네 건 해보자고 소리 그 생각이 다 납니다 오후에
1: 그렇죠
3: 예 굉장히 용서하십니다 예, 좀 젊은 생각이라 오 이야기 좀 뭐 늙어 그런가 해도 약 좀 좋은 거 쓰니까 좋은 게 좋은 게라고
1: 그렇죠
3: 오후에 벌써 그것도 어디다 돌아치다니 그것도 처음 치는 전화한테 다 알긴다 말입니다 호마갖고 뚜루루
1: 그렇죠
3: 그래 내 어찌 기분이 좋은지 정말이 뭡니까 그 냉수방을 쌓은지 그 전입학사 열려간 사무 열려서 가르쳐줄까 그것도 좀
1: 아? 지금 천이박사는 14가지 쌈을 16가지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3: 네, 그런 게 옳구나.
1: 맞습니다.
3: 예, 그래, 뭡니까? 예. 예. 내 농사에서 같이 쓰다, 가도 쓴다 말자, 내가 같이 쓰는데.
1: 아, 그렇죠.
3: 예, 예, 예. 가도에, 어제 쓰는가 하면 가도에 자꾸 길을 내놓고 정신 맞지 못하단다. 꼬리 그리 터분하단다.
1: 내 위치가 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3: 그래서 같이 못 가나 정신 맞아진다면 길내기 도와진다, 뭐, 우리 아기 좋다면 둘이 같이 싸다, 그림도.
1: 아, 그렇게 하시오.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 장수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전이박사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그 녹음실에 무지 심하게 와서 예,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아무 예, 터지는 바사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랬고 난 그저 안딩패를 먹어 무슨 노침패를 먹어 그래도 곧 다 묵어야지 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는 거 두구설이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도 며칠 안 먹었는데 예, 빠릅니다.
1: 아, 효과가
4: 예,
1: 빠릅니다.
4: 그만지, 예. 예, 그만지 심해서 아이 이즘이 어떻게 해봤는데 예, 그래서 빙색 갔다가도 오늘 서고 있다가는 또 먹구려고 먹구려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게 그게 경력이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허근하던 게 좋아지고 머리 그런 터질 지게 아프던 게 그것도 잃어버지고 그렇습니다.
1: 그렇죠.
4: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렇게 이발이 쓰겁던 게 그것도 그래지고 자식이 가터에 나서 그렇게 아파서 그랬던 게 그것도 인사 잃어버지고 예. 거기다가 또 소비에 제 잦아서 그랬는 게 그런 대신 일을 한 대 같이 쓰거나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몸이 헷갑아지고 예. 그래 좋아질 때 예. 계속 쓰려고 배달받자 그럽니다.
1: 예, 천희 박사 세신이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나 상상 외의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는 그 기본상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일단 이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있습니다.
4: 네,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세시미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5: 예, 우선 이거 한 반년 썼는데요. 어제 이거 썼는가 하면, 저는 이 맹감에, 이, 선이 좋지 않아서 그런 선 문제인지, 밤에 소변을 자꾸 본단 말입니다.
1: 예.
5: 예, 그 한 대번 계속 버그려놔면 자주.
1: 건바지해야 그렇습니다. 예, 예.
5: 아, 그래서 이 맹감 밤에 자지 못하지, 영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맹감,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가 있단 말입니다.
1: 예.
5: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 뼈가 지내완 다리 어찌나 아픈지 걸다가도 쉬고 걸다가도 쉬고 해봐 본다.
1: 예.
5: 너무 바빴습니다.
1: 예.
5: 그런데 이 수탄약을 쓰고 이래도 이 세시미로를 쓴 다음에 확실히 이게 효과가 내가 좀 반년 썼는데 영 좋습니다.
1: 예.
5: 예, 소변 그 차수도 줄어들고 한두 번밖에 안 다닙니다.
1: 아, 정살 돌아왔습니다. 컴파지도 늘어야 예.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세신 1호,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제일 아주 우수한 제품이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5: 네. 그리고 이 그런 뼈 다리 이렇게 용실이 아픈 것 뒤에 이 맹감 지금은 층계 가다 드시고 쉬고 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5: 예, 그래서 난 이 세시미로가 확실히 이 간, 센, 그 다음에 이 뼈, 이 치료에 영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에, 예.
5: 에.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그런 활동에 이거 더 구매받자고 그래 합니다.
1: 예, 열심히 네. 선택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파츠 네. 위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중약제가 기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병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콤파츠하고 소화계통이 불편하고 호흡계통이 불편하고 위장도가 불편한 거 종합으로 해결해 줄 것.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추위를 타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어서 배달 네. 받으세요.
5: 501-7766.
1: 예.
5: 예.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력과는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력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우리 집에 남편분이 두 번이나 애는 세상에 왔고, 그 다음 심장도 아이고구에, 그러니까 좀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기억력도 없고, 계속 매겼고 감기사도 걸렸겠습니다.
1: 예.
7: 그래서 지금 전이박사 쓰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런데는 이 제품 자체가 예. 확실하게 잘 어울릴 겁니다.
7: 예. 그래서 저기 뭔가 저 신장도 그 심리부치가 심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불안하고 자꾸 가슴에 무슨 떨어지지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기 누구 소개를 들으니까 서심이로하고 전이박사 같이 쓰면 좋다는데 우리 집에서는 새또에 예, 그러는 체내시엔도 있습니다. 소변을 예. 이렇게 못 보고 사수가 많고 그러니까 밤에 자꾸 일어나고 아까 잘 쉬지도 못하고 그래 써서 보고 도우니까 두 가지 더 합해서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네, 잘 문의하셨는데요. 선택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천희 박사는 일어나자마자 한 봉두리 그 터지 와서 이렇게 드시면 만보를 걷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천희 박사. 그리고 네. 한 30분 전에서 세신이로 이걸 한각을 식전에 드시나 식후에 드시나 다 가능하게 되는데 식전에 드시는 걸로 하세요. 예, 다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천희 박사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세신이로 드시고 혹은 식후에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없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남성들이 전열선뿐만 아니라 전열선에 대해서 콤파치 허해지게 되면 마지막에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게 다시 콤파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파 공능이 점점 저하를 가져오게 되면 심장 공능이 약화, 기타 각 오장육부의 기타 공능이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전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배합이 잘 되니까 남편분이 이 두 가지 제품만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가 거의 해결받을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7: 참 좋은 따다입니다.
1: 너무 좋은 따다입니다. 예, 예.
7: 예. 예. 그럼, 예,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한 번 더 확인하겠지요.
0: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7: 501-7766에?
0: 네.
7: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화가 혈관성 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성 노화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 생겨서 심근경색이거나 뇌혈전으로 쓰러지거나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너무 굳어있어서 뇌혈관이 이 좁은 공간에 많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통에 마저는 혈액이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우리 뇌졸중 위험에 빠지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관리해주는 제품 자체가 누구냐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CAMP를 하게 되는데요. CAMP 발견으로 해서 인류는 지금 인류의 수명이 보통 100세 하게 되는데 120부터 150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창거로 되게 되어 있다. CAMP 발견을 해내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부터 150까지 가는 이런 그 새로운 발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저명한 그 과학자 다크 여기에 이제 설명은 제커 조스 다크라고 이렇게 썼는데 외국 사람의 이름인데 좀 복잡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류는 100세 100세 하지만 해도 120까지 120부터 150까지 가는 데는 이 천희 박사 CAMP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건 또 국가 행위에 속합니다. 국가 발전계획위원회에서 그 고기술 산업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성이 있고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뇌졸중 위험에 빠져 있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그러내 찾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희 박사는 지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인류가 지금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장수로 가는 장수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경제적원이 오진간하시다면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내가 쓰러지지 않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아도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혹은 또 당전에 여러 번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 CAMP가 확실히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여기 이 세신이로는 중국 과학원에서 원사 중에서도 지금 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 처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면 1991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서 중국 과학원에서 현지 고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80세, 70대는 젊은이고 80대 중반에 이르는 여기의 분들이 정간 주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을 채집하고 그리고 그때니까 먼저 새기니까 사슴을 그 사람들은 자기절로 이렇게 수습해 갖고 그걸 쪄서 약을 해서 초약하고 같이 드셨는데 90세의 할아버지가 그 30대하고 90세의 그 할아버지 우리 말하면 할아버지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 혈액을 딱 분리 추출해서 병원에 맡겨서 검사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사람이 나이가 어느 개인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좋은 혈액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0대의 이 할아버지가 특자했다는 이것도 논문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약자가 우수약자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노화에서 젊음으로 가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용만 하시게 되면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세신이로 예감돼서도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5월 첫닷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우리 네 남매 중 셋째는 지금 연길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우리 아랫집에는 김호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셋째와 동갑내기였고 한족이었다. 아니, 반은 조선족이라 해야 옳겠다. 어머니가 조선족이셨으니까. 당시 마을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통 짜구배라고 불렀다. 아랫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발간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집 한쪽에 출입문을 따로 내고 사는 집이어서 벽 하나 사이에 문이 없을 뿐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깝게 지냈는데 김호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마을 중학교에 한족반이 없어서 진중학교 기숙사로 간 뒤부터는 만날 기회가 뜸해졌다. 오히려 김호의 여동생 김리를 자주 보았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12살이 된 김리는 셋째를 피하는 듯했다. 아랫집에 살면서도 만나면 말수가 없어졌고 얼굴을 붉히며 셋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 일로 셋째는 속이 상하고 허전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서 셋째는 김리가 땅에 포도앉아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머슴의 몇이 곁에서 희닥거리면서 김리를 손가락질하며 짜구배 짜구배 하고 놀리고 있었다.
1: 이 새끼들이 죽을래?
0: 셋째는 돌덩이를 주워들고 그쪽을 향해 팔매질했다. 머슴 애들은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중학생인 셋째를 보자 꼬리 빠지게 도망쳤다.
1: 나쁜 놈들.
0: 셋째는 김리를 잡아일으킨 뒤 그 애의 손을 꼭 잡고 집까지 데려왔다.
1: 이롭다. 짜구배면 어째? 이롭다.
0: 셋째의 손에 잡힌 김리의 손이 찐빵처럼 따뜻하고 말랑말랑했다. 김리는 흐느낌을 그쳤지만 다른 한 손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다.
1: 이후에 저놈들이 또 놀리면 내한테 말해. 주먹 맛을 못 봐서 그래. 쬐꼬만 새끼들이.
0: 김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얼굴에 생긋 미소를 띠며 셋째를 바라보는 그 측은한 모습은 이슬 머금은 아침 들꽃처럼 고왔다. 그 후로 둘 사이의 서먹함은 사라졌다. 함께 숙제도 하고 마당에서 제기차기도 했다. 셋째는 김리와 함께 있을 때면 자연 마음이 따뜻해졌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으며 가끔은 남자다운 힘과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김리도 셋째를 싫어하지 않았고 잘 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김리의 관심은 오로지 공부에 있었다. 그 애는 셋째에게 한어 선생님 맞잡이였다. 그 덕에 셋째의 한어 성적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좋았고 학급에서 유일하게 한어를 술술 말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가끔 김리도 셋째에게서 조선어를 배웠다. 엄마가 조선어를 배우면 꼭 쓸 때가 있다면서 집에서 조선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숙제도 하고 서로 언어도 가르쳐주면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김리는 얼굴도 인형처럼 예뻤지만 비쳐서 앵돌아졌다가 이내 해시시 풀어지는 순진한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김리에게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냄새를 맡을 때면 셋째는 저도 모르게 이상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그토록 오랫동안 셋째의 가슴 한구석에 아릿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줄이야.

김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김원애는 덕신이라는 한족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다. 김호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컸다. 김원애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갈 때까지도 셋째는 그저 얼떠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배웅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엄습했다. 그 느낌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김리의 모습이 안개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그 애의 채취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그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세제의 마음은 아릿했고 혹 어디선가 다시 그

얘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다.

0: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랫집 기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 한 병과 족발 한 그릇을 들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머니 말로는 아까도 무슨 일로 왔었다 한다. 나는 저녁을 먹으며 이미 아버지와 술을 두 잔 마신 터라 또 기모가 부탁할 내용도 모르는 채 술잔부터 드는 것이 조금 깨림직해 일단 사양했다. 그러나 기모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르고 족발을 뜯어놓았다. 마지못해 잔을 들었는데 술이 도순배 돌자 기모는 방금과는 딴 사람처럼 화려한 모습이 사라졌고 얼음쩍거리며 입을 열었다.
1: 실은 딸 녀석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려는데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형님이 북경에 계시니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0: 하기야 마누라의 회사가 외국 비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에 나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1: 글쎄 그건...
0: 나의 주저하는 심사를 읽었는지 기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여 나는 말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1: 그런데 딸아이 호구는 한족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조선족으로 되어 있어?
2: 아, 그게 말이요. 조선족이요. 우리 모두 조선족으로 등록돼 있어. 큰아버지가 조선족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1: 그러면 무슨 걱정이요? 연길에 가서 여행사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줄 텐데.
2: 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합대.
0: 조선족의 한국 비자 대행 수수료는 한족보다 훨씬 낮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기모는 한족 마을에 살아서 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자 기모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이 된 듯 얼굴이 해낙낙해지며 연신 술을 권했다. 한참 잔을 나누다가 그는 아버지 쪽을 흘금 보더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도 취기가 돌아서인지 술이 술을 찾는다는 말처럼 따라 나섰다.
2: 여동생 이름이 김리였지. 야, 김리지. 그의 셋째에게서 조선업에 와서 한동안 잘 써먹었는데.
1: 지금은 어떻게 지내?
2: 야, 후에 장춘으로 시집 갔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이혼했어. 지금 사람들은 쩍 하면 이혼이니.
0: 기모의 말투로 미루어 김리가 그리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 인물값을 하는 거지 뭐. 중학교 때부터 깡패 같은 놈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그 꼴이 됐어. 기모는 한족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덕신으로 이사 간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진중학교 한족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간 건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기보다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한족 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별로 소용없었고 큰아버지 권고로 호적을 조선족으로 등록한 게 다행이었다고 했다.

0: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2년 후 둘째도 대학에 갔다. 셋째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고중이 진으로 옮겨갔다. 한때는 학생이 많아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한다며 고중까지 대대마을에 세웠지만 그동안 개혁 개방이 진척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대대마을에 있던 고중이 공사마을로 옮겨졌고 후에는 진에 있는 고중과 합병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등하교끼리 곱절이나 멀어졌다. 셋째는 한 학기 동안 자전거를 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며 진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졌다.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나누었다. 당연히 호된 꾸지람을 예상했다. 아버지는 월컥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하지만 셋째는 꿋꿋이 버텼다. 한 달 후 그는 마침내 집안 논리를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결국 그의 선택을 묵인하신 듯했고 다른 말 없이 일을 시켰다. 의외로 셋째는 농산일에 재미를 붙였다. 하기 싫었던 공부에서 해방된 속시원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열심히 배웠고 몇 해 지나니 제법 번듯한 실농꾼이 되었다. 논밭을 다루고 소도 키우며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학교에 다닐 때 동경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이 생활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의 이면엔 언제나 현실의 껄끄러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유는 홀쭉한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했다. 1년 내내 농사질을 해도 온포만 해결될 뿐 돈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지 3년째 되는 여름, 셋째는 배낭을 걸머지고 연길로 진출했다. 우연히 연길에서 만난 옛 친구가 3년 차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꽤 잘 산다고 했다. 3년 자전거 깔보지 마. 이 거리 두면 제법 보는 게 쏠쏠하다고. 셋째는 귀가 솔깃했다. 이라, 나도 무슨 일이든 해볼까? 연길에서 그의 첫 일은 생수 배달이었다. 한 달쯤 하다가 그것으로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자 가스통 배달과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맡았다. 친구 말이 맞았다. 부지런하면 돈은 벌 수 있었다. 도시 편두리 작은 단층집이라도 사고 결혼할 꿈을 품으며 그는 더욱 열심히 뛰었다. 어느 찌는 듯한 복날, 셋째는 가스통을 짊어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몸을 짓누르는 쇠덩이에 저항하며 5층까지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헐떡거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고막을 때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이 열리자 눈두덩이 팅팅 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뜻나무를 부여잡듯 차가운 손으로 셋째를 꼭 잡으며 간청했다.
1: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푹 맞았어요.
0: 셋째가 엉겁결에 따라 들어가 보니 한 아주머니가 입가에 거품이 맺힌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그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 노린 간청이 그를 단단히 올가매했다. 셋째는 이를 악물고 아주머니를 둘쳐업었다. 환자는 몸이 그리 뚱뚱한 편이 아니었으나 정신을 잃었는지라 업어내리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씩씩거리며 3년 차에 환자와 여자를 태운 셋째는 연변병원을 바라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서 여자는 정신을 차린 듯 구급차가 고장나 늦어진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가 나타나 천만다행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가 멀리 있어서 지금 급히 오는 길에 있다고 했다. 지금에 비하면 당시 손바닥만 하던 연길 시내지만 연변병원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10분이 넘게 걸렸고 집에서 지체한 시간까지 더하면 환자는 쓰러진 지 반 시간이 넘어서야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 여인은 돈 100원을 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지 못해 그러니 다음에 꼭 은혜를 제대로 갚겠다고 했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가스통 하나 배달하는데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5층이라야 5 더하기 5 도합 10원이 고작이었다. 응급실에 환자를 맡기고 나서야 셋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득 허겁은 웃음이 났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 여자의 모습에서 문득 김리가 떠오를까? 말투가 비슷해서일까? 이제 김리는 이름만 분명하고 이목구비 모두가 희미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0: 한 달쯤 지나 세련된 옷 맵시 산뜻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셋째를 찾아왔다. 가스회사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 겨우 찾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병원에 데려다 준 중풍 환자의 딸이라는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의 어수선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얼굴이 반반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미인이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 또한 곧고 날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 어머님은 괜찮습니까?
0: 네, 후유증이 좀 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저서 말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서툴러요.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버지가 꼭 대접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양하다가 젊은 미인과의 식사를 거절하기 아쉬워 결국 따라 나섰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2: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0: 아무렴 좋죠.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어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소설 아버지의 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명절 단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네 타고 씨름하며 온갖 놀이와 풍습이 어우러진 흥겨운 단오날,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춘금 작사, 최동혁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성,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한 가요. 림의 싹싹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그 존재,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00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의 더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이달 19일하고 20일,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예. 장촌에서 명중위로 불리고 있는 서장승 주임이사로에 특별 요청하셔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에 중의세가 출신인데 세가라 하게 되면 선조분들이 다 중의사업을 했단 말이 되겠죠. 예.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이사 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는 관성구하고 장춘시의 여러 가지 말죠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환자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이런 원칙을 준수해 오면서의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각체를 말죠 박수각체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특점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말이죠 이사의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맥을 말이죠 짚어보는데 환자나 환자 가속에서의 환자의 말이죠 병증을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걸 말이죠 제때제때 포착해냅니다.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의 상견 질병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이 되겠죠. 다발성 질병의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말이죠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의 소갈, 당뇨병이라고 예라도 좋습니다. 흉비 심통증, 기침의 천식의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노에 이러한 말죠 부인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는데 습진이라든가 소보짐 대상포진의 초창이라는데 여드름이 이러한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의 좌골신경통의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고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 중풍후유증의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된 질병의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의 소뇌관결석 이러한 말이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질병,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에, 폐뇌결절, 유선결절에, 란소낭종, 유선낭종.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특별 문진을 하는데,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에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쌍고증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에 쌍고증이라 하게 되면 높다는 뜻이 되는데 혈압이 높다 고세야 혈당이 높다 당뇨병 환자들의 고수혈증에 이러한 말이죠. 세 가지 종류의 대사 말이죠. 문란이 생기는 이러한 병증들을 갖다서 말이죠. 쌍고증이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쌍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 고혈압 환자를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인구 수량을 보게 되면 근 사막이 되는 분들이 말이죠.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놓고 본다 할 때 대개 말이죠. 11.9%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국의 말이죠. 수량을 놓고 보게 되면 1.4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혈지 상태에 여러분들이 화암이라 좀 해봤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구춘이라든가 강유산지라든가 이런 지표가 많이 높아집니다. 대략 40% 되는 분들이 이 고혈지증으로 고생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쌍고증을 말이죠. 제때 우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인 고혈압 상태에 처해있게 되면 혈관 빼기가 말이죠. 점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맥경화가 나타나는데 이 동맥경화를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심뇌혈관 질병에서 자주 발생하는 뇌졸중.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십사하게 되면 중풍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안녕하세요.
2: 네. 말씀. 원장님이 그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1: 예, 네,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머리가 좀 흉하고 그래서 혈압 좀 높고 그래서
1: 예.
2: 보이는데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옛날부터 혈압이 높았는데.
1: 예.
3: 요즘에 그 수원장님 약 쓰고서리 조금 머리도 아프고 그 어지러움이 없어지니까 한번 더 예약하자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1: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3: 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제가 원래 혈압이 높아서
1: 예.
4: 약을 달고 있습니다.
1: 예.
4: 가슴에 들어서 또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원장 선생님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예예.
4: 예.
1: 좋은 일입니다.
4: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또 약질러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원장님, 저 저번에 박윤도 교수님 약을 먹었는데 잠도 잘 자고 그리고 혈압도 좀 온정된 것 같습니다.
1: 예.
5: 그리고 막 입이 마르고 좀 잘 자지 못하니까 짜증나고 이랬던 게 그것도 많이 났고.
1: 전 일입니다. 예.
5: 예, 예. 그리고 요실금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이 저번에 약을 먹은 게 많이 났으니까 좀 더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이 예. 갈까요? 내일 갈까요?
1: 예, 오늘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오전에, 예, 예. 예.
1: 예,
5: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왜?
0: 네.
1: 안녕하십니까?
6: 예,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1: 예.
6: 이거 어제 밤에 자주에 입이 자꾸만 마르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회 아프고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1: 아, 검사를 뭐 당뇨라 이런 거 검사를 해봤습니까?

0: 있습니까?
1: 아, 당뇨 고혈압 별거 없습니다.
0: 없습니까? 그, 이거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의학에서의 음이 부족한 분들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인수에
1: 네.
0: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 오늘 말이죠. 중의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대 중의 문진부의 선생들은 다 중의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진맥을 해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원인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
1: 아, 진맥하고.
0: 예. 맥을 짚어본단 말입니다.
1: 진단 못합니까, 이거?
0: 아, 중의학적 각도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저, 이 광고하는 선생님 어떻게 저 진단할 수 없는가 말입니다.
0: 완전히 됩니다. 예. 서장승 주임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옵니다. 예. 명의입니다.
1: 아,
0: 한족분인데 병 잘 봅니다.
1: 치료 방법이 간단한 게 없습니까? 이거
0: 있습니다. 그 진맥을 해본 다음에 이분이 결론 짓습니다.
1: 아, 알았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수고했습니다.
0: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예, 예.
3: 저, 나는, 저, 이미 그, 길대중기병원에 두 번 가서 이제, 중약을 줘서 먹고 지금 많이 나타졌습니다.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3: 그, 박창호 선생님이
0: 예, 예.
3: 그 중약을 썼는데요.
0: 예, 예.
3: 지금 많이 허전, 근데, 그 지금 내가 같이 비슷한 우리 연령에 비슷한 지저분지지 이런 무슨 뭐가지 가지가지라 하던 다음에 가려성하지 않으면 내한테 서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거길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 거기 가서 약을 한 저 두 개를 줬었는데 지금 나는 많이 효전됐다고 그래서 그래 오늘 그분이 지금 찾아가겠다면서 그동안 내가 그래 좀 가라고 내게 그 뭐 북시장 그 서시장인가 거기 그 그, 둘이 마듭자에 길대중의병원에다 썼더라고. 그래, 이제,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이 저 출근하십니까?
0: 합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약이 오전에, 다 됐습니다.
3: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완전히 예. 됩니다. 예.
3: 수고,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4: 예, 어제 기가, 어제, 잘 들리지 못한다.
0: 예.
4: 그래, 짐도 먹고 가서 점약도 지어오자고, 그래, 연락하자, 그럽니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4: 아, 간철수 선생님에게 인터뷰.
0: 예,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5: 예.
2: 말씀하세요.
5: 예. 전번에 그 장춘이사 그도 와서 서있은.
0: 예, 서장승 주임, 예.
5: 예. 근데 한 두 번 약을 쓴데 좀 많이 나아졌어요.
0: 예.
5: 원래는 이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5: 머리가 어림질 조금 나면서, 이 그리고 자꾸만 식은땀이 흘렸던 거.
0: 예.
5: 그 약 좀 먹으니까 좀 많이 나서 이번에 길에 한 번 더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떻게. 그러면 예, 이번 주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5: 예.
0: 예. 금요일 날에 오십시오. 예.
5: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네.
0: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쌍꺼정의 일종인 예, 고혈압 상태를 말이죠. 예, 우리 대대체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혈관벽이 점차적으로 예, 문제가 발생하면서 첫째는 말이죠. 예,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7: 예, 또 나는 지금 머리가 아프고 심장도 좋지 않고 이래서 지금 전번에 서선생이라고 썼는데 좀 감각이 또 말입니다.
0: 예, 예, 예.
7: 예, 이번에 한번 좀 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네.
0: 예, 그러면 이번 주에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7: 예, 그렇게 합시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저, 제 전화 맞아요?
0: 맞습니다.
8: 예, 저는 지금 목이 줄이 뻣쭉 뻣뻣하고, 그리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 허리부터 다리까지 막 줄이 뻣치면서 너무 아파서,
0: 예.
8: 저번에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보였어요. 보였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8: 지금 한 번 더 보이자고 예약하자고 됩니다.
0: 예, 그냥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8: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가 인기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예, 하나는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중풍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심혈관 질병인 말이죠. 예.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쌍거정의 다른 일종인 고혈당의 당뇨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말이죠. 고혈당 상태를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에 있는 말이죠. 내피세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게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티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방콸이라는 것이 말이죠. 형성됩니다. 이 방콸이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뇌혈관 질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말이죠. 노경스에 뇌경색이 생기거나 심혈관 질병인 말이죠. 관심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질환에 중의학에서의 선천지보이라는 데 선장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거정의 또 일종인 꼬쇠즈라 하는데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의 강요산지에 이런 지표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이 지표가 높아진 것을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말이죠 동맥의 주경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게 되면 심장질환에 관심병이라든가 신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병증을 인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죠 하지동맥에 말죠 폐색 상태가 오는 이러한 말죠 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시간이 있는데 쌍거정의 일종인 말죠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당뇨병이라 하게 되면 하늘로의 이도라 하는데 제가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민족 말로 말하면 랑게르 한세섬이랍니다. 여기에 말이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특히 보게 되면 베타 세포가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도수가 말이죠 절대적으로 결핍하거나 상대적으로 결핍한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세요.
0: 예. 네,
9: 저는 원래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서 병 보였는데요.
0: 예.
9: 절사가 많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병이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9: 나가지고 또 다시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9: 예, 수고하세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9: 감사합니다.
2: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이 랑게르 한스섬에 있는 말이죠. 베타세포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늘로 이도수를 하는데 인슐린이가 말이죠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말이죠 부족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기면 어떻습니까? 혈당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병발증을 놓고 본다 할 때에 당뇨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급성 그 병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하늘로 말하면 통증이라는데 당뇨병성 말조에 통증 상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통증이라고 하면 케톤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산중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제때 구급하지 않게 되면 생명위험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선혼미 상태에 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문제들은 말이죠. 예.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성병발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만성병발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말이죠. 예. 대혈관 병발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노경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예, 이런 말이죠. 출혈성 말이죠. 예, 결혈성 이런 병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예, 심근경색이라든가 예, 심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장질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미혈관 병발증을 발생할 수 있는데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신장질환, 당뇨병, 썬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말이죠. 앵커질환, 안과질병. 여기에 말하게 되면 심망막이라든가 시신경이라든가 일련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전화가?
0: 예, 맞습니다.
1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10: 나는 살이 자꾸 저래서, 저래서, 예. 조주임 선생님이 약을 한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10: 이게 한번 더 갈까 예약합니다.
0: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니까 금요일로 연락합시다. 예.
10: 예, 수고하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0: 예.
11: 예,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11: 예, 저는 예, 항상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흐릿허분한 게 예, 앉았다 일어서 뭐 어지러워 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예, 한참 동안 예, 아무것도 못한다.
0: 예, 심하구만요.
11: 예, 예, 그리고 예, 저기 뭡니까? 경력도 예, 어제 기억 하자면 예. 기억 아무나니 기억도 잘 안 나고 예.
0: 예, 예.
11: 예, 오늘 좀 선생님이 약 좀 써보려고 그래 예약하자.
0: 예, 어전에 일찍 오세요. 예.
11: 오,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11: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또 예. 당뇨병으로 인해서 주위 신경병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이러면 특히 하지가 늘상 말이죠. 마비되고 절연하고 심할 땐 또 아파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늘상 감기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

0: 일으킬 문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돼서 이해를 못합니다. 저혈당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당뇨병인데 혈당이 높은데 어떻게 돼서 저혈당이 생기는가. 저도 근 40년 이사질을 해보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도수를 맞거나 거기에 말하게 되면 저 서약을 잡수거나 할 경우에 말이죠. 식사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혈당 반응이 생깁니다. 불시에 말이죠. 콩알 같은 땀방울이 납니다. 냉땀이 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혼미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혼미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은 말이죠. 사망이 말이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당뇨병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우선 먼저 절대적으로 이 고혈당 상태를 말죠. 공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거나 고혈지 상태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말죠. 이 문제를 제때제때 중서의 결합 방법으로 이거 말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생명위험을 말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를 평소에 말죠.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은 1년에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니림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세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3: 단어 명절 기간 우리 조 각 현시에서는 민속 공연을 비롯한 활동과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해민 조치를 내와 문화 관광 소비 시장을 일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2: 영일 조양천 국제공항 대한국 공중 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석금경 총성이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과 자연에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입니다. 근년 내 우리 조에서는 공공기구의 시범 인솔과 사회구역 대중의 광범한 참여를 최선으로 1년의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리듬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색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수함 기자입니다. 전국 저탄소의 날에 점에서

0: 전주 각급 공공기구에서는 설전적으로 행동을 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모 감소, 저탄소 환경보호 요구를 공무출행, 음식봉사, 일상사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융합시켰습니다. 차관리를 최적화하고 녹색출행을 재차하는 데서부터 지혜식당을 구축을 하고 음식 낭비를 근절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관 단위들은 정밀화 관리로 에너지 절약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녹색 공무 출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직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 중심에서는 정밀화 에너지 절약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저탄소 출행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3일꾼들은 동일 시간대에 동일 방향의 공무 임무를 통합해 차 한 대의 다중 파견 합병 출행을 실시함으로써 빈차 운행과 중복 파견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주직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 중심 3일꾼 류옥창입니다. 근년 내 우리는 공무용차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신에너지차 비중을 점차 높였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신에너지차 비율은 60% 이상에 달하게 됩니다. 기름차의 전기차 전환과 신에너지차 대체를 통해 연료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고 기관의 녹색 출행을 확실히 실시하렵니다. 주정무중심 기관식당은 지혜식당 디지털화 시스템에 의탁을 해 식재료 전 과정의 정밀화 관리 통제를 실현했습니다. 식재료 입출고 선입 선출에서부터 주방의 식재료 다용도 이용, 자투리 식재료의 충분한 이용, 소분량 음식 공급, 수요에 따른 음식 보충에 이르기까지 매개 고리마다 알뜰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정무중심 기관식당 책임자 유진화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우리는 한 개 물품 한 개 코드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시스템을 통해서 스캐너로 입출고를 완성을 하고 잔여량을 실시간 조회하며 선입 선출 수요에 따른 수령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 재고 잔여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의 에너지 절약 사업은 시중 목표 지향적 시책을 견지하면서 아름다운 연변 건설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주기관 사무관리국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처 처장 곽위도입니다. 14호 기간 전주에서는 신에너지 공무용차 187대를 갱신했는데 이는 갱신 총량의 36.59%를 차지합니다. 조정무 중심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 4,120개와 가뭄식 발부 등 물절약기구 616세트를 갱신했습니다. 전주 쪽으로 이미 국가급 절약형 공공기구 에너지 효를 선두주자 2개, 시범단위 16개, 절약형 기관 330개를 건설했으며 그중 주본급 건설 완성률이 95.31%입니다. 기관 단위의 시범 인솔은 사배구역의 저탄소 행동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 사배구역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선전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장 3일꾼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관할 구역 주민과 기관 단위 인원들에게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폐기물 이용 등 실용 지식을 보급해 주민들의 저탄소 환경보호 생활 방식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사배구역 주민 장아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껴 쓰고 차를 마신 후에 자칫거기를 꽃에 줄 수가 있습니다. 종이상자도 재활용하거나 팔 수가 있죠. 평시 걸어서 출행을 합니다. 사실 환경보호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여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근년에 우리 조에서는 습금경 생태 문명사살 깊이 관찰하고 탄소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장성의 협동 추진을 견지했습니다. 국가와 성의 신형 공업화 및 녹색 저탄소 발전에 대한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선차적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화, 지능화, 디지털화를 주공 방향으로 전통산업 갱신과 신흥산업 육성을 통괄 추진했습니다. 녹색 생산 방식을 적극 실행을 하면서 기술 보급, 오염 예방 통제 등 여러 면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전력 촉진했습니다. 원천 예방 통제, 정밀 시책, 협동 공동 치리를 사업 원칙으로 산업 녹색 전환을 다같이 추진해 에너지 절약 오염 배출 감소 사업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생태 환경국 대기 환경처 처장 고재강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기후 특징에 입각해 일련의 계획과 부문 간 협동을 통하여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를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대상 비축을 주동적으로 계획하며 탄광 저농도 가스 이용 CCER 대상 실시를 다그쳐 추진하여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1시간당 증기 발생량 65톤 및 그 이상의 사용 중 석탄 보일러 46대가 개조됐습니다. 14호 시기 질소 산화물 배출량 4,303톤 감소, 휘발성 유기물 배출량 719톤 감소를 실현했습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저탄소 선전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건설, 기층서민 환경보호 실천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녹색발전 저력을 일층 두텁게 다져 에너지 절약이 도시와 농촌에서 새 기풍으로 자리 잡도록 하며 전민 녹색 전환으로 우리 조 생태 고품질 발전을 일층 추동하게 됩니다.
1: 2026년 단오 명절 기간 우리주 각 현시에서는 민속공연, 오락소통, 문화체육축제 등 활동을 내오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박 음식 가격 할인 등 해민 조치를 내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단오 축제를 선사하고 명절 기간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일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단오 기간 문화관광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용정시 지신진에서는 제1회 해랑강 단오 민속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해 민족단결 두루마리 서명, 민족씨름대회, 쫑즈 함께 만들기, 민속가무공연 등 12가지 몰입형 체험활동을 펼칩니다. 중국조선족 민속원에서도 전통가무와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도문강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속공연과 이웃 문예종합공연이 펼쳐지고 방천 풍경구에서는 상모춤, 장고춤 등 특색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며 재미있는 민속놀이도 마련됩니다. 특색행사도 명절 분위기를 밝힙니다. 도나 육정산, 북산공원에서는 단오등산, 공원 나들이 행사가 열리고 백인 쫑즈 만들기, 오색실 엿기 등 전통체험활동이 펼쳐집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체험, 갑골문 알아맞추기 등 계열 행사를 준비했으며 민속복식 무료체험도 제공합니다. 6월 20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홈장 경기가 펼쳐집니다. 단오기간 각종 해민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도나시 여러 풍경구, 민박, 음식점에서는 단계별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결공룡왕국, 해란명주탑,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 등 관광지에서는 1인 입장권, 가족 입장권 묶음을 내놓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합니다.
0: 단오절이즘에서 연결조양천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6월 17일 한국 양양 연결국제관광 전세기가 2026년 새 항공 시즌 항행을 정식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도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연면과 동부가를 잇는 항공망이 더 촘촘해져 연면의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고 지역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 교류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1편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운행이 됩니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 총 5편 운행이 됩니다. 두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한국 관광객 누계로 연 3천 명 이상을 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양 전세기는 지난해 개통된 이래 2년 연속 운영 중이며 제주 전세기도 이번 항공 시즌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김성용입니다.
2: 저희 지역은 인천공항하고 멀리 떨어져서 동해안인데 전세기와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편하게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0: 연결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3: 우리는
0: 통상구 일체화 통관 보장 기제에 의탁을 해 변방검사 온라인 사전 신고, 통로 신속 검사, 구분기 보장 봉사 최적화 모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통관 시 문의가 많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통관 검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사적 면제 정책 시행 후 젊은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추워 우리 조에서는 여행사들이 가족 관광, 휴가 여행 등 새 상품과 새 로선을 개발하고 특색 관광지를 연결해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요 관광 도시의 문화관광 주관 부문 관광업체와 적극 연계하여 다국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문화관광기업을 한국에 파견해 시장 교류를 했습니다. 아울러 연변의 변경 풍경, 민속문화, 생태 양생 등 양질 자원을 선전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연변 문화관광 인지도와 매력을 꾸준히 높여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같이 건설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1: 단호기간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객 흐름 동향을 미리 분석하고 수송력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편민봉사를 승격하고 안전방어선을 엄격히 지켜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편안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참호단에서는 다년간의 단호기간 여객 흐름 특징과 출행 수치를 종합해 전용 수송 방안을 내오고 림시열차 추가, 차량 중련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충했습니다. 연결참호단 여객 운수 영업과 공정사 우정입니다. 운수조직 면에서 림시열차 10.5쌍을 증가했는데 그중 고속철도 림시열차 8.5쌍, 일반 림시열차 2쌍이 포함됩니다. 청도, 대련 등 장거리 인기로선의 동력 분산식 열차 14쌍을 중련 편성해 열차 수용 인원을 효과적으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여객 흐름 동태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이 승차권 예매 상황, 현장 승객 흐름을 추적하며 여객 흐름 변화에 따라 수송력을 유연하게 조절해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려 합니다. 수송력 보장 토대에서 연결참호단에서는 역내 봉사와 안전관리도 최적화했습니다. 연결참호단에서는 지방교통운수부문과 연동해 버스, 관광버스 연계 봉사를 완선하는 한편 돌발상황 대처 응급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우환을 전면 점검해 여객들의 안전출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0: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연변 여성 응원단이 선보인 명태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연변대학 재학생들과 도나시문화관 배우들로 무어진 이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손에 말린 명태를 든 채 가지런히 춤을 추어 여러 주요 사교 플랫폼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목적 응원단은 춤의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으며 연변 대표팀 홈장 경기 응원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고향 경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특색 있는 춤 사위로 연변 문화관광 이야기를 잘 엮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명태춤 공연자들인 연변대학 YB 요시 응원단 학생들은 선생님의 세심한 안무와 지도 아래 무용 동작을 반복적으로 다듬고 대형과 리듬을 조절해가면서 조선족 민속 특색과 응원춤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조교수연구실 주임 장춘일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지도 일꾼들이 우리 연변의 미식 중 하나인 명태를 추천 소개하려 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태와 응원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이 반복적인 교류와 소통을 거쳐 최종 응원단 성원들마다 손에 두 마리 말린 명태를 쥐고 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후기에는 명태춤을 창작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명태춤 응원단의 핵심 조령은 연변대학 YB 유시 응원단입니다. 이 응원단은 2016년에 설립된 이래 교내외 문예공연과 체육경기 응원, 초청공연 등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응원단은 공양 경기장에서 특색 있는 민속 응원으로 연변 문화 관광에 힘을 보태고 연변의 특색 문화가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도록 조력할 타산입니다.
1: 연일 우리 조에는 음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에 비추어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동북 한랭 저기압은 동북 및 주변 지역 상공에 자리 잡은 한랭 소용돌이로 이동 속도가 느리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 동북 지역의 조온 냉해, 연속 강우, 강대류 날씨를 유발합니다. 주 기상대 부국장 고한방입니다. 이번 연속 음우 날씨는 주로 고공의 동부 간행 저기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떨어뜨린 한랭 기류와 남방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충돌해 각종 강대류 날씨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부문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때에 갱신하니 많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에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농업 생산 건의를 발부했습니다. 고한방입니다. 논은 논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변모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한전은 개인 날을 이용해 제때에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어 기간,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겠고 전주 평균 강수량은 6mm 내지 8mm로 평년보다 1.6mm 정도 적겠습니다. 20일부터 21일 사이 강우 날씨가 있겠으니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은 출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근 강우가 잦고 루적 강수량이 많겠기에 각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문화관광업종 권위 데이터 분석기구인 메딘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5A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100강 순위에서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7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도현 만명 사생 국방 주제 사상 정치 수업이 일전 안도현 제3중학교 주회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클라우드 생방송 모식을 채택해 만여 명 중소학교 사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4: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5: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4: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5: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류미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은 녹색 잎채소의 왕이라고도 하는 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양배추 일종으로 그 영양 밀도가 놀랍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 지킴입니다. 케일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600% 이상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 골다공증 예방과 뼈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케일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확보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로화를 늦추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질환과 특정 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케일은 비타민C 보고입니다. 같은 무게의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아 감기 예방과 면역세포 활성에 탁월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케일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이 망막에 축적돼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주고 로화성 항반변성과 백내장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콜레스테롤 개선과 심장 건강을 들 수 있습니다. 케일의 식이섬유와 담즙산 결합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은 드실 때는 생으로 샐러드로 즐기거나 살짝 볶거나 수프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케일의 단단한 잎을 부드럽게 하려면 살짝 데치거나 마사지하듯 주물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케일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므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색 잎채소의 왕 케일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2: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절인데요. 이 단오절은 구론이 순국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단오절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연관, 충효사상, 공동체 이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먹고 노는 것을 넘어 이 명절을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단오절의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단오절은 단양절, 령선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단오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다양한 이름들은 단오절이 어떤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보십니까?
3: 단오절은 예로부터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2: 네.
3: 예, 단양절도 있고 중오절, 령선절, 네. 천중절 같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네. 이 가운데 단오의 단은 처음을 시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3: 오는 다섯을 의미합니다.
2: 네.
3: 그래서 숫자 온 것이 아니라 정오라는 그 오죠.
2: 네.
3: 그래서 단오는 본래 달의 첫 번째 5일, 즉 음력 5월의 다섯 번째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 네.
3: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음력 5월 5일을 가리키는 명절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2: 네.
3: 숫자 5가 겹치는 날이라는 점에서 예로부터 양기가 왕성한 날로 여겨졌고 여름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절기적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되었습니다.
2: 네.
3: 또 다른 이름인 단양절은 단오절의 계절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2: 네.
3: 여기에서 양은 밝고 뜨거운 기운, 곧 양기를 뜻합니다.
2: 네.
3: 음력 5월은 여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2: 네.
3: 따라서 단양절이라는 이름에는 강한 햇빛, 생명력, 그리고 여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 네.
3: 반면 령선절, 즉 이 용선절은 우린 단오절의 풍속과 행사를 보여주는 이름이죠.
2: 네.
3: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단오절에 령 모양의 배를 타고 경주를 네. 하는 용선 경기가 대표적인 풍습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2: 네.
3: 이 이름은 단오절이 단순히 날짜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2: 네.
3: 공동체가 함께 모여 애군을 몰아내고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축제였음을 보여줍니다.

0: 줍니다. 네. 이처럼 단어절의 여러 이름은 각각 다른 측면을 비춰줍니다.
1: 네.
0: 단어가 날짜와 숫자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면 단양절은 계절과 자연의 기운을, 령선절은 민속 행사와 공동체적 축제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1: 네.
0: 단어절은 하나의 이름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명절이죠.
1: 네.
0: 여름이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며 사람들의 삶과 풍속이 어우러진 전통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단양절, 령선절에 대해 잘 알고 갑니다. 이 구르는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이자 시인으로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강에 몸을 던져 순국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어절과 굳이 결합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은 무엇일까요?
0: 네. 구른과 단어절이 결합하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가치관이 함께 작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구른은 전국시대 전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으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개혁을 주장했지만
1: 네.
0: 정치적 모함을 받아 유배를 당했습니다.
1: 네.
0: 이후 초나라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자 절망한 그는 명라강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1: 네.
0: 전설에 따르면 백성들은 구론을 구하기 위해 배를 저어 강을 수색했고 물고기들이 그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대나무통에 쌀을 넣어 강에 던졌다고 하죠.
1: 네.
0: 오늘날 단오절의 대표적인 풍습인 령선 경기와 쫑주를 먹는 풍습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단오절은 구론이 살았던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계절 축제와 제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 네.
0: 고대 중국에서는 음력 5월 5일을 질병과 재난을 막고
1: 네.
0: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로 여겼으며
1: 네.
0: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민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1: 네.
0: 이후 한나라를 거치면서 유교적 충성과 애국의 가치가 강조되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구론의 이야기가 단어절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즉 원래의 민속 명절에 충신구론을 기리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1: 네.
0: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절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1: 그렇네요.
0: 따라서 단어절과 구론의 관계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공동체가 충절과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그리고 이 구론의 리소 등 대표 시가 단어절 문화에 남긴 영향은 무엇일까요?
0: 네. 구론의 리소를 비롯한 대표 시가 단어절 문화에 남긴 영향은 매우 깊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말하면 구론의 시는 단어절의 정신적 의미와 문화적 품격을 더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원래 단어절은 더위와 병이 시작되는 시기에 애군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던 세시 명절이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구론의 이야기가 더해지고 특히 리소에 담긴 애국정신과 고결한 인격의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단오절은 단순한 풍속의 날을 넘어 충절과 애국, 청렴한 삶을 기리는 명절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1: 네.
0: 리소에는 내 마음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라면 아홉 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1: 네.
0: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구론의 태도는 후대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1: 네.
0: 정의를 지키며 깨끗한 인격을 추구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구론의 시가 단어절 풍습에 시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쫑주는 단순한 절기 음식이 아니라
1: 네.
0: 구론을 기리는 상징이 되었고 령선경주는 구론을 찾아 강을 달렸다는 전설과 연결되며 더 감동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0: 또 향주머니 속의 백지, 페란 같은 향초들도 리소에 자주 등장하는 향기로운 풀의 이미지와 맞물려 고결한 품성과
1: 네.
0: 맑은 마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론의 시는 단어절을 문학의 명절로도 만들었습니다.
1: 네.
0: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문인들이 단어절을 맞아 구론을 추모하는 시를 지었고 그의 충절과 인격을 노래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단어절은 민간 풍속과 문학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명절로 발전했습니다.
1: 네.
0: 네. 구론의 리소와 그의 시들은 단어절에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오래된 풍속에 애국과 절개, 고결한 인격이라는 깊은 인문적 의미를 더해주었고 그래서 단어절은 천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문화명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시는 단어절의 정신적 의미와 문화적 품격을 더해준다.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종즈하게 되면 우리 단오절에 먹는 그런 음식이죠.
0: 네.
1: 이 종즈는 찹쌀과 고기, 팥 등을 대나무 잎이나 갈대 잎으로 싸서 찐 음식이죠. 이 전설에 따르면 백성들이 종즈를 강에 던져 구론의 시신을 물고기로부터 보호하려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쫑즈가 단오절의 대표 음식으로 굳어진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며 이 지역별 어떤 다양한 종류의 쫑즈가 있는지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쫑즈를 요즘에도 잘 먹잖아요.
1: 네.
0: 네. 쫑즈가 단오절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단순히 전설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흐름이 있습니다.
1: 네.
0: 쫑즈는 본래 고대 중국에서 여름철 제사나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 쓰이던 음식이었습니다.
1: 네.
0: 특히 한나라 이후에는 각서, 그러니까 중국어로 말하면 쟈오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1: 네.
0: 단오절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중요한 전환점은 위진 남북조 시기로 당시 문헌인 풍토기의 단오의 쫑즈를 먹는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1: 네.
0: 이후 당성시대에 이르러 구론의 총절과 결합된 이야기가 민간에 널리 전해지면서 구론을 기리는 날, 즉 단오절에 쫑즈를 먹는다는 이러한 공식이 굳어졌습니다.
1: 네.
0: 특히 남성 이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구론 제례가 강조되면서
1: 네.
0: 쫑즈는 단오절을 상징하는 거의 유일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1: 네.
0: 지역별 쫑즈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1: 그렇죠.
0: 네, 크게 맛과 재료 그리고 포장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 먼저 북부 지역을 보면
1: 네.
0: 예를 들어 북경이나 산동 쪽에 그리고 저희가 자주 먹는 것은 다 찹쌀에 대추나 팥을 넣은 단맛이 나는 단쫑즈죠.
1: 네.
0: 주로 갈대 잎으로 싸서 꿀이나 설탕에 찍어 먹는 스타일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반면 남부로 내려가면 다양한 짜가운 맛을 내는 짠쫑즈가 발달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절강성 가흥의 고기 쫑즈 있고 그것은 간장에 절인 삼겹살과 찹쌀을 같이 버무려 만드는데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광동 지역에서는 함수 육쫑즈라고 그러니까 역시 고기 맛을 짜가운 고기 맛이 나는 쫑즈죠.
1: 네.
0: 예, 여기에는 밤 그리고 계란 노른자 그리고 마른 새우 표고버섯 등을 함께 넣어서 풍성한 맛을 냅니다.
1: 네.
0: 사천 지역에서는 역시 매운맛을 가미해서 고추 쫑주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저는 작년에 라털 쫑주도 먹어봤습니다.
1: 아,
0: 예, 맛있더라고요. 예. 복근과 대만에서는 땅콩가루나 고수 잎을 곁들이는 독특한 쫑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중에는 쭉통에 넣어서 만든 주어쫑도
1: 네.
0: 있죠. 예. 대나무 통에 잡쌀과 고기를 넣어서 찌는 방식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1: 네.
0: 이렇게 보면 쫑즈 하나에도 중국의 드넓은 지역성과 역사적 충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참으로 다양한 쫑즈들인데요.
0: 네.
1: 올 단어에는 여러 가지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룡선 경주는 구론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이 뱃사람들이 출행한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룡선 경주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을 상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저도 단어에 보면 룡선 경주를 봅니다.
1: 네.
0: 단순한 스포츠나 축제를 넘어서 전체 뱃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하나가 되어서
1: 네.
0: 예,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예.
1: 네.
0: 이는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1: 네.
0: 바로 이 경기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로
1: 그렇죠.
0: 설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여러 우리 틱톡에 보면 조금만 비뚤어도 이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예, 제자리에서 뱅뱅 돌잖아요. 예.
1: 네.
0: 그래서 하나의 룡선에는 보통 20명에서 많게는 80명에 달하는 노잡이가 타게 됩니다.
1: 네.
0: 이들은 모두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박자에 맞춰 노를 저어야 합니다.
1: 네.
0: 한 사람이라도 흐트러지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죠.
1: 네.
0: 예, 그래서 북을 치는 사람의 리듬에 맞춰 빗뚤어지지 않게 힘을 힘을 다 합쳐서 네. 배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앞으로 걷게 가자면 그 박자에 맞춰서 정말 한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네. 예, 협력과 조화가 정말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게임이죠.
1: 네.
0: 예, 용선

0: 경주는 단순히 경기 당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네. 경주가 열리기 몇 달 전부터 그 마을이거나 그리고 그렇죠. 직장에 다니는 혹은 영선 경주를 전문 이렇게 참가하는 동아리 모임도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팀 구성원들이 정말 제일 잘하는 선수를 선발하고 네. 미리 훈련합니다.
1: 네.
0: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됩니다.
1: 네.
0: 심지어 배 한 척에 전체 마을인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않는 주민들도 응원과 후원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여기에 더해 전설적으로는 구런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를 저어 물고기를 쫓아 타는 이야기가 또 있고
1: 네.
0: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단계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령선경주는 예로부터 마을의 화합, 풍년기원, 애군쫓기의 의미를 담은 의례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령선경주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리듬과 호흡을 맞춰 하나의 배처럼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 훈련이자 그 과정을 통해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상징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현대 중국에서도 기업이나 기관의 팀빌딩 활동으로 령선경주가 자주 활용되는 경우도 예, 이러한 이유에서 예, 바로 진행되고 있죠.
1: 그렇네요. 공동체 의식과 이 단결력을 상징하는 령선경주 올해도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오설이 되면 창포와 쑥을 문 앞에 꽂아두거나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처럼 꽂는 풍습이 있는데요. 지난날 이 식물들이 애군을 쫓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0: 예, 이 풍습은 단오절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네.
0: 우선 계절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 네.
0: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1: 네.
0: 이때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병균과 모기, 뱀, 벌레 등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고대 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도끼가 가득한 때로 보았고
1: 네.
0: 자연이 예방과 방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1: 네.
0: 예. 그리고 창포와 쑥의 실제 양리 효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쑥. 우리 쑥은 강한 향기를 갖고 있죠.
1: 네.
0: 이 향기가 모기나 해충을 쫓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혈액순환을 돕고 향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습기 많은 계절에 감기나 위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네.
0: 그리고 창포 역시 특유의 진한 방향성 정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성분은 살균, 소독, 해충 구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1: 네.
0: 한의학에서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1: 네.
0: 창포 뿌리를 비녀처럼 꽂는 풍습은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을 예방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또한 기타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1: 네.
0: 창포의 잎이 칼 모양과 닮아 악귀를 쫓는 검으로 여겨졌고
1: 네.
0: 쑥은 양기의 결정체로 보았습니다.
1: 네.
0: 단오라는 기운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1: 네.
0: 이 식물들을 문에 걸어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애군을 막아준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1: 네.
0: 예, 결국 이러한 풍습은 과학적 예방의학과
1: 네.
0: 민간 신앙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고대인들은 식물의 실제 소독 방충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1: 네.
0: 여기에 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벽사의 의미를 더해 하나의 명절 관습으로 굳어졌습니다. 현대에는 항균 스프레이나 모기향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아낸 이 지혜는 정말 실용적이었죠.
1: 네.
0: 네.
1: 네, 단오절 하게 되면 이 창포, 쑥뿐만 아니라 약초를 넣은 향랑을 옷에 차기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 향랑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유래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단오절에 향랑을 차는 풍습은 아주 오래된 액마귀와 건강기원의 풍습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옛사람들은 음력 5월을 특별히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로 여겼습니다.
1: 네.
0: 날씨가 더워지고 습기가 많아지면서 해충이 생기고 병도 쉽게 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 네.
0: 그래서 이 무렵을 이른바 독월, 두月라고 예, 독한 기운이 많은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1: 네.
0: 단오절에 쑥과 창포를 문에 걸고 또 약초물로 목욕도 하고 향랑을 몸에 지니는 풍습도 바로 이런 계절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향랑 안에는 보통 쑥, 창포, 백지, 꽉향, 마카, 네. 정향처럼 향이 강한 약초를 넣었습니다.
1: 네.
0: 이러한 약초들은 향기로 벌레를 쫓고 나쁜 기운을 막으며 몸을 보호해준다고 믿었죠.
1: 네.
0: 실제로도 일부 약초에는 방충이나 청량감을 주는 성분이 있어
1: 네.
0: 옛사람들이 생활 속 먹은 지혜가 담긴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특히 향랑은 아이들에게 많이 달아주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1: 네.
0: 색실로 곱게 수놓은 작은 주머니를 어깃이나 허리춤에 달아주었는데 그 안에는 건강과 장수, 평안을 비는 가족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향랑은 단순한 약초 주머니를 넘어 네. 아름다운 장식품으로도 발전했습니다.
1: 네.
0: 예, 복을 상징하는 문이나 꽃, 동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양을 수놓고 오색실을 달아 애군을 막는 의미를 더하기도 했죠.
1: 네.
0: 단오절의 향랑은 장식품이면서도 동시에 건강 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 네.
0: 예, 더위와 질병이 시작되는 계절에 몸을 지키고 애군을 멀리하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작은 향랑 속에 담겨져 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또 단오절이 우리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지혜가 담긴 절기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 건강관리 팁은 무엇인지요?
0: 네. 단오절은 단순히 구른 선생님을 기리는 날을 넘어서
1: 네.
0: 옛사람들이 여름철 건강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데
1: 네.
0: 먼저 습하고 더운 걸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1: 네.
0: 단오가 지나면 장마도 시작되고
1: 네.
0: 본격적으로 무더워집니다.
1: 네.
0: 옛날 사람들이 창포나 쑥을 문 앞에 걸어둔 걸로 습기를 제거하고 벌레를 쫓으려 했다면
1: 네.
0: 요즘식은 집 안은 주로 환기를 자주 해주고
1: 네.
0: 제습기를 돌리고
1: 네.
0: 땀을 많이 흘리셨으면 바로 갈아입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등등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또 쑥이나 장포 성분이 들어간 천연 방충제나 아로마 오일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음식 조절로 배를 편안하게 하는 거죠.
1: 네.
0: 중즈가 맛있긴 하지만
1: 네.
0: 잡쌀에 기름진 재료라서 소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예, 많이 먹는 것보다도 예, 적당히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또 보리차나 생강차, 녹차 같은 걸 곁들이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 안의 기운이 잘 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룡선경기가 바로 대표적인 전신 운동이자 협력 운동이잖아요.
1: 네.
0: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룡선경기는 할 수 없지만 예, 단체가 같이 모여서 가볍게 걷거나 조깅, 요가, 스트레칭 등등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1: 네.
0: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수면 관리에 관한 지혜도 우리가 따라 배우면 좋겠죠.
1: 네.
0: 더위가 강해지고 습기가 더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잠도 설치기 쉽죠. 옛사람들은 창포 뿌리를 베개 밑에 두거나 비녀처럼 꽂아서 머리를 맑게 했는데
1: 네.
0: 현대적으로는 라벤더 같은 아로마 오일을 넣어서 디퓨저에 넣어서 방향제로 쓰거나 혹은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저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 간 기능에도 좋고
1: 네.
0: 다음날 피로도 덜하겠죠.
1: 네.
0: 예, 그리고 향랑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덧붙이자면
1: 네.
0: 꼭 전통 향랑이 아니더라도
1: 네.
0: 작은 천주머니에 티트리 오일이나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요즘 오일이 좋은 오일이 많죠.
1: 네.
0: 이런 오일들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1: 네.
0: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혹은 베개 마트에 놓거나 해서 우리 면역력 도움에도 좋죠.
1: 네.
0: 그리고 단어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메시지는 자연의 흐름에 맞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더위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네. 맛있는 음식도 즐기되 절제하고 네.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 함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죠.
1: 네.
0: 그렇게 수천 년 내려오는 진짜 지혜가 우리가 단어절에서 배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습하고 더운 걸 잘 조절하고 또 음식도 잘 조절하고 또 적당한 운동, 마음의 안정과 수면 관리 참 좋은 관리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중국의 단어절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이러한 등재가 단어절 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2009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등재는 단어절의 세 가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우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장치가 생겼습니다.
1: 네.
0: 등재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승기지를 세우고 기록을 보존하며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예산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죠.
1: 네.
0: 예, 그래서 룡선 제작 기능을 가르치는 전승팀이나 종주를 만드는 지역 공예를 배우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과 자부심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1: 네.
0: 우리 명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1: 네.
0: 덕분에 학교에서 단어절을 가르치고
1: 네.
0: 방송에서도 집중 조명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1: 네. 네,
0: 그리고 단어절이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1: 네.
0: 특히 룡선 경주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주만이 아니라
1: 네.
0: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열리는 행사가 되었죠.
1: 네.
0: 외국팀이 중국 대회에 참가하거나 중국팀이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펼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1: 네.
0: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지나친 상업화나 관광 상품화로 인해 본래의 전통적 의미가 약간 퇴색될 수 있는 위험도 있죠.
1: 네. 네,
0: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등재 자체가 아니라 그 문화를 어떻게 살아있는 숨결로 이어가느냐 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온라인 중지 만들기 등 전통 문화를 디지털로 재현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기술 발전이 단어절 문화 전승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0: 네. 이 AI 시대다 보니 이러한 네. 것이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1: 네.
0: 예, 디지털 기술은 단어절 문화 전승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 경험에 접근성을 확장시켜줍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온라인 중지 만들기 체험은 실제 자료 없이도 과정을
1: 네.
0: 배울 수 있고
1: 네.
0: 가상현실 룡선 경주는 직접 뛰지 않아도
1: 네. 네,
0: 그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게 해줍니다.
1: 네.
0: 해외에 사는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죠.
1: 네. 네,
0: 그리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좋은 방식입니다.
1: 네.
0: 게임이나 앱 그리고 짧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1: 네.
0: 단어절의 유래나 풍습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예를 들어 AR로 창포나 쑥을 문 앞에 가상으로 걸어보거나
1: 네.
0: 향랑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시기죠.
1: 네.
0: 또한 기록과 보존의 측면에서도 혁신적입니다.
1: 네.
0: 수년간 전승되어 온 중지 만드는 방법은 그리고 어렵죠.
1: 네.
0: 그리고 용선 제작 기술도 우리가 직접 보기 쉽지 않죠.
1: 네. 네,
0: 그리고 지역별 구전 의뢰 이러한 것들도 모두 3D 스캐닝이나 영상 아카이브로 영구히 남길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물론 주의할 점도 있겠죠.
1: 네.
0: 디지털 체험이 너무 상업화되거나 실제 손맛과 현장감을 대체해버리는 것은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감을 보조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기술은 문화의 확성기이자 보관함이 될 수 있지만
1: 네.
0: 진짜 숨결은 여전히 사람들이 직접 중지를 빚고 강가에서 룡선을 응원하는 현장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단오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휴일이 국민들이 여가 생활과 전통문화 향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네. 예전에는 저희가 단오절에 제가 어렸을 때는 단오절을 잘 그렇게 휴가일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1: 그렇죠.
0: 그냥 그저 일상으로 예, 네. 학교에 다니고 했으니까 책 교과서로만 배웠죠.
1: 네.
0: 그런데 이제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죠.
1: 네.
0: 예. 우리 예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단오절 당일에도 바쁘게 보내었습니다.
1: 네.
0: 예, 지금은 최소 하루에서 4일 정도의 연휴가 생기면서
1: 네.
0: 가족과 함께 중절을 빚거나
1: 네.
0: 명성 경기를 보러 가거나
1: 네.
0: 혹은 집에서 TV로 명성 경기를 보거나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으로 향랑을 만드는 활동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러한 전통 문화를 직접 향유하는 경험이 훨씬 늘었습니다.
1: 네.
0: 예, 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지역에서 열리는 단오제 행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1: 네.
0: 예,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명절 연휴에 맞춰 각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1: 네.
0: 국민들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게 현장의 체감입니다.
1: 네.
0: 나아가 여가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짧은 연휴를 이용한 근교 여행이나 단오 테마 체험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1: 네.
0: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1: 네.
0: 자연스럽게 전통 명절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물론 명절 휴가가 단순한 쉬는 날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떤 콘텐츠를 채울지는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적어도 공휴일 지정 덕분에 단오절이 아는 명절에서 온몸으로 체감하는 명절로 바뀌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이 단오절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개인과 공동체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보는데요. 이 수천 년간 이어져온 단오절이 현대인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0: 네, 그 메시지는 우선은 자연의 흐름에 맞춰 몸과 마음을 돌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창포와 쑥을 걸고 약초 향랑을 차며 건강을 챙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1: 네.
0: 용선 경기는
1: 네.
0: 예, 혼자 이길 수 없고 또 우리가 중주를 함께 만들고 나누고 또 향랑도 만들고 선물하는 이러한 모든 풍습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잊기 쉬운 연결의 중요성을 단오 명절은 우리한테 일깨워주죠.
1: 네.
0: 예, 또한 전통은 우리가 지금 다시 창조하는 살아있는 현재라는 점입니다.
1: 네.
0: 유네스코 등재나 온라인 체험, 공휴일 모두 단오가 이 시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네.
0: 예, 종즈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찹쌀과 고기, 파치 각자의 맛을 살리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1: 네.
0: 예, 우리도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이 단오절이 전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단오절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중국 고대 시인 구로는 강에 몸을 던지며 충절의 가치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시신을 물고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충절을 강에 던졌고 그리하여 한 명절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단오절은 죽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용선의 북소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협력과 열정을 고취하고 창포와 쑥은 건강한 여름을 나는 지혜를 전합니다. 추모와 축제는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는 대화합니다. 전통이란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쉽니다. 입가에 종지의 달콤함으로 눈앞에 령선의 활동 함으로 네, 이번 단오절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살아있는 전통이 깃들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